0: 더 몸에 좋은 우리 영혼에는 더더욱 좋은 두 가지의 선물 드려야겠죠?
1: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경 네 구절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또 성경 하나하나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 말씀들 오늘 일상 가운데서 또 받고 누리고 또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하루를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말씀들이 준비가 돼 있는지 씨앗 말씀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볼까요?
1: 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0: 자, 잠언 27장 17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1: 아멘.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0: 아멘. 아멘. 그러니까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메시지가 과연 오늘 우리 삶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와,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쓰는 걸까요? 참.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 전해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 아멘. 아멘. 네,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선정했습니다. 받기 원하신 분들은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랑의 뜰한 방송이 마치기 전까지만 자유롭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근데 지금까지 우리 집사님께 제가 이런 질문을 여쭤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정말 좀 예정이 없던 질문을 갑작스럽게 이런 거 뭐 집사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 제가 압니다만 한번 제가 좀 짓궂게 한번 여쭤보면 오늘 그 씨앗 말씀 네 구절이 있거든요.
1: 네.
0: 오늘 집사님 눈에 가장 좀 들어오고 정말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되는 또 구절이 혹시 어떤 구절인지 궁금하네요. 네.
1: 평상시에도 정말 다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0: 네.
1: 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얼굴에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사실 이 말씀을 최근에 묵상했거든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저로 인해서 그리고 저의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그 모습을 보면은 제가 어떤 사람들과 친한지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저로 인해서 그분들의 얼굴이 빛날 수도 있고 또 덕이 될 수도 있고.
0: 맞아요.
1: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두 번째 말씀 잠언 27장 17절 말씀 은혜롭습니다.
0: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사람의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네.
0: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굉장히 좀 오히려 부끄러워질 수도 있는데
1: 네.
0: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에게 정말 서로를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우리가 오늘 마음 깊이 좀 새겨본다면
1: 네.
0: 우리의 좀 행동이 좀 분명히 달라지지 않을까
1: 그리고
0: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우리 처음 그 인사말에도 소개했지만 사실 솔로몬이 히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0: 네.
1: 굉장히 그 성전 건축이 온만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0: 맞아요. 네.
1: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히람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 히람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형성이 된 것처럼
0: 맞아요.
1: 우리가 이렇게 친구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으로 또 동역자들을 만나게 됐잖아요.
0: 네.
1: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강점을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서로 화목하고 능력보다 화목된 그런 관계를 맺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새벽에 사실은 기도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또 우리 PD님께서 갑자기 또 여쭤보시네요.
0: 근데 저는 오늘 집사님 말씀 들으면서 또 한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허락된 지인들도 있고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선물.
1: 그럼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0: 예비하신 정말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관계다라는 것을 기억했을 때 함부로 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1: 피디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선물입니다.
0: 할렐루야. 뭐 집사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자, 아무튼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저희가 열심히 나눴던 이 말씀 구절들 네 구절 있거든요. 잘 챙겨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네.

0: 자,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강건해졌다면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영혼이 빛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트이기를 바라면서 사랑해드란 오늘의 기도문 챙겨가시죠.
1: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오늘의 기도문 나눠드립니다. 매일 저희가 여러분들께 방송 키워드 알려드릴 건데요. 기도문 받기 원하신 분들은 그 키워드 넣어서 샵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장으로 기도문이 전송됩니다.
0: 자, 그리고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한 2주 정도, 한 열흘 정도라고 볼 것 같아요. 열흘 정도 지금 보이는 라디오가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 뭐 여러분께서 뭐 라디오나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이 이용하시고 보이는 라디오 뭐 그렇게 저희가 많이 알리진 않아서 이용하시는 분이 많진 않았으나 그래도 보이는 라디오가 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1: 네.
0: 아, 그런데 이제 복구가 됐습니다.
1: 아, 할렐루야.
0: 복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양희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니퍼 정님, 정 제니퍼님까지 굉장히 글로벌하네요.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인사를 주셔가지고 반갑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또 보이는 라디오에 키워드가 등장을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키워드 얼른 확인하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단은 보이는 라디오가 복구됐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유튜브에 대전극동방송 검색하셔서 이제 실시간 방송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실시간입니다.
0: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집사님, 그래서 오늘 저희 키워드.
1: 네.
0: 키워드 저희가 또 호락호락하게 공개하진 않죠. 이제
1: 네.
0: 서머 스페셜이 끝났기 때문에.
1: 아, 어떻게 힌트를 드려야 되나.
0: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서 오늘 이 두 글자 단어에 대해서 단서를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잘 드려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0: 네.
1: 아, 집에 이게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햇빛도 들어오고 바람도 들어오고.
0: 햇빛도 들어오고 바람도 들어온 이게 중요하군요.
1: 아, 그리고 이게 없으면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0: 실제로 제가 제가 이제 그 서울 지역에서 좀 생활할 때
1: 네.
0: 이제 그 고시원이라는 곳에서 제가 좀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1: 오, 정말요?
0: 네,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생활하는데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가격 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이게 있고 없고 이 없는 방도 있거든요. 근데 없는 방은 아니고 저는 진짜로 이게 그쪽에서도 민망할 정도로 이게 있다고 보기에는 되게 조심스러운 아주 그러니까 옆방과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런 방이 있었습니다.
1: 아유.
0: 그런 방에서 거주했는데 아무튼. 이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1: 네, 그럼요. 그리고 항상 좀 깨끗이 닦아서 햇빛도
0: 맞아요.
1: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잘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는
1: 그렇죠.
0: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 네.
0: 다른 이들이 우리의 이것을 통해서
1: 맞아요.
0: 우리의 삶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잘 닦아야죠.
1: 네.
0: 우리 삶을 잘 닦고 그래서 혹여나 잘못 보지 않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잘못 비치지 않도록 깨끗하게 투명하게 잘 닦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이제 정답 말씀드릴까요?
0: 두 글자죠?
1: 네.
0: 두 글자 초성 한번 알려주시죠. 네.
1: 네. 치읓 미음.
0: 네. 치읓 미음입니다. 베란다요?
1: 아, 베란다.
0: 아, 베란다는 아하. 아니지만 베란다에 이게 있어야죠.
1: 네. 이게 보통 있습니다.
0: 그렇죠. 베란다에는 좀 크게 있죠. 네. 그러니까 흔히.
1: 두 글자입니다.
0: 두 글자입니다.
1: 그리고.
0: 치읓, 아, 공기도 있네요.
1: 아하.
0: 아, 쉽지 않았네요.
1: 아유, 제가 좀 더 좀 힌트를 잘 드렸어야 됐는데.
0: 이게 정말 예,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정말 고시원이나 혹은 원룸에 있어서 가격 차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반지하라든지 혹은 지하 이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저희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두 글자 공개해 주시죠, 집사님.
1: 네, 창문입니다.
0: 자,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창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는 창문입니다. 창문으로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잘 다스리고 또 신경을 쓰면서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사랑도 베풀고 친절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빛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창문을 통해서 다 들어오는 것처럼
0: 맞아요.
1: 우리가 정말 창문이잖아요.
0: 네.
1: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아

0: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평안하고 웃음 가득하고 항상 그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넉넉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0: 네, 맞아요.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할 게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늘 최고의 하루입니다.
1: 맞아요.
0: 정말 네. 감사함으로 시작한다면 그 감사의 문이 열려서

0: 과연 전도지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전도지를 우리가 직접 나눠주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보이는 것, 그리고 풍겨내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또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1: 네.
0: 그래서 창문으로서의 역할을 오늘 충실히 잘 감당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굉장히 아리따고 투명한 창문인 우리 박은영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 창문입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또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0: 오늘 굉장히 노골적인 선곡을 해봤습니다.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입니다. 창문 듣고 오시죠.

0: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북 지역 FM 104.7MHz 대전 극동 방송을 통해서 사랑의 드란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은영 집사고요.
1: 네, 저는 장찬희입니다. 아, 뭔가 자, 알턴니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답답했던 무언가 교통 정체가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보이는 라디오가 이제 지금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감격스럽습니다. 자, 그 감격에 우리 김지연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 이모티콘으로 인사 주셨고요. 아, 그리고 우리 제니퍼 정님, 교포로 생각이 들었었는데 교포는 아닌 걸로 밝혀진 것 같습니다. 창문 있어야죠. 너희에게 빛이 있을지어다.

0: 아멘 하고 또 보이는 라디오 채팅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 정말 낭만적인 아이디인 것 같아요. 이거 좀 소개해 주시고요.
1: 나의 사랑 나의 인연 샬롬 반갑습니다.
0: 아 할렐루야. 그리고 일단 정하 전 정, 아, 모르겠어요. 저, 그, 정확하게 제가 못 읽겠는데. 두 분 반갑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라고 또 인사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실시간으로도 또 이렇게 인사 나누고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아무튼 오늘 키워드가 바로 창문입니다. 베란다 아니고요.
1: 네.
0: 창문.
1: 네. 창문이요. 네. 그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어딘가에 창문 하나를 열어두신다는 그런 명언이 있대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새로운 소망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도 결국은 창문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시고요. 또 이럴 때 우리가 닫힌 문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문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아멘. 생각이 아멘. 들었습니다.
0: 그러니까 정말 집사님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뭔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생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당장 내일 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평생을 이제 정말 내일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1: 네.
0: 사망으로 치닫는 그런 우리의 걸음을 막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가고 싶어하는 문을 닫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닫힌 문만 바라보면서 너무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좀 떠나고 돌아서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른 문을 활짝 열어두신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때로는 그때 뭔가 좀 잠잠이 있으면서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어제 한 분께서 그런 문자 보내셨잖아요. 문제를 보면 되게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데요. 하나님을 보면 그 문제가 되게 작아 보인대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위에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아마 문제도 굉장히 작게 느껴질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창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0: 그래서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1: 그럼요.
0: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심적 여유가 우리에게 좀 주어진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그런 은혜도 우리가 좀 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너무 힘들면 이런 생각 조금 해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0: 아, 그럼요. 얼마든지 지나가고 지금까지 우리가 또 그래 왔던 것처럼 이 어려움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남아 좀 우리가 떠올린다면 조금은 더 그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0: 자 아무튼 오늘 키워드가
1: 창문이죠.
0: 그리고 말씀 씨앗 이미지도 오늘 정말 다 챙겨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둘은 세트니까 하나 빼먹지 마시고 둘 다 잘 챙겨서 든든하게 여러분의 영적 건강 챙기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문자를 하나씩 좀 소개해볼까요? 자 0675번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또 고백해 주셨고요.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또 16705님 씨앗 신청하셨고 지금 8457번님 문자 주셨네요.
1: 샬롬 오늘도 말씀 씨앗으로 인 인정받고 쓰 쓰임받고 축 축복받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0: 네. 인수축 인수축 인정받고 쓰임받고 축복받고 인수축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3326번님 오늘도 말씀 씨앗 뿌린다고 해주셨는데 아주 넘치기 열매 맺고 또 거두게 되실 줄 믿습니다. 0712번님 네. 오늘도 말씀 씨앗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백해주셨고요. 7999번님
1: 네,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들이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0: 다음 세대에게 또 자녀들에게 우리가 나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 또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 생명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9874번님 네.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하시면서
1: 아멘.
0: 씨앗 문자 주셨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0566번님.
1: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께 감사합니다.

0: 사드리며 매일 기도문 부탁드립니다.
1: 아, 오늘 창문이니까 키워드 창문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오늘따라 더 따뜻하고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535번님.
0: 네, 씨앗주세요. 농부이신 주님께서 저희 마음밭에 잘 심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로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자, 농부이신 주님께서 정말 그 농부가 이제 정, 그 사꾼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또 착한 농부가 되신다라는 것에 언제나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아 하시는 그런 선한 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면서 두 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마음의 창문을 주님께 활짝 엽니다. 감사합니다. 2096번님 문자 주셨고요. 번호가 너무 예쁜 분이 계셨어요. 집사님.
0: 천사입니다. 천사.
1: 네, 천사 사용하시는 분께서 창문 또 신청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 0675번님.
0: 아, 창문이 있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듯이 우리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깨끗한 마음만 되길 소망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감사합니다. 네. 1234번님.
0: 아, 이분께서도 아까 우리가 나눴던 또 말씀을
1: 두로와 히랍 이야기.
0: 네. 두로왕 히랍은 이방인이면서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요청에도 레바논 백향목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매우 은혜로운 그런 말씀 함께 공유하셨고요. 우리 삶이 주님을 알리는 맑은 창문이 되어서 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아유, 아멘.
0: 감사합니다. 1234번님.
1: 우리의 행실과 아름다운 삶의 향기와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좀 궁금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0: 네.
1: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는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해야 합니다.
0: 아, 예전에 제가 긍정심리학이라는 책을 읽었었어요. 예. 그게 서울대학교 추천도서여서 네.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해서 제가 읽어봤는데 두꺼운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강점을 주셨대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신이 못한 것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있잖아요. 강점. 그렇죠. 네. 그 강점을 마음껏 발휘해서 살아가면은 그 행복의 지수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피디님도 그렇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가 있잖아요. 네. 그 사람만 갖고 있는 강점.
1: 네.
0: 그 강점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능력보다 화목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1: 혼자보다 함께죠.
0: 그렇죠. 네.
1: 네. 근데 정말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라고 뭔가 확신이 생기지 않는 분들께서는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과정도 내가 과연 어떤 걸 할 때 행복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0: 네, 제가 티타임을 하는데 제가 그런 핸드폰 다루는 거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거 정말 못하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막 끙끙대고 있었더니 옆에 있는 집사님이 이리 줘봐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해주시는 거예요.
1: 예, 예.
0: 근데 어떻게 난 이런 것도 못하는데 라고 말을 했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제가 잘하는 건 제가 집사님을 도와드리고 집사님 잘하는 거는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항상 늘 함께 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1: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0: 네.
1: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선물처럼 공동체를 허락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1: 그리고 저는 뭐 집사님께 최근에 들었던 또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0: 네.
1: 집사님은 잘 기억을 이제 제가 이야기하면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저는 사실 손님 접대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챙기거나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연락이나 이런 것도 잘 못하고 그랬더니 이제 집사님께서 누군가를 초대할 때 부담스러우면 우리 집에서 하세요라고 집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집에서 그 모든 그 손님 접대하는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은 준비를 하겠다라고
0: 네,
1: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0: 네, 네. 네. 어떤 집사님이 이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네. 누가 물어봤대요. 아니 왜 이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사람들을 집사님들을 초대해서 맛있는 걸 대접하는데 집이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1: 네.
0: 하나님 정말 이 가정에 와서 많은 분들이 먹고 힘을 내고 위로를 받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 네.
0: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집을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집을 허락하셔서
1: 어허.
0: 더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초대하고 또 섬겼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0: 함께 그 사람의 온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함께 먹고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 아, 근데 정말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기기,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내가 뭔가에 더 잘 되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더 인정받고 이러한 어떤 동기가 아니라 내가 더 많은 이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원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건네기 원합니다. 이러한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게 동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뜻들을 선하게 이루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나 혼자 갖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걸 함께 나누라고 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나누다 보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립니다. 네.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요. 우리 또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사랑도 물질도 먹을 것도 함께 나누면서 복된 하루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네.
1: 그 하나님의 또 선한 뜻을 우리가 기준 삼고 그것을 이제 동기로 삼았을 때 저는 약간 어제 집사님께서 또 표현하셨던 건데 우리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0: 맞아요.
1: 우리 다음 세대에서 분명히 이루어주신다.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나눴던 두로암 히람과 이제 그 솔로몬의 이야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히람이 이제 이렇게 솔로몬에게 기꺼이 자신의 어떤 그 국가의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도 다윗 왕과 함께 교제했던 그 관계 때문에 또 이어질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0: 맞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다음 세대의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라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0: 오늘의 방송 키워드 창문입니다.
1: 자, 오늘 굉장히 좀 이야기들이 넓게 넓게 확장이 되고 있는데 자, 아무튼 우리 대안이 아버지께서 네, 4006번님께서 또 문자 주셨네요.
0: 네, 피디님, 집사님 반가워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마음에 창을 매일 똑똑 두드리시죠. 하나님께로 들어오실 수 있게 우리 마음의 그 마음의 창을 열어보아요.
1: 아멘, 아멘. 자, 9581번님, 코람드의 삶으로 무엇을 하든 누구에게 하든 주님께 하듯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고요. 0103번님.
0: 네, 안녕하세요. 창문 기도문 신청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씻겨지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주님의 향기 흘려보내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씨앗 심습니다. 성령님께서 자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또 9581번님 문자 주셨고요. 3003번님이시네요.
0: 우리를 통해 창문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1440번님께서 자, 키워드 드리니까 창문의 찬양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네, 창문 굉장히 또 이제 2000년대 초반을 이제 어떻게 본다면 그 200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여성 듀엣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팀의 시편 131편 찬양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 문자만 봐도 이분이 찬양에 대해서 얼마나 조예가 깊으신지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0: 네, 근데 저희 일부 시간에 혹시 네. 찬양 이렇게 또 신청받을 수 있을까요?
1: 아, 그럼요, 그럼요. 조금 이따가 저희가 네.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2172번님 문자까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0: 부끄러운 자랑 좀 한다고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네네. 늦깎이 대학생인데 2학기쯤 돼서 뒤편에 있는 언니가 정수가 넌 왜 나한테 교회 가자고 안 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방송을 듣다가 그래도 내 행실이 못되지는 않았기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 통해서 정말 창문의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아마 언니가 함께 교회 다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아, 너무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0: 네.
1: 정수가 넌 왜 나한테 교회 가자고 안 해? 그러니까 교회 가자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오히려 언니가 좀 그 실망을 하셨나 봐요. 얘는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할 것 같은데 왜 안 하지?
0: 그쵸.
1: 하면서 아, 언니 내가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이야기야 하면서 지금은 같이 또 이제 교회를 가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0: 아니, 이 문자 보니까 저는 대학생 때 부끄러운 정말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도 교회 다니니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대학교 때, 지금 말고 대학교 때. 그래서 네. 그때 정신이 반짝 들었어요. 아, 나의 행실이.

0: 너무 부족하구나.
1: 아, 대학생 때 얘기하니까 저도 약간 대학생 때 이야기 하나 보태자면, 네. 저는 이제 아직도 저한테 있어서 너무 이제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 딱히 그 장면이 있는데, 이름이 율미였어요. 율미.
0: 네.
1: 율미라는 애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랑 수업을 한 학기에 거의 그 월화수목 금요일 중에 한 3일 정도를 같이 다니게 된 거예요.
0: 네.
1: 같이 다니게 되는데, 저는 그때 당시 이제 기독교 이제 선교단체, 이 동아리에 좀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매일 뭐 하면 뭐 찬양하러 간다 하고, 매일 뭐 하면 뭐 기도하러 간다고 하고, 뭐 예배 드리러 간다고, 이럴 때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학기가 끝날 때쯤에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처음에 굉장히 이제 다른 종교를 좀 열심히 섬기던 친구였는데, 점점 이제 성경책을 한번 들고 있는 성경책을 보고 싶어 한다든지, 그리고 교회는 우리 동네에는 어떤 교회가 좋냐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0: 네, 아유, 창문 역할 하셨네요.
1: 아, 그러니까 저도 약간 좀 자랑삼아.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정직하게 의롭게 또 어떻게 본다면 이제 오늘 말씀처럼 착한 행실을 이어나갈 때 이제 반드시 주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창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 말이 길었습니다. 찬양 듣고 올게요. 자, 오늘 키워드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0: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 창문입니다.
1: 네, 샵 9330과 창문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씨앗 이미지도 꼭 함께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 조수아의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듣고 돌아오실게요.

0: 일상의 모든 순간에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1: 고품격 찬양 토크쇼 사랑했더란 찬양 한마당.
0: 네, 사랑했더란. 자, 오랜만에 힘차게 외쳤습니다. 찬양 한마당. 근데 뭐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 방송가족 분들께 좀 전해드리자면, 일단은 우리 멤버분들께서 이제 이기명 전도사님, 뭐 우회림 자매님, 그리고 김건균 형제님, 그리고 우리 김하영 자매님 함께 해주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대부분이 찬양 사역자입니다. 찬양 사역자이다 보니까 이제 8월이 끝나지 않았어요.
1: 네. 네,
0: 8월이 끝나지 않다 보니까 사역이 남아 있는 거예요.
1: 아, 바쁘시네요.
0: 사역 현장에서 네. 이제 오늘 예, 도저히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일정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찬양 한마당이 썸머 스페셜 끝나고 바로 여러분께 좀 짠 하고 전해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까지 이 찬양 한마당은 좀 잠시 문을 닫고 이제 다음 주 9월이죠. 9월 첫째 날, 9월 1일부터 찬양 한마당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
1: 그러면 오늘은 어떤 코너로
0: 오늘은 약간 전야제. 찬양 한마당 전야제로 네. 우리 방송가족분들이 이제 찬양 신청을 좀 연습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이야기 나누고 그 찬양을 라이브로 부르는 시간이 바로 찬양 한마당인데
1: 네.
0: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각자에게 의미 있는 찬양들 저희가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 내 서랍 속 보물상자라는 이제 코너를 또 진행을 했었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추억의 서랍 속에 소중하게 간직된 그런 찬양들을 좀 적극적으로 나눠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본인들이 좋아하는 찬양 또 함께 공유하고 싶은 찬양 있으시면요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또 아름다운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에게 의미 있고 또 소중한 찬양인데 네, 특별히 예, 이 시간은 우리 모두가 청년부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1: 청년부.
0: 네, 네. 이 시간 뜰한 청년부입니다. 아, 우리 네. 방송가족분들 한 분 한 분이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청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을 보내주실 때 편의상 저 몇 학년입니다. 학년만 좀. 반까지 남기지 마시고 저 몇 학년 몇 반입니다 하지 마시고 저 몇 학년인데요 하시면서 또 어떤 곡을 제가 소시적에 제가 청년 시절에 혹은 제가 주일학교 섬길 때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이 찬양 열심히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남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5반 화이팅입니다.
0: 5반 말 5학년이죠.
1: 5학년. 아, 맞아요. 5학년.
0: 5반이요. 5반.
1: 5학년 5반 화이팅입니다.
0: 아, 알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4학년을 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4학년에 굉장히 제가 또 적극적으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1: 네.
0: 저랑 유사한 시대를 살아간 방송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저 때는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습니다 하는 그런 소중한 찬양들 이 시간 많이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이고요. 집사님께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봅니다. 집사님 추억의 서랍 속에
1: 네.
0: 정말 소중하게 간직된 어떤 찬양이 혹시 있을까요?
1: 실로암.
0: 실로암. 아, 실로암이요? 실로암은 근데 이게 저 때도 많이 부르긴 했지만 예, 제 이전에 선배님들 세대에는 이 찬양이 거의 어떠한 존재였는지 정말 모든 분들께서 실로암을 추천하시고 항상 이 실로암 찬양을 떠올리시곤 하는 것 같거든요.
1: 수많은 찬양이 있지만 모르겠어요. 왜 실로암이 떠오른지 모르겠는데
0: 예.
1: 실로암 하면 왠지 박수를 치면서 같이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0: 상징적 의미가 있군요.
1: 네, 그리고 또 우리 자녀 세대들 왠지 군대 보내면 이 실로암을 부르면서
0: 제가 그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이 이제

0: 점차 이제 뭔가 군대에서 적극적으로 불리기 시작했던 때에 제가 이제 군 시절 이제 좀 군 복무를 했었고, 요즘에는 이제 정말 저도 놀랄 만큼의 안무가 추가가 됐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요.
1: 네. 네.
0: 그래서 샵 9330번 여러분 추억에 있는 찬양들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몇 학년입니다 라고 또 밝혀주신다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샵 9330번이고요. 저희가 이제 앞서서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문자가 좀 있어가지고 좀 몇 가지만 더 소개할게요. 자, 먼저 6995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좀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2026년 나라사랑축제 어제 유튜브로 보았다고 합니다. 또 우리 장찬희 PD님께서 익산 또 사회 너무 멋지게 잘 보셨는데요.
0: 제가 뭐 사회 본 거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1: 아, 근데 거기 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과 뮤지컬 등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다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네. 특히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정말 은혜 충만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천사의 나팔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어린이 합창단 되길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저도 어제 유튜브로 봤거든요. 예, 예. 근데 정말 이 어린 친구들의 그 찬양과 그 뮤지컬 그 연기가 정말 너무 감동이어가지고.
0: 맞아요, 네.
1: 그리고 다양하게 정말 여러 또 이렇게 곡들이 이렇게 또
0: 맞아요.
1: 준비가 됐었죠. 네.
0: 네,
1: 정말 볼거리들이 많아서 나도 시간만 됐으면 정말 참석했으면 은혜 많이 받았겠다.
0: 다음번에 2027년에도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또. 약간 조심스러운 지금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2027년에는 또 익산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1: 혹시 대전?
0: 대전은 아니고요. 아무튼 잘 참고해 주시고. 근데 나라사랑축제 2026 이제 제가 이제 좀 정말 인상 깊었던 무대가 많았어요.
1: 근데 네.
0: 나라사랑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임진왜란 무대가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 그 무대가 있었고. 그리고 정말 당연하지만 6.25 관련해서 또 무대가 있었고, 그리고 또 독립 관련, 이제 광복절 관련 또 무대가 있었고, 그 무엇보다 또 놓칠 수 없는 것이 이제 극동방송의 어떤 그 시작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또 그리고 있는 무대가 있었거든요.
1: 네.
0: 네, 그런 무대들을 여러분께서 이제 이번에 올해 이제 처음으로 또 시도됐던 무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유튜브로 2026년 나라사랑 축제 이렇게 치면 나오더라고요.
0: 네, 네. 네. 익산 보셔도 되고요. 여수 보셔도 됩니다.
1: 네, 익산
0: 원하시는
1: 보세요.
0: 원하시는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41번님 문자네요.
1: 아, 귀한 고백입니다. 함께하면 기쁨이고 살아보니 은혜고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사랑이었네요.
0: 아, 이거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시죠? 함께하면 기쁨, 살아보니 은혜,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1: 아멘.
0: 아, 참, 그러니까 뭐. 약간 이제 이 영화나 드라마 속 대사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마지막 장면에서 쫙 하면서 그 주인공이 함께하니 기쁨이고 살아보니 은혜고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
1: 네.
0: 참 멋진 무대 또 멋진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들수록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기쁨이고 감사임을 더 깊이 또 깨닫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0995번님께서 또 앞서서 창문 찬양 신청하신 분이 계신데 창문 여성 듀엣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찬양 너무 잘하시죠. 자, 아침으로 시작하는 찬양도 있습니다. 저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자, 오늘 창문 시편 131편 앞서 신청 찬양이었는데요. 그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듣고 싶은 찬양. 아, 그리고 나의 삶에 있어서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한 찬양들 신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330번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문의 시편 131편 함께 듣고 오시죠.

0: 네, 신청 찬양이었습니다. 창문에 시편 131편. 네. 저는 솔직하게 처음 듣는 곡이었어요.
1: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 창문입니다. 네. 네,
0: 아, 저도 공부를 열심히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095, 아, 오늘 지금 방송 가족분들의 이 서랍 속 소중한 찬양을 저희가 신청받고 있습니다. 네, 저 몇 학년입니다 하고, 아, 저에게 소중한 찬양은 이 곡입니다 라고 여러분의 추억 속 소중한 찬양을 꺼내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0995번님께서 문자 주셨네요.
1: 네, 5학년 6반인데요. 창문에 아침 햇살
0: 눈앞 가리듯.
1: 네, 눈앞 가리듯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0: 집사님 혹시 이 찬양 아실까요?
1: 잘 모르겠어요.

0: 하지 마라.
1: 아니 근데 PD님은 어떻게 아세요? 5학년 6반께서 보내주셨는데.
0: 이제이든 뭐 이거 저 알면 안 됩니까?
1: 아 정말 찬양 많이 하세요. 아니,
0: 많이 안다기보다는 어쩌다가 이제 듣게 됐는데 이 멜로디가 참 이제 뭔가 이제 세련되지 않는데 이제 멜로디 라인이 아까 제가 불러드린 것처럼 아찔한 게 눈앞 가리듯 이제 정박으로 딱딱딱딱딱딱 가요. 근데 이게 왠지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으로 스민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 뭐지? 하면서 바로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아 그렇구나.
0: 네 그렇습니다. 귀한 찬양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오랜만에 아는 척을 해서 기쁘네요. 6206번님 문자 주셨어요.
1: 아유, 정말 귀한 일 하시는데요. 지금 네. 학교 돌봄교실 배달하고 있는데 도로에 쓰레기가 있으면 차를 한쪽에 받치고 쓰레기를 줍고 분리수거를 하신다고 합니다. 네. 정말 귀하신데요. 주님이 주신 몸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김제도 김제에서 보냈었어요. 매미소리가 크게 나고 덥습니다. 내 몸에는 땀이 나지만 덥다는 느낌이 납니다. 오늘도 덥지만요. 건강한 하루 보내고 건강한 또 하루 보내세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유 저희가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도 나의 행실과 나의

0: 어떤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겠지? 그럼 내가 여기서 정말 선한 일을 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지만 도로에 쓰레기를 줍고 또 분리수거 하시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1: 네. 그리고 주님의 일은 꼭 큰 일만 아니라 이렇게 소소하고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날도 더우신데 6206번님 정말 귀한 일 또 정말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네. 잘했다. 정말 잘한다 칭찬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0: 제가 이제 사실 6206번님의 문자 보면서 조금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 제가 어제 이제 아이를 좀 제가 이제 데리러 가기 위해서 네. 어디 이제 그 아이 학원 앞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1: 네.
0: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이제 그 자전거가 쭉 그 주차라고 해야 되나요? 자전거가 네. 대져 있었는데 자전거가 한 대가 딱 쓰러지더니
1: 아.
0: 도미노처럼 막 일곱 대가 막 쓰러진 거예요.
1: 네.
0: 그걸 보는데.
1: 네, 어떻게
0: 너무
1: 하셨어요?
0: 더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성을. 사실 제가 이제 가서 좀, 그러니까 누구도 막 부딪혀서 뭐 넘어진 게 아니라 바람에 이제 갑자기 쓰러진 거였기 때문에 제가 가서 저걸 세울까 말까 하다가, 내가 괜히 가서 땀 빼고 뭐 하는 것일까 하면서 제가 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반성하게 되네요. 아, 제가 세우고.
1: 오늘 한번 다시 가보세요. 혹시 누워 있는지. 아,
0: 혹시 오늘 가는데 또 누워 있으면 제가 이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게 후회가 됩니다. 4114번님이시네요.
1: 아, 네. 정말 좋은 곡이죠. 나의 등 뒤에서 어려웠던 초신자 시절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사용하셨던 듣고 싶은 그런 곡이죠. 나의 등 뒤에서 6학년입니다. 아,
0: 이 나의 등 뒤에서도 이제 찬양을 신청하실 때 실로암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찬양 신청을
1: 맞아요,
0: 하는
1: 맞아요,
0: 곡입니다.
1: 맞아요.
0: 나의 등 뒤에서와 실로암 이건 거의 매주 신청곡으로 오는 것 같아요.
1: 이 찬양을 들으면 왠지 하나님께서 정말 제 등 뒤에서 저를 이렇게 꼭 껴안아 주실 것 같아요.
0: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네, 할렐루야죠. 5303번님이시네요.
1: 아, 5학년이시고요. 청년 때 다윗과 요나단, 우리 그때 다윗과 요나단 정말 찬양 많이 들었는데
0: 맞아요.
1: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부르며 은혜를 누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0: 주만 바라볼지라잖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며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아멘. 아, 참 다윗과 요나단 찬양 특별히 이제 그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0: 자, 3764번님도 문자 주셨네요.
1: 4학년입니다. 임집사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소리엘, 김수지, 예수전도단 등 많았지만 정말 뜨겁게 불렀던 곡 부흥 2000이 생각납니다.
0: 부흥이 1999년인가 정확하게는 98년 후반인가 나왔어요.
1: 네.
0: 근데 99년에 이제 널리 불리기 시작했고 부흥 2000이 그 다음 앨범인가에 이제 수록이 됐거든요. 부흥 2000으로 나왔는데 이제 정말 어떻게 곡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했던 그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생각했던 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곡에 이어서 거의 후속곡처럼 하는데도 메시지가 예. 그래서 그러니까 부흥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뒤에 이렇게 좀 비슷한 멜로디와 느낌으로 또 이렇게 이제 부흥을 열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1: 정말 너무 좋은 곡들 많이 보내고 그러니까요. 계신 것 같아요.
0: 부흥 2000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흥과 이제 시리즈가 있죠. 이제 그 뭐 다양하게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라든지 뭐 그런 그 비슷한 흐름으로 이제 무리바다 덮음까지 라든지 약간 그 비슷한 계열의 찬양들이 있는데 부흥 2000도 빼놓을 수 없는 명곡이죠.
1: 네. 네.
0: 자, 그리고 또 저는 저희 아들이 4학년인데요. 아들과 같은 4학년이라고. 드디어 저의 같은 시대를 살아간 분이 등장하셨습니다.
1: 네. 네.
0: 앞서서 이제 저도 이제 3764번 님도 그러시고요. 자, 제 추억의 찬양은요. 소리엘의 프론티어라는 곡입니다. 그 시절 정말 순수하고 뜨거웠던 신앙이 그립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집사님 프론티어 아십니까? 프론티어?
1: 아니요. 제가 찬양을 잘 몰라가지고 사실 이 사랑이 뜨라면서 정말 찬양을 많이 알게 되었거든요.
0: 프론티어. 이건 근데 사실 소리엘의 어떤 대표곡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덜 알려진 곡이긴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제가 또 소리엘 팬이었거든요. 제가 또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내 영혼 나다다다다다다 이런 곡이요. 우리는 프론티어 그 빛으로 세상에 나가 뭐 이런 곡인데 아,
1: 근데
0: 제가.

0: 이런 찬양들 언제 들려줍니까?
1: 아, 그러고 찬양 들려드려야죠. 어, 벌써 근데 9시 59분을 지나고 있네요.
0: 네, 어서 들려드려요.
1: 자, 이제, 자, 5학년, 3613번님께서, 저 5학년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신청합니다. 청년 때에는 물론이고요.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해주는 찬양입니다. 늘 방송가족들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아. 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0: 아, 정말 오늘 많은 분들이 찬양을 또 신청하고 계신데요.
1: 이것까지 소개해보죠. 2771번님.
0: 네, 7학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오랜 병원 생활 속에서 이 찬송을 부르며 힘을 얻었다고 하시네요. 모든 분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1: 하시면서 찬송과
0: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1: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저희가 찬양을 풍성히 나눴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흥분해서 멘트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0: 아니, 근데 정말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여튼 얼른 찬양 한 곡 들을까요?
1: We are the frontier입니다. 소리의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0: 네. 우리는 프론티어.
1: 아, 좋습니다.
0: 프론티어였습니다. 아, 소리엘의 찬양. 아, 제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지가 않는군요. 네. 아, 제 시대였습니다.
1: 네. 네. 아, 좋습니다.
0: 정확하게 언제 나온 곡인지 잘 모르지만 제가 즐겨 들었던 곡 중에 하나인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3183번님의 신청 찬양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찬양을. 자, 그리고 7238번님 문자 또 소개해볼까요?
1: 아, 저는 7학년입니다. 3년 전 오늘 하늘나라로 소풍 떠난 오빠가 가시기 전에

0: 좋아하면서 부른 곡인데요. 한참 들으면서 눈물 나서 못 들었는데 오늘 신청해 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듣고 싶습니다.
1: 이 찬양은 집사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아요.
0: 좋아하는 곡이죠.
1: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아유, 네. 이 찬양도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이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찬양을 사랑하고 또 이제 일상 가운데서 좀 나도 모르게 읊조리게 되는 그런 찬양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0: 네. 그리고 네. 이 곡을 듣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굳이 뭐 많은 욕심낼 필요 없고 정말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기죠.
1: 그렇습니다. 욕심에 쫓겨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0: 네.
1: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대로 자족하면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좀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고백 우리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동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누군가가 그러시더라고요. 남이 부러울 때가 있잖아요. 네. 남이 가지고 있는 게 부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본인이 갖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보래요. 그럼 정말 많거든요.
1: 맞아요.
0: 네. 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오늘도 살길 소망합니다.
1: 자, 그래서 1440번님께서 1440번님께서 문자 주신 것 같은데
0: 네.
1: 어릴 적 저희 집은 아버지만 교회를 다니셨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어머니도 따라 부르셨던 찬양이 있답니다. 하시면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인데 아버지 안 계실 때 엄마랑 불렀던 따뜻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고단했던 엄마의 삶에 위로가 됐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제 어머니께서 그때 당시에 교회를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그러니까 송명희 시인인가요? 그 시인의 뭐 진심 어린 고백을 통해서 만들어진 찬양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또 들려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0: 네. 네.
1: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이 가진 것은 난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허락하신 분명한 강점과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0: 아멘.
1: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삶이 되면 그리고 우리 일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또 4학년 등장했습니다. 4학년 파이팅입니다. 자, 7604번님
0: 네,
1: 문자죠?
0: 4학년이고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가 생각납니다.
1: 아, 이것도 이제 제가 또 할 말이 많지만 좀 짧게 하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의 답가로 그러니까 답가로에서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같은 코드예요. 코드 진행이 같거든요. 그래서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뭐 당신의 대초부터 시작된 화에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같은 코드로 해가지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어지기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도 너무 이제 그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과 이제 같은 맥락 속에서 고백하기 좋은 곡이다 보니까 답가라는 별칭이 붙었었죠. 네, 그래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조수와 1집에 수록된 곡인데 추억이 또 떠오릅니다.
0: 9611번님께서는요. 천안 청년 복음버스 기사님이신가 봐요. 아, 이제 3학년 8반인데요. 22살 때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가서 현지 교회를 섬기셨다고 합니다.
1: 네.
0: God of this city. 주는 네. 이 도시에 주를 많이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빌딩과 차량이 가득한 그 마닐라 땅에서 들었을 때 정말 우리 주님이 이 도시에 계시는데 정작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서랍 속에서 꺼내서 찬양 신청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나 빌딩 숲 속에 누비는 이 복음버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신청합니다. 이렇게 9611번님 보내셨습니다.
1: 이 곡을 또 어떻게 하셨죠? 이거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도시라는 이 단어가 들어간 찬양이 진짜 많지가 않거든요.
0: 그러니까요. 네,
1: 도시라는 이 단어가 들어간 찬양은 정말 없는데 이 곡이 이제 원래는 이제 외국 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곡인데 이 곡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워십인이라는 팀이 처음으로 부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차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많은 이들이 함께 이제 뭐 다른 찬양 사역팀도 부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니까 이 찬양을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혹시 들으시면
0: 네?
1: 각자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도시를 떠올리면서
0: 아하.
1: 아 우리의 이 도시가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꼭

0: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정말 들어보고 싶네요. 네,
0: 9611번님은 천안이시니까 천안은 하나님의 도시다. 우리가 또 대전에 살고 있으면 대전은 하나님의 도시다.
1: 아멘.
0: 뭐 부여, 뭐 공주, 뭐 어디 여러분 살고 계시, 뭐 그런 곳에서 부여는 하나님의 땅이다. 공주는 하나님의 땅이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8457번님이시네요. 네.
1: 아, 5학년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감동과 감격과 감사의 찬양으로 만나주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도.
0: 아,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었다. 라는 고백이죠. 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과 찬양을 또 보내주셨고 5학년 후반이신데 0050번님
1: 40세 때 어렵고 힘든 날을 보내면서 많이 듣던 그런 추억의 찬양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찬양 들려주세요.
0: 수사님 이 찬양 아실까요? 네.
1: 아, 저는 제가 좀 찬양을 잘 몰라가지고
0: 세상에서 방황할 때
1: 아, 알아요, 알아요.
0: 나 주님을 몰랐네.
1: 알아요, 알아요.
0: 내 멋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오 주여 이 죄인이 용서 받을 수 있나요?
1: 이제 그만.
0: 아, 네, 아,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어떤 민낯을 아주 낱낱이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처절한 고백이 담겨 있는 곡인데.
1: 근데 피디님은 모르는 찬양이 없으시네요.
0: 아까 모르는 곡 있었잖아요. 네.
1: 아니요.
0: 그래서 이 곡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냥 조심스럽게 그냥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처절할 정도로 그냥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우리의 어떤 죄를 고백하는 곡으로 이제 많은 이들이 또 찾아서 듣는 찬양, 또 부르는 곡인 것 같아요. 자,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6942번님. 옛날에 죽음을 생각할 때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항상 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 찬양 사모합니다. 하시면서 저는 참고로 7학년 선배입니다. 하셨어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이 곡이 약간 또 마이너 느낌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1: 맞아요. 뜨겁게 불렀던 그런 곡이네요.
0: 그렇죠. 아, 지금 7604번이 오랜만에 소리의 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시면서 아까 이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신청하신 분이신데, 9581번이 문자까지 소개해볼까요?
1: 전 5학년 초지만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심을 가슴에 품던 시절 많이 불렀던 곡인데요. 미라클 제네레이션 듣고 싶습니다.
0: 네. 미라클 제네레이션, 기적의 세대. 청관웅 목사님 찬양인데, 아, 이거, 이게 사실 제가 이제 편견을 가진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그 집사님의 어떤 또래가 그 접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9581번님께서 찬양을 굉장히 좀 넓게 넓은 스펙트럼으로 들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라클 제너레이션. 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이제 집사님께 의견을 구하지 않고 바로 선곡해버렸습니다.
1: 네.
0: 천안 청년 복음버스 기사 9611번님께서 강력 추천해 주신 찬양입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이 찬양 방송가족분들과 함께 나누고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천안에서 도착한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귀한 찬양이었어요. 주는 이 도시의 주, 워십인의 찬양, 우리 방송가족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네, 대전은 주님의 땅이다. 놀라운 일이 이 대전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더 나아가서 충남은 하나님의 도시다. 충남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더 나아가서 충북도, 청주도, 충주도 다 하나님의 땅이다.
1: 아멘.
0: 네, 하나님의 도시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고요. 아,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얼른 좀 소개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왕 이 전야제로, 찬양 한마당 전야제로 펼쳐지고 있는 만큼 저희가 조금 시간이 흘렀지만 고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770번님 문자죠?
1: 아, 오늘 새벽 예배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부르며 10년 전 친정어머니 소천하시기 전날 부르고 싶어 하시며 성령의 음성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며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주셔서 새롭고 은혜롭게 눈물나게 불렀어요. 그립습니다. 함께 듣고 싶습니다.
0: 아,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이 사실 제 개인적으로 또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을 또 신청해 주시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 0995번님께서 앞서 찬양을 들으면서 또 고백해 주셨습니다.
1: 네.
0: 하나님께 택함 받은 도시 어디죠?
1: 평택입니다.
0: 평택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라고 또 고백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2450번님.
1: 네, 6학년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신청합니다. 아, 서머 스페셜 동안 또 듣고 싶었는데 잊고 있었던 새로운 찬양 들려주셔서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을 맞이하세요.
0: 아, 감사합니다. 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이제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렇게 고백이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사람과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건데
1: 네.
0: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신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고 또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 확인이 늦었네요.
1: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특별히 우리 피디님께서 또 사회를 모셨는데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 문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0: 아유, 아닙니다. 아이고.
1: 나라사랑축제 때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또 장피디님 찬양대 대회 때 정말 잘 봤다고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진짜 멋지던데요.
0: 아유, 너무 감사하고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자, 나의 사랑 나의 연인님께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추억의 찬양. 저 5학년입니다. 신청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함정구님께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이 찬양 6학년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신청해 주셨어요. 이 찬양도 귀한 찬양 또 감사하고요. 감사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저 6학년입니다. 6년 전에 남편이 신장암 수술 후에 드렸던 찬양입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전북 익산에서 신청을 또 해주셨네요.
1: 네.
0: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말 이제 시간이 좀 초과해가지고 이제 맞춰야 되거든요.
1: 네,
0: 일부.
1: 거의
0: 어떤 10시. 곡으로 맞춰볼까요? 네, 집사님. 네.
1: 어떤 곡 할까요? 이번에 좀 그 우리
0: 찬송과 찬양도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셨는데
1: 네.
0: 그 중에 한 곡을 좀 정하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1: 네.
0: 기억에 남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 아, 네, 좋죠.
0: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때요?
0: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좋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6770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소프라노 한경미의 음성으로 1부의 마지막, 1부라고 하기 좀 민망하긴 하지만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희 잠시 인사드리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의 키워드 기억하세요. 창문입니다. 샵93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나갑니다.

0: 사랑했더란 생명의 말 프로젝트. 주님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1: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사랑한다.
0: 주님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1: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사랑한다.
0: 주님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1: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사랑한다.
0: 주님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1: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사랑한다.
0: 주님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1: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사랑한다. 아멘.
0: 아멘.
2: 네, 우리가 언제 또 어디서라도 주님의 이름을 찾고 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답해 주실 거라 생각해요.
0: 네, 맞습니다.
2: 강하고 담대하거라. 내가 너와 항상 언제나 함께 있단다.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 주시지 않을까.

0: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1: 네. 모두가 불안하고 모두가 두렵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니 그 말씀 붙잡고 또 새 힘을 내보도록 합시다.
0: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더욱더 이 사실을 견고하게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기도함을 통해서 더욱더 그 마음을 좀 잘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두 가지의 선물 좀 챙겨드리고 있잖아요.
1: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창문입니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기도문 나가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나갑니다.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9330번입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오늘의 키워드 창문 그리고 씨앗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다 이제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문자들이 있거든요. 조금만 더 소개를 해볼게요. 5691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1: 아, 네. 6학년 6반이고요. 또 처음으로 또 보내주셨네요. 3년 전 엄마가 8.15 광복절 아침에 심정지로 소천하셨습니다. 엄마가 즐겨 부르던 찬송가인데요. 순례자의 노래 듣고 싶습니다.
0: 아, 네. 8월 15일이 많은 이들에게는 광복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날이지만 이제 5691번님께서는 그래도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곁을 떠난 좀 슬픔의 날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좀 그래도 이제 신앙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정말 어머니께서 이제 그 아픔과 고통의 그런 것이 없는 천국으로 간 또 어떻게 본다면 영광스러운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망을 계속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슬픔이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그 기대와 설렘 가지고 소망 가지고 또 견고한 하루하루를 좀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공구사 이번님께서 시시때때로 주신 은혜를 찬양을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찬양으로 인도하시고 또 위로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신 찬양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듣고 싶습니다 라고 또 찬양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1: 네, 이런 찬양. 6학년 6반이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0: 아, 그렇군요. 오늘 6학년 6반 동갑내기 분들이 좀 많이 오늘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앞서서 이제 찬양 신청해 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 저희가 다 들려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2부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귀한 사연을 또 남겨주신 5691번님의 신청 찬양 함께 좀 나누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순례자의 노래 이 찬양 준비했거든요.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돌아와서 여러분 또 문자 소개할게요.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초대형 이벤트가 열립니다.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956년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전파를 쏘아올린 극동방송은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7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이벤트로 다가오는 10월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역대급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정말 많은 즐길거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사역과 역사전시관, 북방선교관, 방송체험부스와 어린이체험놀이존, 푸드트럭과 K푸드체험존, 전파선교사와 운영위원, 어린이합창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행사, 70주년 특집 공개방송, 10시간 릴레이 라디오쇼, 그리고 푸짐한 경품은 물론이고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70주년 페스티벌 음악회까지 눈과 귀는 물론이고 마음과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시간

0: 카드를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극동방송 70주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데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당일 행사장을 오고 가는 버스편도 준비될 예정이니까요. 극동방송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잠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1: 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 이제 10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오전부터 저녁까지 한양대학교,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진행이 되니까 많은 관심과 또 참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일날 차가 다 또 준비가 될 거예요.
1: 네. 그래서 신청 원하신 분들은 샵 9330번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홈커밍이라고 선착순 뭐 신청 받을 예정이니까 조금 신청을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링크가 갈 건데 링크 클릭하시고 정보까지 입력을 해 주셔야지 신청이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참고해 주시고 네, 버스가 또 마련되니까 내가 좀 멀어서 못 가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가급적 함께 하시면서 그 70주년의 감동과 그 의미를 함께 좀 누리고 또 음악회까지 보고 올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이 됐죠? 오늘 네. 두 가지의 선물 키워드도 공개합니다.
1: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 창문입니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기도문 나가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나갑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 곡도 이제 2771번님의 신청 찬양 나누면서 좀 마무리를 할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384장입니다. 자, 내일도 유익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랑이들한 제작 진행의 저는 장찬희였고요. 오늘도 박은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1: 네, 우리 모두는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0: 오늘도 열심히 사랑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0: 공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가 10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청주 중부 명성교회에서 청주 83기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농촌교회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교단에 관계없이 농촌 지역에 소재한 교회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내용은 예배에 필요한 음향 장비의 수리와 교체, 교회 예배 환경과 사택의 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신청은 9월 13일 주일까지 세상의 빛 이레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된 내용은 교회 재정 여건과 지원 필요의 시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방문과 상담을 거쳐 지원 교회를 선정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도안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성경, 신화인가, 역사인가라는 주제로 제2회 도안 기독교 변증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세대학교 구약학 차준희 교수와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이삭 교수를 초청해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과 고고학적 발굴자료를 중심으로 신앙의 근거를 다시 세우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도안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좋은교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광림교회 남성 성가단 초청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좋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위치한 선암목자교회가 9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성경클럽 예수 행적 순례반을 진행합니다.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1년 과정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선암목자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수원침례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중문침례교회 장경동 목사와 함께하는 마을잔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 수원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세종YWCA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7시 세종시 한솔동에 위치한 세종꿈의교회에서 2026년 세종YWCA 후원의 밤 말씀과 함께하는 제2차 찬양페스타를 개최합니다. 회복, 다시 사랑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재즈밴드 양황열 콜텟과 세종꿈의교회 현승원 전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YWC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행복한 교회 손근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2절 13절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은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요한사도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몇 단계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아이의 단계, 자녀의 단계, 둘째는 청년의 단계, 셋째는 아비의 단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의 단계는 12절에서 말씀하는데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아는 단계입니다. 즉 뭐냐면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는 단계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영생을 주신 내 아버지가 누군지는 아는 정도. 이게 자녀의 단계입니다. 청년 단계는 마귀와 싸우는 단계예요. 자꾸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지내려는 성도를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우리가 작은 틈만 보여도 그 틈을 노리며 공격해 옵니다, 마귀는. 하지만 그 싸움에서 져서 시험에 들고 주저앉고 그러는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계속 보면 영적 청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셔서 너희가 강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즉 마귀의 공격을 받지만 이겨내고 시험도 상처도 툴툴 털고 그렇게 일어나는 단계가 청년의 단계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아비의 단계는 뭐냐면 성경에서 아비는 희생의 상징이거든요. 물론 이제 아버지 하면 먼저 권위의 상징이에요. 이제 권위의 상징이긴 하지만 참된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면 희생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희생의 상징이죠. 아버지는 자녀들, 가족들의 안전만 생각하는 것. 그런 사람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않아요. 아버지가 운다면 가족들 때문이죠. 즉 아비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단계. 그 이웃들을 생각하고 그 이웃들을 위해서 울고 그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단계. 그게 아버지 단계예요. 이렇게 아이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가 이제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곧 세상의 가치관과는 충돌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도는 누구죠? 성도의 정체성은 뭐죠? 그건 요한이 이 편지 전에 써서 보낸 그의 첫 번째 그 글, 그의 복음서, 요한복음에서 이미 말해놨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쓴 대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성도의 아이덴티티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요. 이 부패한 세상, 부조리한 세상. 근데 이 세상은 썩었다고 비판하면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삶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도 막 수도원 가고 그러니까. 영웅스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비겁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쉬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도하며 찬송하며 집회 참여하고 성경 읽고 그게 뭐가 어려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며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힘들어도 좀 부대끼며 살아야죠.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으며 살아야죠. 이 긴장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은 뭐죠? 사도는 16절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말을 들으면 창세기 3장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정말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잖아요. 정말 사단의 유혹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수많은 시간이 지났어도 사단의 공격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 있었던 사단의 유혹도 똑같았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육신의 정욕이죠. 배고픔은 견디기 힘든 육신의 약함을 공격한 것이거든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런데도 하나도 안 다치면 넌 일약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스타가 되는 거야. 이 무슨 공격입니까? 이생의 자랑이죠. 산 위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무슨 공격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죠. 이렇게 공격한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는 이 같은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거라고요. 성도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이 갈등과 충돌이 내 삶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신에게 심각하게 물어봐야

0: 돼요. 내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제대로 믿고 있으면 갈등이 되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가치관은 17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의 인생의 기준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처럼 그렇게 사라질 것이 아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변함없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한결같으신 예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면서 흔들리지 않을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뭐 다음 달에는 추석 명절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명절 때 제사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성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보이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조상 숭배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난 절은 해도 내 마음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요. 유교에서 제사는 그런 단순한 정신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유교에서 조상 제사는 그 조상이 죽으면 신이 된다. 이게 유교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 생각 위에서 행해지는 거거든요. 그 조상신을 잘 섬겨야 집안이 잘 되고 자손이 잘 된다. 이게 유교 제사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시는 거죠. 단지 돌아가신 부모님께 한번 절하는 것이 어때?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이런 면에서도 성도는 세상 가치관과 충돌하는 거예요. 하지만 충돌하기만 하면 안 되죠. 매번 명절 때마다 이렇게 충돌하고 갈등하면 관계는 점점 나빠지고 예수 믿지 않는 그 친척들을 구원할 길은 점점 더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방법을 다르게 가져가야죠. 제사 문제는 양보 못하지만 다른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죠. 명절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고향에 더 자주 내려간다든지, 가문에 무슨 일이 있어서 뭐 형제들이 돈을 좀 걷는데 나 생활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더 많이 낸다든지, 명절에 모였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섬김을 한다든지, 이런 희생을 좀 하는 거예요. 즉 시간으로든 물질으로든 노력으로든 이렇게 희생이 들어간 섬김 있죠. 그걸 통해서 비신자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성도의 강력한 인생인 거죠. 바라기는 이 같은 멋진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전 행복한교회 손근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826-9191번, 826-9191번 대전 행복한교회나 04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폭염사 강진이 덮친 콜롬비아에서 무장단체 위협과 박해를 받던 기독교인 공동체가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픈도어즈가 전 세계 교회에 기도와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즈는 최근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규모 7.4 지진으로 최소 111개 기독교인 가정이 피해를 입고 다수의 교회가 파손됐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피해는 빈곤과 무장단체의 위협에 시달려온 초코주와 부에나벤투라 등 외곽 지역 기독교 공동체에 집중됐습니다. 정부 영향력이 약한 농촌 지역에서는 마약 재배에 반대하던 목회자들이 무장단체의 위협을 받아왔으며 원주민 개종자들 역시 공동체 내 차별을 겪는 상황에서 지진까지 겹쳐 주택과 생계수단을 모두 잃었습니다. 범죄 위험 지역인 부에나벤투라에서는 교회 7곳과 여러 주택이 파손됐고 도로 파손으로 정밀한 피해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훌리안 구티에레스 오픈도어즈 콜롬비아 책임자는 긴급 구호 이후 피해 교회의 재건과 자립 과정이 더 큰 과제라며 혼란 속에서 교회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전 세계 교회가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문화선교단체 WGN이 어제 서울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일본 나가사키 기독교 유산의 가치를 개신교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미네노 다츠히로 요도바시 교회 원로 목사는 가톨릭 역사로만 치부하던 기리시탄 순교사를 회개하며 한일교회가 함께 순례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이치만 캄보디아 장신대 총장은 성직자나 공적 예배 없이도 250년간 신앙을 지켜낸 것은 제도가 아닌 성령의 임재였다고 설명했으며 조은민 나가사키 침례교회 목사는 순례객 방문이 현지 주민과 교회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현수 WGN 이사장은 순교자들은 죽음이 아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이들이라며 그들의 신앙과 용서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교회가 무슬림 난민 유입 속에서 이슬람 배경 회심자들을 정식 성도로 수용하며 선교 지형을 바꾸는 가운데 한국교회 이주민 선교 적용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공효세 박사는 기고문에서 영국 브리스톨 교회 이란인 난민 수용 사례를 소개하며 난민을 손님이 아닌 가족으로 품는 근원적 환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 박사는 현지 경험을 바탕으로 정체성과 공동체, 언어 장벽 등 여섯 가지 사역 키워드를 제시하고 기독교 영어와 꾸란 개념의 의미론적 차이를 구별해 가르치는 제자 훈련과 전통 저주에 대한 영적 두려움을 없애는 지속적 관계 맺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회심 신자들이 교내에서 실질적 역할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리천장을 없애고 온전한 가족으로 수용하는 체질 개선이 한국교회에 시급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이 어제 서울 3.1교회에서 콘퍼런스를 열고 초고령 사회 속 노년 성도를 단순 돌봄 대상이 아닌 교회를 세우는 신앙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박민근 판교 이음교회 목사는 노년층의 신앙유산 기록과 소그룹 활동을 통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노인목회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신원화 원장은 고독사와 고립 문제를 교회의 돌봄 책임으로 지목하며 지자체 연계 노인돌봄 부서 운영과 호스피스 제도 확충을 강조했고 신호선 목사는 죽음을 승리의 관문으로 보며 노년 성도가 생애 마지막까지 복음의 소명을 다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년 성도들이 돌봄 수혜자를 넘어 생애 끝까지 신앙을 완성하고 소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회의 적극적인 체질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부산 흰여울교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구축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기독교 도서관을 운영하며 복음 전파에 나섰습니다. 흰여울교회는 성도 19명 중 7명이 시각장애인으로 점자주보와 동선 단순화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 교인을 돌봄 대상이 아닌 예배와 봉사의 주체로 세우고 있습니다. 정민교 담임 목사는 시각장애인 신앙서적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0: 2023년 온라인 AL 소리 도서관을 열어 1,400여 권의 디지털 도서를 시각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왔습니다. 정민교 목사는 또 장애인 전용 교회를 늘리기보다 어느 교회에서든 함께 예배해 장애인 교회라는 말 자체가 사라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충남 북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4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최다슬입니다. FEBC.
1: FEBC 신앙 칼럼.
2: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이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어린 손주와 함께 나온 할아버지가 우리 강아지 할아버지한테 뭐 먹고 싶다고 말해봐 하며 아이를 부축입니다. 사실 할아버지가 먹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라도 더 사주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싶고 더 채워주고 싶고 더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파수꾼들을 세워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내게 기도하라, 나는 너희에게 주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색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아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하며 포기했던 문제와 마음에 품고 있던 기도 제목도 다시 아뢰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5일 화요일에 소망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을 의뢰함이라고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믿음 하나를 보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지체의 아픔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간구하는 중보기도 동역자들에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또 함께 하십시오. 소망의 기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성도 여러분의 기도의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자비하심과 위로 그리고 인도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면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샵 9330번 우물정 누르시고 9330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올려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전극동방송 앱을 열고 생방송 채팅창으로도 참여해 주시고요. 전화 연결 원하시면 사연 밑에 전화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신원 밝히기 어려우시면 기도 내용 끝에 익명이라고 두 글자 적어주시면 참고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0: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중보기 도의 시간, 소망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라디오 앞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동하시는 중에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또 일터에서 방송 들으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고요. 네, 오늘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신 우리 세종송담교회 섬기시는 임명성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여름 어떻게 지내셨어요, 목사님? 굉장히 더웠는데요.
1: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0: 네, 선교도 다녀오셨다고요?
1: 네, 지난주 태국 단계 선교 교인들과 함께 갔다 왔고요.
0: 네. 네,
1: 저는 이번 주가 이제 휴가 기간입니다.
0: 아, 휴가 좀 쓰시는데 지금 오신 거예요?
1: 네,
0: 여기 사역 오신 거예요?
1: 네.
0: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1: 감사합니다.
0: 과연 휴가일 수 있을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다리는 수많은 우리 청취자들에게 소망의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함께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0: 아멘.
1: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0: 아멘.
1: 아멘.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죠. 저는 그중에 가장 많은 수고가 기다림의 수고라고 생각합니다. 어제와 오늘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농부는 열매를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저는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시편 126편 말씀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죠. 우리들이 눈물로 뿌린 씨앗 하나님께서 기쁨의 열매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는 아마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좀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0: 아멘,
1: 거예요.
0: 아멘.
1: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 보면 그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셨고 입술에 찬양이 울려지게 하셨다. 예배를 드리어 올라가면서 그 은혜를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특별히 이 말씀의 중심 가운데 제가 묵상하는 것은 그 구원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0: 아멘.
1: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의 어려움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길 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우리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지나간 시간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던, 함께 하셨던, 지나오게 하셨던, 전 이게 지혜로운 성도 또 성숙한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면 지나온 시간 속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라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임을 고백도 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도 다시 꿈꾸고 얻게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0: 아멘.
1: 설상 눈물이 흐른다 해도요,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0: 아멘.
1: 아, 어쩌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싫겠죠? 그러나 성경이 믿음의 사람의 삶에 눈물이 없다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그냥 눈물 흘리면서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난 눈물 흘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씨를 뿌리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열매도 얻게 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오늘 전진하는, 갈라디아서

0: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1: 아멘. 아멘.
0: 이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소망에게도 모두에게 넘치게 하셔서 오늘 그냥 눈물 흘리는 기도가 아니라 꿈을 꾸는 기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삶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 약속하신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 주신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간직하시고 모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나를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11시 22분 향하고 있습니다. 대전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세종성담교에 섬기시는 임명성 목사님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5588번 번호 쓰시는 성도님, 네, 어려운 사연을 이렇게 보내고 지금 듣고 계시죠? 기다리고 계시는지 줄 압니다. 저는 파킨슨병으로 10번이 넘는 수술과 또 목에서 꼬리뼈까지 다 고정하는 유압수술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뇌와 가슴에 배터리를 넣고 5년마다 교체 수술을 받는 상황입니다 하셨네요. 얼마나 힘드세요 성도님. 요즘은 잘 못 걷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바람에 머리도 깨지고 응급실 가서 처치를 받는 하루하루 너무 힘듭니다. 의학적으로는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믿음의 기도를 또 저희에게 요청해 오셨어요. 믿음으로 기도 요청하셨죠 성도님. 우리 목사님 말씀 간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네. 588 성도님 너무 멋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도 삶도 잘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셨네. 의학적으로 못 고치는 병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도록.
1: 아멘.
0: 이 귀한 고백을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이 시간 588 우리 귀한 성도님이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만을 바라보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여러 많은 고통과 또 수술과 또 이어지는 그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1: 아멘.
0: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앞으로 남아있는 그 모든 수술의 여정 가운데도 가장 좋은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하나님 넘어지지 않는
1: 아멘.
0: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사랑하신 하나님, 작은 신음의 소리로 하나님 들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읊조리오니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들으심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 강하고 능하신 주님의 팔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588 귀한 성도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마음 위로하시고
1: 아멘.
0: 육신을 강하게 하시고 모든 다가오는 두려움들 다 이겨내게 하시며 연약함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치료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사오니
1: 아멘.
0: 감사드리오니 주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찬송 많이 들으시고요. 힘드실 때 하나님 말씀 또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스스로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정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고요.
0: 아멘.
1: 그 믿음으로 기도 요청하신 그 성도님에게 이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0: 네. 다음 기도입니다. 4457번이에요. 네, 우리 재수 씨를 위한 기도를 요청해 오셨네요. 예, 네, 고맙습니다. 시동생이 되시나요? 시 아주버님이 되시는 거죠? 저희 재수 씨 박배정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어요. 어제 입원해서 위암 항암 6차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받습니다 하셨네요. 8차까지 받는 치료를 통해 모든 암세포 깨끗이 치료되기를 기도해요 하셨고, 또한 동생 유우택 안수집사 하는 일에 복을 더해주시고 동생 가정에게 날마다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신 우리 참 아주버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제수씨 권사님의 기도와 또 사랑하는 동생 가정의 기도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1: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기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 4457 귀한 성도님이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특별히 우리 박배정 권사님, 하나님 항암의 치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어 선포할 때 모든 악한 질병들 다 떠나갈 줄 믿사오니, 사랑하시는 귀한 권사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사 절망의 모든 마음들 소망으로 변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의 시간들 하나님만 더 의지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암세포가 깨끗하게 치료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생명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사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동생 유우택 안수집사님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네, 우리 아주버님 고맙습니다. 우리 박배정 권사님 쾌유하시길 바라고, 또 동생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형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1: 아멘.
0: 네. 0558번, 558번 번호 쓰시는 성도님, 친정아버님을 위해서 기도 요청하셨네요. 저희 친정아버님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오른쪽으로 피가 다시 고여서 피를 빼내는 수술, 또 기관 절개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모든 육체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1: 아멘.
0: 예, 따님 마음이 아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 마음 안고 아버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사랑하신 하나님, 058 하나님 귀한 성도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육신의 부모님으로 허락하신 귀한 아버지께서 하나님 지금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하나님, 오른쪽으로 피가 다시 고여서 또다시 수술을 해야 하는 하나님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우리가 아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과 함께 이후의 모든 시간들도 다 알고 은혜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정아버지 또한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버님에게 십자가의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주의 은혜로 이겨내기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의료진들 손길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사 귀한 아버지의 수술하는 그 모든 순간들 통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모든 고난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병실 밖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딸과 가족들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으로 잘 이겨내어서 하나님 함께 찬양하는 복된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0: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네, 우리 친정 아버님 쾌유하시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따님 고맙습니다. 네, 5276번입니다. 아, 33살 된 우리 자매님, 충현교회 섬기고 있다고 소개한 자매님이 자신의 그 어려움을 호소해 오셨네요. 저는 이틀 전에 약 5년 정도 교제하던 형제와 헤어졌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저의 계속되는 문제들과 미성숙한 행동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으로 미래를 함께하기 어렵다는 형제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셨네요. 네, 저는 지금 너무 많이 힘들게 있어요.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제가 문제인 부분들을 인정하며 포기하지 않고 고쳐나가서 이 형제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 꾸리기를 원합니다 하셨는데요. 참 귀한 자매님입니다. 목사님. 네. 귀하죠?
0: 그럼요. 네,
1: 자신의 귀하죠. 문제를 또 인정하고 형제를 존중하며 또 다시 하나님 원하시면 회복되길, 관계가 회복되길 원한다고 조언 좀 조언을 해주시죠. 우리 청년 목회도 하시는 우리 목사님.
0: 네. 네. 사랑하는 귀한 자매님. 하나님께서 저희는 어떤 문제, 어떤 미성숙한 행동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실 테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셨어요.
1: 아멘.
0: 특별히 기도하는 이 귀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시기를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1: 아멘.
0: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처음 뜻하신 대로 하나하나 당신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5276 귀한 자매님 우리 길다정 자매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도 위로하시고 삶에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그냥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잡으시고 더 든든하게 삶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정도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자매의 마음도 형제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어루어 만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이 처한 상황 돌아보시고 마음에 믿음을 더하시며 무엇보다 크신 분이 누구이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으로 붙잡아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보고 느끼는 많은 문제들보다 더 크고 능력이 많으신 내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다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소망 중에 거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은 반드시 세우시고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자매님 사랑하고 축복해요. 참 귀한 주님의 딸인 듯 합니다.
0: 아멘.
1: 자신의 문제를 고쳐나가겠다고
0: 네.
1: 인정하는 그 모습 형제님이 들으시면은 좋아할 거예요.
0: 아멘.
1: 이렇게 귀한 자매를 내가 놓칠 뻔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참 고맙습니다.
0: 축복합니다.
1: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1시 34분 40초 지나고 있고요. 대전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종송담교회 섬기시는 임명성 목사님과 이 시간을 지키는 수많은 중보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세요. 3737 번호 쓰시는 성도님 안녕하세요. 청주 주님의 교회 출석하는 최순성 안수집사입니다 하셨네요. 저희 33살 된 큰아들 허리가 아프다고 해요. 치료 방법이 없어서 일상생활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주님의 신유의 은혜를 입어서 치료받고 싶습니다 하신 아버님의 믿음이 이 시간 아드님의 치유로 함께 연결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집사님 네. 치료 방법 없지 않습니다. 집사님도 지금 알고 계셔서 쓰셨잖아요.
1: 아멘.
0: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 최순성 안수집사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허락하신 귀한 아들을 올려주십시오.

0: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허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 아심을 믿사오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 땅엔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아들이오니 하나님 강하게 하옵소서.
1: 아멘.
0: 마음도 위로하시고 소망 중에 거하게 하사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 하나님 찬양함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시간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린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린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1: 아멘.
0: 기도하는 이 시간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바라보며 간절하게 소망하오니 하나님 강하게 붙드사
1: 아멘.
0: 주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안수집사님 정말 세상 방법은 없다고 하지만 이미 방법을 아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니 그렇습니다. 이미 주님이 치료하실 줄 믿고 기도 요청하셨으니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네, 귀한 가정에 주의 기적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0: 아멘.
1: 네, 1069번입니다. 1069 번호 쓰시는 성도님. 나 종훈 오현정 집사님 가정의 호연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호연군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번 치료 후에 수면장애와 손발 떨림이 크게 줄었고 일상생활 기능과 운동기능 많이 회복되었어요 하셨네요. 아직 인지능력 정신적인 부분 어려움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돌려놓으실 줄 믿고요. 우리 호연군이 그러고 보니까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훗날 이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치료의 기적을 감사함으로 간증하는 호연이 또 저희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신 모든 상황을 익히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호연 군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0: 우리 나종은 오현정 귀한 집사님 가정 우리 호연이 이제 우리 소망이기도 모든 가족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중은 오현정 집사님 하나님 바라보며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호연이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보시옵소서. 하나님 일상의 삶 속에서 갑자기 어려움 하나님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1: 아멘.
0: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피부는 손으로 하나님 어루만지사 생명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1: 아멘.
0: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귀한 아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의 모든 가정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얻게 하시고 그 은혜를 얻는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지치지 않고 십자가 등지지 않고 예수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기도한 것처럼 훗날 이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역사하셨는지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푸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찬양을 멈추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드리는 이 귀한 기도 주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호영군 주님의 은혜 입으실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니 사고, 어떤 물리적인 사고가 아니었고요. 갑자기 원인 불명으로 증상이 일어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로 기억이 됩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0: 아멘.
1: 네, 익명으로 기도 요청하신 성도님, 청소년들을

0: 위한 기도입니다 하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어두운 세계가 잘못된 문화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현실에 너무 마음이 무너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하셨네요. 네, 술과 담배, 도박과 성적 문란, 그리고 CCTV를 피한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폭력과 서열 문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어두운 현실 속에 놓인 우리 청소년들을, 이 청소년 문화, 청소년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셨네요. 이 아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품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청소년 사역자이신가 싶어요, 목사님. 네, 정말
1: 부모님 마음이죠 뭐.
0: 그렇죠. 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셔서. 어떤 드라마도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 과연 그럴까 할 정도로 네. 정말 대단한 그런 세계로 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더라고요. 네. 예,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뭐 사실 성경의 시대나 지금의 네. 시대나 악하고 네. 추한 거는 뭐 이 시대에서 더 악해진 건 아닌 것 같고요.
0: 네.
1: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아파하실 거고요. 특별히 우리 임명으로 보내주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우리 소망이기도 모든 가족들에게 귀한 자녀들이 다 있을 텐데요. 또 교회 공동체도 그렇잖아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 품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리는 것은 주님이 보시는 그 마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셨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고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무너진 모든 자리 하나님 채우시고 다시 아름다운 주의 성전으로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다시는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사랑으로 덧입히셔서 마침내 세우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 교회 공동체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사 주께로 돌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세상은 끊임없이 너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멘. 자들입니다.
0: 아멘.
1: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 넘치게 하셔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고 하나님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자녀로 우리들이 먼저 바르게 세워져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비추어 살게 하사
0: 아멘.
1: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자녀들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다음 세대로
0: 아멘.
1: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자녀들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네, 우리 성도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이신 것도 같고 부모님이신 것도 같고 또 사역자이신 것도 같아요. 정말 자세하게 청소년 문제들을 안고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침내 여호와 삼마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곳에서 다음 세대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안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19번호 쓰시는 성도님, 이태권 집사님이시네요. 복통이 심하고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이태권 집사님. 이 시간 가장 불편하신 곳에 손을 얹어주세요. 저희도 같이 손을 얹고 우리 집사님의 치유의 은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이태곤 집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아멘.
1: 복통도 심하고

0: 영육성 식도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 아멘.
0: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질병의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을 당신의 귀한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모든 질병 다 떠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찬양하며 주 안에 거하는 귀한 집사님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집사님께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또 삶의 가정과 모든 자리 위에서 정말로 하나님만 찬양하는 귀한 집사님 되어주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드리는 이 귀한 기도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날마다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집사님, 이 시간 이후로 훨씬 편안해지며 스스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깨끗하게 치유의 은총을 은총이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믿음으로 선포하시고요.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0: 아멘.
1: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110 번호 쓰시는 성도님, 오늘 남편 전립선 암 초기 판정으로 모든 검사 결과와 수술 일정 상의하러 서울 갑니다 하셨네요. 지금 가시는 길이신 듯합니다. 전이된 부분이 없고 수술 날짜가 빨리 잡힐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하나님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셨는데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아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그 남편 되시는 분들 비슷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정이 있으시면은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0: 우리 1110 우리 귀한 성도님, 어쩌면 두 분 가시는 길이 떨리고 걱정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전이된 부분, 또 수술 날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 붙잡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마음 같이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1110 귀한 성도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주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병원으로 가고 또 의사를 향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1110 성도님과 함께 또 남편분과 함께 하나님 그 들음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만지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은총을 하나님 누리게 하사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정말로 강건함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귀한 삶과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임마누엘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강하고 능하신 팔로 함께 하셔서
1: 아멘.
0: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하나님 병원으로 가는 이 걸음이 하나님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두 분 잘 다녀오십시오. 남편 되시는 우리 선생님도 걱정 마시고요.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시고요. 하나님 붙들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도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되겠습니다. 8840 번호 쓰신 성도님, 저희에게 또 기쁜 소식을 보내셨네요. 하나님 은혜로 어제 남편 결과 암이 아니라고 진단받았습니다. 이제 1년 더 추적 관찰하기로 했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신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셨네요. 할렐루야입니다.
0: 아멘.
1: 주님이 하셨습니다.
0: 아멘.
1: 저희 남편 유 기자 태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남은 삶의 여정 오직 주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가도록 기도합니다.

0: 해주세요 하신 참 기도하는 아내분의 거룩한 기도입니다. 우리 유 선생님 방송 혹시 듣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께 같이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1: 은혜입니다.
0: 네, 네.
1: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누려야겠죠. 1년의 시간 또다시 그냥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하는 우리 유기태 귀한 성도님 또 우리 8840 귀한 성도님 가정과 삶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또다시 1년을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1년의 시간 하나님 주신 몸을 하나님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되 우리 유기태 귀한 성도님 하나님 인격적으로 그 부르심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찾아와서 지금 어루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8840 귀한 성도님 아내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더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더 세워지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정말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은총이 이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네, 우리 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기적이 있고 치료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1: 아멘.
0: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오늘 기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드리지 못한 기도는 내일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잠시 소망의 기도를 섬겨주시는 믿음의 기업 소개합니다.
2: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MI수트 NC 대전 유성점,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비트윈 스터디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NJ타울, 기도는 깊어지고 무릎은 편안해지는 믿음의 기업 평택 랑스비 기도매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0: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기도했고 이제 기다림의 수고가 가장 값진 것이라고 하신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주의 여종처럼 기다리면서 오후 내내도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바쁘신데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과 또 우리 중보기도 동역자 여러분 감사드리며 또 우리 세종성담교회 섬기시는 임명성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1: 감사합니다.
0: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우리 성도들에게
1: 기도하면서 지금 마음속에 늘 품는 것이 있는데 응답의 시간도 또 결과도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마치 바울처럼 우리는 심고 물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0: 아멘. 여러분 오후에도 이 말씀 안고 화이팅 하십시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여러분 고맙습니다.

1번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천성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높은 뜻 교회 이종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을 본문으로 고난은 메시지를 동반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대부분의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치면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요.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고난이

오면 신앙이 더 좋아집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거나 목표가 달성이 되거나 나름 성공을 했다고 했을 때 어쩌면 믿음이 더 튀어 보일까요? 왜 이전보다 믿음이 안 좋아질까요? 그게 어쩌다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사건인 것 같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정상의 자리에서 안주하고 믿음은 더 퇴보하는 통계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비범한 한 사람, 에베소를 성시화를 이뤘던 사도 바울은 대성공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십자가의 길, 로마의 한 중심부를 향해서 비전을 선포하는 멋진 바울의 비범한 선포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실제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3년 동안 했는데 결국은 20절을 결론했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이 이루어졌다고까지 말씀합니다. 말씀이 흥왕했어요.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흥왕되면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쯤 되면 에베소에서 바울은 대형 목회, 슈퍼처치 담임 목사로 룰루랄라 하며 에베소 시민들로 존경받고 멋진 목회자의 모습으로 귀감을 누리며 목회할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안주하지 않습니다. 아, 그가 21절에서 이렇게 비전을 선포합니다. 나는 마케도냐 그리고 아가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에도 들리고 그 이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비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불편하지만 십자가의 길, 복음화의 길, 불모지의 길. 로마는 그때 당시 땅끝이라고도 하고 지구의 중심이라고도 했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갖다 배달하면 저절로 동서남북으로 복음이 배달돼서 전 지구가 복음화된다는 이 꿈을 가지고 바울은 그 비전을 선포했던 거죠. 자,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비전을 선포하자마자 바로 이 폭동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에 있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은장색 은을 가지고 조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자였어요. 은을 가지고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인데 그 아데미 신전을 축소화해서 각 가정가정에다가 이렇게 모시고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 숭배하고 거기다 제사하고 가족신처럼 이렇게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데메드리오 사업자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자 사람들이 이 신상을 안 사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풍부했고 그것 때문에 지갑이 빵빵해졌는데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일 수 없다고 그건 오직 우상일 뿐이라고 말씀을 하자 그게 먹힌 거예요. 그러자 우상을 안 사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수입원이 줄어들면서 이 데메드리오가 굉장히 심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같이 동업자, 같이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던 동업자들을 모아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게 하는데요. 선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한 2만 명도 넘게 모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 극장이 있었는데 에베소의 원형 극장에 2만 5천 명 들어가는 엄청나게 큰 극장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갈 때 바울의 동역자였던 가이오와 그 아리스도아고라는 동역자를 막 붙들어 가지고 가서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함성을 지르는데 이큰 폭동이 일어납니다. 다행히 서기장과는 에베소의 의회의 최고의장이었던 그가 그 원형극 소요를 잠재우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가서 물건을 도둑질했습니까? 아, 그리고 당신들이 숭배하는 그 여신을 비방하거나 욕을 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정당하게 소장을 써서 재판을 걸어오라. 이 로마 제국은 시스템이 주어졌고 행정 절차가 있는데 만에 하나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면 로마 황제가 진노해서 지도자인 나에게 경질이 온다. 난 이건 강경하게 처리할 테니 여러분들 빨리 해산하라 하면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들을 설득해서 이 서기장이 해산을 명령하자 한 순식간에 해산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 세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이 폭동과 관련해서
이 복동을 통해서 누가는 세 가지를 폭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바울, 이런 사람들의 태도가 이 누가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의도죠. 먼저는 이 폭동을 일으킨 에베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31절, 2절 이렇게 보면 큰 신, 아데미,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신이요 하면서 막큰 소리를 지르는데 누군가 가서 물습니다. 왜 모였어요? 왜 소리 질러요? 그랬더니 몰라. 지들이 소리를 지러가면서도 이유를 모르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느냐면 이 폭동의 근본 원인은 이 데오드리오라고 하는 이 개인의 손실로부터 모아진 선동으로 일어난 이 폭동인데 전체의 사람들은 내가 손해본 것도 아닌데도 다른 사람이 모이니까 나도 같이 함성을 외치고 나도 거기에 폭동에 동조했다는 군중 심리였습니다. 군중 심리가 얼마나 많이 작용하는지 몰라요. 정치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게 어떤 신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간다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몰라요. 군중심에 의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의 이 선동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켰던 이 군중들은 그의 에너지 원이 뭐냐? 군중심이었어요. 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은 엄연히 달라요. 유대인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예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이렉트로 니들이 나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제발 내가 보낸 내 아들 예수 좀 믿어달라. 이게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믿으라고 보냈는데 안 믿는 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우상숭배. 그리스도인들도 우상을 숭배하는 걸 그렇게 근절했어요. 근데 잘못하면 이 폭도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원망듣게 됐어요. 그래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말쟁이, 이 사람 하나를 유대인들이 뽑아요. 그리고 군중들 앞에 세우려고 해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인지 유대인인지 똑같은 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자 달려들어가지고 이 알렉산더가 설명을 못하고 맙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서 누가가 폭로하고 싶은 게 뭐냐? 기회주의자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가이오, 그리고 한 생명이 이 군중들에 의해서 밟혀 죽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살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유대인 아닐까요? 살려야지, 사람 살려야지. 살리고 나서 따질 거 따져야지. 우리들의 근본 원인이냐? 바울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따지더라도 얘들 살리고 나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근본 모습이 뭐예요? 기회주의적인 거예요. 사람 살리고 사람 사랑하는 건다 껍데기일 뿐인 거예요. 그냥 기회주의적으로.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 올무에서 빠져나가, 이 폭도들한테 우리는 당하지 않겠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누가가 폭로하고 싶은 바울의 심정을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요, 원형극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 현장을 보고 자기 동료잖아. 그를 살리려고 쫓아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 인맥을 내서 못 들어가게 막아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또 관직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친구들이. 관직에서 일하던, 아시아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와가지고 바울이 못 들어가게 막아냅니다. 하지만 바울의 태도를 보자고요. 예수께서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인류의 구원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누가 닮아 있어요? 바울이 닮아 있습니다. 자신의 가이오, 아리스타고, 이 동료, 이들 살리려고 그 사지로, 그 군중 속으로 자기도 밟혀 죽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들어가려고 해요. 바울의 태도는 십자가의 길을 자원해서 갑니다. 근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누가가 지금 뜨끈뜨끈한 가슴을 가지고 우리에게 폭로하고 싶은 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울은 굳이 자기가 끝까지 고집해가며 그 군중들 틈에 들어가서 압사되거나 심판을 당해 죽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가이오, 아리스타고 군중들에게 끌려 들어갔지만 이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야 사는 거지. 내가 들어가서 내가 구한다고 얘들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바울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 폭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에베소에서 대형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나의 길이구나. 그래서 그 원형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는 또 하나를 우리에게 폭로하고 싶어요. 에베소 복음 사역은 대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사인이 이 폭동을 통해 폭로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2만여 명의 저항자들이 생겼냐는 거예요. 복음이 미약했으면 저항자가 없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너무너무 강력하니까 저항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예요? 이 폭동은 바울의 복음의 대성공을 네거티브하게 입증한 거예요. 증명한 거예요. 승리한 거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폭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폭로. 누가는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바울의 비전, 하나님의 승인이다. 오늘 여러분 21절, 22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마케도니아를 가고 아가야를 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이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비전 선언을 했거든요. 이 메시지하고 23절부터 오늘 41절까지 메시지를 딱 보면 너무 이질적입니다. 맥락이 안 맞아요. 차라리 맥락으로 비유한다면 바로 20절 지난 주일날 마무리했던 20절에서 오늘 23절로 바로 연결시키면 맥락이 쫙 미끄럽게 진행됩니다. 근데 왜?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21절, 22절은 삽입 구절이라고, 옵션이라고, 메인 메시지가 아니라고. 아니, 그들은 참 이성적이어서 맥락에 문제가 되면 무조건 삽입이다. 이렇게 툭하면 해석합니다.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삽입 구절이에요? 앞에 있는 20절과 연결되는 자연스러운 맥락입니까? 저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옵션 메시지, 삽입 구절 아니다. 같은 맥락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동선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동합니다. 자기가 그냥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다가도 멈추고 방향을 트는 사람, 이게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살고 하나님의 뜻에 죽고 하나님의 뜻에 가고 하나님의 뜻에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목말라 하는 사람, 이게 바울이에요. 자, 바울이 어딘가를 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세요. 너는 어디를 가라. 자, 그런데 바울의 동선에 보면 또 하나의 컬러가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혼자 계획을 세웁니다. 혼자 나는 어디로 가야 해. 나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로 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승인이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폭동만 일으킵니다. 여기서 성령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예요? 이 폭동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 나 여기서 안주하지 말라. 에베소에서 대형 목회하지 말라. 여기를 빨리 떠나라. 마케도냐 가고 아가야 가고 네가 로마도 가서 보아야 하리라. 오케이. 나의 승인이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내 뜻대로 네가 간다면 거기에서 복음운동, 하나님의 킹덤 빌더의 사역은 여기서 이룬 것처럼 거기서도 이루리라. 그걸 우리 주님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메시지를 듣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내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라, 그래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이요, 고난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동선을 움직여요.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 보면 뭔가의 고통이 있어요. 자기만의 속사정이 있어요. 그거 해결하려고 교회에 왔다 신자 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게 내버려뒀더니 혼자 방향 키를 잡았어요. 고난의 메시지를 붙잡은 거예요. 성경의 맥락은 이 맥락으로 가득히 채우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아시나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셨나요? 애매한 고난들이 자기를 찾아옵니다. 형들이 미워하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을 가게 하고 모진 고통을 요셉은 당하며 살아가요. 그 속에서 변질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인생을 도모했다 국무총리가 되는 영광을 거머쥐게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그가 목동에서 왕이 된다는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꿈을 꾸기 시작부터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한 달, 두 달, 1년,

5년, 10년이 훌쩍 넘어갈 정도로 고통이 있어요. 그때마다 시편 한 장이 빠져나옵니다. 시편 한 장 생기고, 시편 두 장 생기고, 시편 세 장 생기고, 50편, 뭐 수십 편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뭘까요? 고난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고통,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유대인들의 박해만 와서 눈물로 세월을 지나는데

자를 치유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열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위대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고 싶었어요. 유대인의 왕이 될 아주 절호의 기회. 예수님은요, 그 영광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바울투로 언어를 바꾸면 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수님투로 바꾸겠습니다. 주님, 내가 너희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구원도 보아야 하리라.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갔더니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인류의 왕, 이미 떠난 자들의 왕, 지금 살고 있는 자들의 왕,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인류의 왕이 되는 왕 중에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많은 현대 역사나 근대 역사를 보면 이 고난을 계기를 통해서 그가 축복이 증폭되고 두 배, 네 배 확대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박성수 사장이라고 아시나요? 이랜드 기업의 회장이었고 사랑의 교회 장로였었는데 그가 20대 때 희귀한 질병에 빠집니다. 20대 청년 때 희귀한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반 동안 병원에서 일상생활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때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수십독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주일 성수하겠다. 난 주일 성수하겠다. 무식하게 하겠다. 무식하게 주일 성수하겠다. 또난 십일조하리라. 주권신앙의 유일무이한 신앙의 참신앙은 십일조다. 또 나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복을 주신다 해도 나라의 세금은 정직하게 내겠다. 성경 읽고요. 그는 정말 돈 잃어버리는 꿈만 꾸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꿈을 가지고 이화여대 정문 앞에 두 평짜리 옷가게를 엽니다. 잉글랜드라는 옷가게 이름이었어요. 참 신기하죠. 이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박성수 사장은 그렇게 말해요. 10대 때그 모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내 삶의 가치관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난 아마 지금도 평범한 인생을 살아갔을 거다. 내 인생에 비범하게 특별한 인생으로 나의 인생을 이렇게 기름 부으면 축복하기까지는 나의 인생의 고난에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진모 한국과학기술대학 카이스트 대학교를 설립한 박사님이 있죠. 미국에서 학위를 하고 미국에서 대학에 강의도 하던 그분이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박사 중에서 가장 연소 박사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미국에서 강의를 하고 한국인으로서는 천재 물리학자로 유명한 그분이었습니다. 그가요, 정말 자신의 지식 가지고 나의 인생은 얼마든지 룰루랄라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자신의 10대 아들이 신부전증에 빠져서 불치의 병을 선고받습니다. 그 아들을 향하여 자신의 사회적 지위, 자신의 지식, 이걸 가지고 자신의 아들의 이 신부전증, 콩팥이 썩어서 계속 피를 인위적으로 바꿔줘야, 한 주에도 세 번씩 피를 바꿔줘야 살수 있는 10대 아들. 인간의 한계를 느끼며 정진모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인생의 지적 교만, 히브리스,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정체성이었다고. 하나님은 내 아들을 그 엄청난 고통을 나에게 안겨주시며 내게 주시는 유일한 메시지는 넌 겸손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섬김을 위한 지식이지 굴림을 위한 지식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는 교만을 빼집어 내게 됩니다. 자신의 모진 고통 속에서 교만이 다 쏟아져 부어져 나와요.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기독교 변론가, 평신도 지도자, 수십 권의 책을 쓰면서 우리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일그러진 인생을 망가지게 만드는 요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확성기 메가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 때문에 자판기 같은 하나님, 내가 버튼 하나 누르면 아메리카노 먹을 수 있고, 라떼 먹을 수 있고, 내가 자판만 누르면 하나님께서 단박단박 이렇게 내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내 속에서 빠져나가고,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새롭게 내 속에 빚어지는 그 하나님.

0: 하나님으로 신관을 바꿔주시는 고난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기복신앙으로 전락되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기득권을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 그러면서도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으로 다시 세팅시키는 역할을 누가 한다? 고난이 한다는 거예요. 고난은 메시지를 동반한대요. 고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좋은 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다가, 내게 크고 작은 문제가 내게 다가왔을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고통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고유한 그 음성이 들리는지요. 그 음성이 들린다면 이 고난은 조금 있으면 여러분을 떠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그때 여러분은 지금의 격과 다른, 그 음의 배율과 다른 하나님의 은총과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고난 속에 메시지를 담았대요. 많은 사람들이 평안할 때 주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명석한 설교에도 음성이 안 들려요. 그때 하나님은 애매히 당하는 고통,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리라고 하는 약속이 오늘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마 다 보면 괜찮은 것 같지만 다 속사정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배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팔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아프고, 갖가지 고통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음성이 뭘까요? 성령께 기도하시며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은 듣기만 하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왜 거품 물고 그 하나님을 왜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왜 간증하는지 나 이제 알리라.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열린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열린 모임이 선포되면 이제는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예수님을 모퉁이 뚫로 삼고 누군가 믿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왕국을 시간과 공간 속에 만들어내는 역할, 영적인 농번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방언을 통해서 사랑의 언어를 늘 행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12주 순수한 마음 가지고 한번 12주 동안 제 말에 속아서 한번 따라 보실래요? 여러분 순수한 마음 가지고 정말 이제는 나 때문에 누군가 예수 믿었어,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몇 명 있어, 어떤 사람은 전도 수첩을 가지고 가기도 해요. 나 몇 명 전도해서, 어떤 사람은 12명을 목표해서 전도 수첩에 적기를 결심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하나도 없다. 부끄러운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열린 모임이 시작됐어요. 우리는 이제 킹덤 빌더로 나가야 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 속에 매몰되지 말고 고난의 메시지를 들어가며, 내게 닥쳐온 이 고난을 그치는 이유는 사명이 시작될 때 그친다는 거예요. 사명이 시작되면 고통은 끝나요. 하나님, 나가 옆에 있는 사람 전도하리라. 나 옆에 있는 사람 살려보겠어요. 전환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크고 작은 고통을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 하나님의 선명히 우리는 듣고 거기에 순종할 때 고난은 그때부터 떠나기 시작할 거예요. 신묘막측하게 떠날 겁니다. 와, 이 고난이 나를 거미줄처럼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게 했던 고난이 이렇게 쉽게 떠나갈 줄을 누가 알았을까? 사명이 시작될 때 그 모든 고난은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높은 뜻 교회 이종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863-9481번 높은 뜻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의 현석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욕과 욕망, 우상이 지배하던 사사시대에 더 이상 탐욕과 욕망, 그리고 문화적 압박에 끌려가지 않을 순결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시대에 역행하는 영적인 역행자였습니다. 탐욕의 시대, 더 달라고만 외치던 그 시대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살아계신 주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작품 포 핸즈 안단테와 다섯 개의 변주 G메이저 작품 번호 501번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두 사람이 하나의 피아노에 네 개의 손을 가지고 연주하는 작품입니다. 특별히 이 작품은 다섯 개의 변주로 이루어졌는데요. 우아하고 단순한 선율로 시작하는 안단테의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총 다섯 개의 변주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대의 피아노에서 두 사람이 연주하면서 만들어내는 독특한 음향 그리고 대화가 아주 매력적인 작품인데요. 오늘 이 작품을 마르타 아레리치와 스티븐 코바체비치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4핸즈, 안단테와 다섯 개의 변주, G메이저 작품으로 501번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차이콥스키의 호두깎기 인형 가운데 꽃의 왈츠 준비했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 호두깎이 인형 가운데 꽃의 왈츠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최영섭 작곡의 아름다운 한국 가곡 그리운 금강산 소프라노 홍혜경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최영섭 작곡의 그리운 금강산, 소프라노 홍혜경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조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윤지원의 오보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8월 25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북한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여행 증명서라는 허가증이 필요하죠. 근데 최근에는 이 증명서를 빨리 발급받기 위해서 최소 500위안에서 많게는 2000위안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10만원에서 40만원까지의 뇌물이 오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담배 한두 보루 정도면 됐다고 하는데 요즘은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뇌물을 받는 이들의 위험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로요.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장사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는 주민들에겐 이 여행 증명서가 곧 생계와도 연결된 문제일 텐데요. 돈이 있는 사람은 하루 이틀

만에 증명서를 받기도 하지만 돈이나 인맥이 없는 주민들은 열흘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문서를 때마다 발급받아야 하는 것도 참 낯선 풍경인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돈과 허가가 필요한 일상밖의 일이기도 하죠.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북한 주민들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사회 가운데 복음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오늘도 그런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를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속히 북한의 자유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신 우리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해주신 이런 한 줄처럼 북한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그리고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함께 남겨주세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요. 오늘도 또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 준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기다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오늘의 첫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신청 찬송 있으시면 또 같이 나눠주세요. 우물정 1069번. 오늘은 오랜만에 쉬면서 미뤄두었던 집안일을 하며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샬롬 하시면서 1440님 반갑습니다. 멸치똥을 하나씩 따면서 가족들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점차 나라와 복음 통일을 위해서까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북한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 우리의 일상 중에 이렇게 한 줄 한 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집안 가득 극동방송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1440님의 가정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요. 새싹회원 3228님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우리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북한 땅에도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혹시나 전쟁 때 포로로 끌려간 군인들이 있다면, 아직도 그 땅에 있다면 속히 고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운전 중에 길이 막혀서 정차하고 문자 드립니다. 맞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생이별해야만 했던 형제와 자매분들이 참 많으시죠. 이산가족분들, 그리고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해서 이곳에 온, 살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위해 탈북을 하고 이곳에 온 분들도 이산가족이시잖아요. 분단으로 인한 눈물이 속히 거두어지기를 기도하면서 3228님, 저희가 오늘 출석 인사 첫 번째 선물 보내드릴게요. 북한 주민들은 자유롭게 해외여행 다녀오는 것을 할 수 없다더라고요 하시면서, 0541님, 아마 뉴스를 좀 보셨거나 OEP데이를 애청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은 해외여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생소하죠. 해외 외화벌이를 위해서 가는 경우는 가끔 가다 있지만 이 경우도 선발되기까지는 그 과정이 꽤나 까다롭죠. 토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아왔는지 평가, 그리고 뇌물, 정말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해외에 가서 외화를 벌어들이고자 가지만 손에 쥐는 건 10분의 1도 채 안 된다고 하죠. 와중에 여행이라는 건, 여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지 않을까요? 복음 통일을 위해 오늘도 부천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와주셨는데요. 아멘. 반갑습니다. 양평에서도, 그리고 청주 보은에서도 와주셨고요. 대전에서 남과 북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더위에도 새힘 주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새힘 주실 주님을 의지하는, 저도 함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9113님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이 무더위에 사시사철 그 언제든지, 지금 이 대전에서 온 문자도 같이, 언젠가 정말 평양에서 출석 체크합니다, 개성에서 합니다, 신의주에서 합니다라는 문자가 오겠죠. 이 소망과 함께 OEP대에 계속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 우물정 1069번으로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기다릴게요. 그리고 화요일인 오늘은 OEP데이에서는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직접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한 뼘 차이로 채워갑니다. 찬양 후에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의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오늘의 한뼘 차이도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 땅을 압제하고 있는 우상 숭배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0220님 문자 주셨는데요. 아멘. 광주에서도 보내주셨고 서울에서도 안산에서도 경기도에서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출첵을 보내주셨는데 경기도, 광주, 부산, 목포 여러분이 계신 바로 거기에서 다른 지역을 최근에 어디를 무슨 이유로 방문하셨을까요? 보통은 일 때문에 아니면 여행차 가기도 하죠. 아니면 학교 때문에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북한에서도 이렇게 지역을 옮길 때마다 자유롭지가 않고 여행 증명서라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뇌물이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의 뇌물을 내고 지역을 이동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는다고 오프닝에서 나누었는데 여기서 오늘의 한뼘 차이 문제

뭐 수도권으로 갈까요? 세 경우 다 북한에 있는 경우는 맞아요. 평양에서 온산으로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엘리트층들, 돈이 많은 돈주들도 있고요. 장사를 위해서 옆 동네에 시장을 가기 위해서 아니면 물건을 떼운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물건을 받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아니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엘리트층들이 평양에 있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교육차 가기도 하고요. 다 있는 경우긴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광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교육 때문에?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여기는 뜨거운 포항입니다 라고 어플리케이션도 들어와 주셨고요. 해남에서도 2번인 것 같은데요. 3392님. 그리고 장마당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인천공항에서 보냅니다. 와, 인천공항에서 일하시면서 듣고 계신 건가요? 보통 이렇게 공항을 이용하거나 이동을 할 때 저희는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죠. 국내 여행이나 아니면 뭐 자녀분들이, 10대 학생들이 학교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북한에선 어떨까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두 번째 시간 함께합니다. OFD의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의 출석 인사와 더불어서 정답은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0: 좋았어요. 진짜 그 극동에서 이달을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3: 라디오를 살 때 정보기술 교류사나 버이브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구멍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4: 어.
3: 예. 그러니까 돌려도 삑삑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국동 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더게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그게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0: 10대 때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하고 처음 들었던 극동 방송.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창법, 그리고 익숙한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남포가 고향인 이은석 형제의 극동방송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5년 전에 이곳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은석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북한에서 중학생 때부터 극동방송을 들은 그 두 번째 이야기 오늘 또 자리에 바로 함께 모셔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1: 안녕하세요.
0: 네. 지난 시간까지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그 라디오를 직접 조작해서 들으시고 한국 네. 방송을 들으시고 추운 지역의 방송일 거라 생각했던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그리고 세계 명화 가운데 모세 이야기를 처음 접했는데 그 이야기를 또 극동방송에서 들으시고
1: 네.
0: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학교에서도 접해서 선생님에게 물어물어 열두 제자가 있고 또 이런 뭐 치유를 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셨어요.
1: 네, 맞아요.
0: 여기까지도 너무 놀라운데
1: 네.
0: 근데 군 복무를 10년 동안 다 꽉 채워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1: 네, 맞아요.
0: 해외 외벌이도 가시고
1: 네.
0: 근데 그 과정 중에 종교에 대해서 조금 더 북한에서 심화된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1: 네.
0: 생각도 있어요.
1: 네. 북한에는 이제 그 계급교양이라고 해가지고, 그 성경, 그 다음에 미신, 이런 것을 너무 이렇게 나쁘다고 인간의 존엄성과
0: 네.
1: 이성을 타락시키는 행위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종교주의에 빠지면 사람이 아닌 어떤 신에 추종하는 사람이 아닌 인간이 아닌 어떤 그 괴물이 된다고.
0: 아.
1: 예, 그런 괴물이 된다면 우리의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에 반기를 들고 그 반기를 넘어서 체제를 종복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체제 밑에 교육을 많이 합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저도 그것을 듣고 이렇게 또 이렇게 들으면 국동 방송을 들으면서 이런 게 좀 약간 무서우셨죠, 처음에는.
0: 이게 실제로 북한 곳곳에서는 정치범 수용소에 새벽녘에 갑자기 그렇게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총살하는 경우까지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거든요.
1: 네.
0: 직접 그런 걸 접해본 적은 없으신 거예요?
1: 아니 뭐 그 많이 들었죠. 그 학습 제강에 뭐 양강도 뭐 몇 동에 누구 사는 누구는 뭐 중국에 건너가서 선교사 놈을 만나서 그 우리 사회주의를 적먹고 뭐 우리의 건전한 일상과 문화를 접먹는 비폐한 성경 책을 들여다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사회주의 조국을 전력시키는 그건 기도를 했다.
0: 네,
1: 이걸 족발해서 주민의 뭐 신고에서 족발해가지고 우리 법에 뭐 저놈한 심판을 받게 했다. 이런.

0: 옷을 막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곳을 보면 무조건 신고해야 되고 본인은 물론 안 보는 곳은 물론 그런 곳을 보았을 때는 무조건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주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교육을 하면 너무 무서워요.
1: 근데 중학생 때 이 방송을 처음 접했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근데 그 방송을 통해 나온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성경에 거의 준하는 종교 행위라고 네. 북한에서 볼 수 있었을 텐데 무섭지 않으셨어요?
0: 아, 저는 좀 반신반의 많이 했어요. 성경하고 나대에서는 이렇게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1: 그렇죠. 네. 네.
0: 그래서 이건 성경책이라고 했고 이거는
1: 세계 명화에서도
0: 나온 에집트 얘기고 이건 또 애굽이고 이건 뭘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게 궁금증을 물어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속상한 것 같아요.
1: 가족들이 알진 않으셨어요?
0: 가족도 같이 들었는데
1: 같이 들었어요.
0: 네, 같이 들었는데 가족도 몰라요. 네. 근데 아빠가 어느 날은 이제 그 한번 3개월 동안 이제 그 꽃게잡이라고 해가지고 새 바다에 나가요.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나갔다 들어와서 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국동 방송이고 왜냐면 바다에 나가면 그렇게 잘 잡힌대요. 이렇게 예. 조금만 해도 이렇게 잘 잡히고 그래서 뭐 KBS는 물론 뭐 국동 방송 네. 뭐 여러 방송을 잘 들을 수 있다고 근데 국동 방송은 듣지 말라고부터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국동 방송 들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 뭔가 좀 위험을 감지하셨군요. 네. 내용을 들으시고
0: 네, 내용을 들어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가족이 멸족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아빠가 그때 그 덜리된 건 마저 이렇게 납땜을 해놓더라고요. 못 떨르게.
1: 형제님 못 들으시게 앞으로.
0: 네, 그때부터 못 들었어요.
1: 네. 그게 얼마나 들으셨을 때 시점이에요?
0: 한 2년 정도. 2년도 매일 들은 건 아니고요.
1: 네. 네.
0: 그냥 좀 시골이다 보니까 날씨가 흐리고 이럴 때 잘 안 들렸어요, 그때. 네, 잡기가 엄청 어려웠어요. 다 맞고 하니까.
1: 네.
0: 근데 그래서 그냥 잘 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냥 가끔 아름아름 들었고 엄마 아빠 몰래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후로부터는 못 들었어요. 그다음부터는 교육도 많이 들어왔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들으면 안 되겠다라고 궁금증이 있었지만은 그때부터는 못 들었어요.
1: 아버님은 그 이후로도 계속 바다에 나가셨던 거죠?
0: 그 다음에 나가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뭔가 아버지 몰래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1: 네.
0: 그걸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있었는데 뭘 들었는지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국동 방송이나 아니면 뭐 다른 방송 들었을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1: 근데 한번 들으신 분들이 이게 자의로 끊으시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극동 방송도 있지만 외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른 한국어 방송들도 자주 접하시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소식이나 아니면 국제사회가 돌아가는 그런 내용들이나 한 번 듣고는 이게 끊기가 어렵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0: 네. 근데 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끼고 있었고 저한테는 뭐 주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북한의 가정에서는 또 아버지가 절대적인 어떤
1: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0: 권위자이기 때문에
1: 네. 네. 네. 그러면은 그렇게 몇 년 동안 10대 때 들었던 방송이잖아요. 근데 그 방송을 들은 몇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접해왔는데 하나님에 대해 종교에 대해 기독교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해 찬양도 들으셨다고 하셨고 내가 가진 어떤 마음의 변화들이 돌이켜보면 있었을까요? 그때 신앙생활은 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0: 네. 그때는 완전 일상생활에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고요. 어떤 비가 엄청 억수려올 때가 있어요. 북한은. 그러면 산사태가 확 나고 우리 집도 비가 확 새고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그때 이렇게 문득 너무 비가 떨어져가지고 그때는 하느님 그 비 좀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세처럼 이렇게 시내산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비슷하게 한번 했어요. 근데 진짜 비가

0: 딱 멎어가지고 우연이겠지 하고 그냥 넘어간 쪽이 있어요. 네. 근데 비 올 때마다는 또 그랬고 한 번 이렇게 바람 막 불어서 이렇게 막 기아랑 날아갈 때 또 바람 좀 멈추게 해주세요 또 해줬는데 멈춰지진 않았지만 좀 약해졌고 이런 경험이 그냥 우연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생각은 1도 안 했고요. 그냥 그런 거라 또 해봤던 기억이 났고 그것이 지금 보면 제 기도를 들어주신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1: 참 저희가 순수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들으시는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경험했던 기도의 그 조각들 나눠주셨는데 그 이후에 또 웨어버리에 나오시고 그곳에서 또 채널을 돌리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또 5년 전에 오셔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고 계신 천국 소망을 갖고 걸어가고 계신 그 이야기들은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5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 온 우리 이은석 형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내용은 이 은총이버 신청 찬송이었습니다. 9950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올려드렸고요. 찬양 전에 나누었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이야기처럼 사방이 감신 북한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참 자유와 참 진리가 임하기를 올려드리는 기도겠죠. 그렇게 기도의 한 줄로도 출석 인사를 기다리고 있고요. 한평차의 퀴즈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문제 내드릴게요. 문제 못 드려서 정답을 평양으로 보내봅니다 하신 분이 계셨는데 주관식으로 평양을 보내주셨는데 오늘의 문제는 북한에서 이동을 할 때마다 여행 증명서가 필요하잖아요. 이 여행 증명서를 뇌물을 제거하면서까지 발급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많은 이유는 1번 관광, 여행, 2번 장사, 3번 교육. 셋 다 있는 경우긴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하고 있는 건 뭘까요? 관광일까요? 장사일까요? 교육일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도전해 주세요. 오늘 도전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A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자,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엔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선물 소개를 나누는 동안에도 도전을 정답을 더 받아 봤는데요. 새싹회원이신 1347님 2번 장사 도전합니다. 우리 동포들이 하루속히 자유를 누리기를, 일상의 자유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멘. 정답까지 잘 맞춰주셨네요. 2번 장사가 정답이죠. 1번 관광 여행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3번 교육이었으면 좋겠지만 관광이었으면 좋겠지만 2번이겠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고난의 행군을 다들 잘 아시죠? 이때부터 국가의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직접 먹고 살 방법을 찾아서 지역을 오가는 일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다른 지역을 오고 가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장사를 위해서죠. 먹고 살기 위한 생계를 위해서 옆 동네의 장마당에 가기 위해 또 물건을 떼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일부의 북한인권포털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후에는 장사를 목적으로 뇌물을 주고 이 증명서를 발급받는 현상도 급

급격하게 늘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도전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휴가라서 모처럼 편하게 방송 듣고 있어요. 3번일까요? 5028님 도전해 주셨는데 편안한 중에 도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한번 도전해 주세요.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장사 먹고 살기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또 가는데 뇌물을 줘야 하는 건가요? 6298님 그러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동네를 가고 짐을 이고 이동하고 하는데 그것도 도보로 가는 경우도 많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뇌물을 주고 또 이동해야 되는 참 모순적이죠. 더운 날씨로 고생하는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건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면서 2번 보내주신 6977님도 감사합니다. 1276님의 기도의 한 줄과 정답처럼 이런 고백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OAP데이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새싹 회원이신데 2번이 아닐까요? 저도 OAP 들으면서 OAP데이 들으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 이 도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 가운데 순종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그 약속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오늘 정답 맞춰주시고 기도의 한 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는 제가 방송 마치고 한 분 한 분 읽어가면서 선정을 하고요.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복음 통일을 향한 소망과 함께 생방송 OA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민숙이 너희가 하나님에게 자신을 구별해 바치기로 한 기간이 다 찼을 때를 위한 법은 이러하다. 먼저 너희는 회막 입구로 가서 너희의 재물을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1년 된 건강한 어린 수량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1년 된 건강한 암양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건강한 수량 한 마리는 화목 제물로 바쳐야 한다. 또 고운 곡식 가루로 만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빵과 기름을 발라 만든 과자 한 바구니를 바치고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님에게 나와 너희의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쳐야 한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바구니와 함께 수량

을 하나님에게 화목 제물로 바치고 마지막으로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구별해 바친 자신의 머리털을 회막 입구에서 깎고 그 깎은 머리털은 화목 제물 밑에 타고 있는 불 속에 넣어라. 너희가 구별해 바친 머리털을 깎고 나면 제사장은 삶은 수량의 어깨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개와 과자 한 개를 바구니에서 가져와서 너희의 두 손에 얹어 놓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므로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올려 바친 넓적다리와 함께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 그제야 너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이것은 나시린이 지켜야 할 법으로 그가 따로 바치는 제물 외에 자신을 구별해 바치기로 서원하고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칠 때 지켜야 할 지침이다. 그는 나시린이 지켜야 할 법에 따라 서원한 것은 그대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해야 한다고 일러주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두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나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모세는 성막 세우는 일을 마친 뒤에 성막에 기름을 발라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제단과 거기에 딸린 기구에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했다. 인구조사를 수행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제물을 가져왔다.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수소 1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수레는 지도자 두 사람의 한 대씩, 수소는 지도자 한 사람의 한 마리씩이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제물들을 받아 회막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여라. 그것들을 레위인에게 주어 그들의 일에 필요한 대로 쓰게 하여라. 더 메시지 지금까지 민수기 6장 13절에서 7장 6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두 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신기하게도 그 자리의 온도를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오면 조금 어색했던 분위기가 편해지고요. 누군가 실수했을 때 아이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그 한마디 해주고 좋은 일이 생긴 사람에게는 자기 일처럼 크게 기뻐해줍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좋은 것을 먼저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죠. 바나바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제자들은 그를 쉽게 믿지 못했죠.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다가갑니다. 이 사람 정말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고 계십니다. 모두가 사울의 과거를 바라볼 때 바나바는 사울의 가능성을 봐준 거죠. 그리고 훗날 바울은 복음을 들고 수많은 지역을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바나바, 이름의 뜻도 참 좋죠. 위로의 아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한 명쯤 있으면 참 좋겠죠. 누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 그 옆에 사람? 아니죠. 오늘은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그냥 이런 말들 가볍게 건네는 거예요. 오늘 좋아 보이는데요? 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짧은 한마디씩이지만 이 말을 들은 사람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또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겠죠. 자, 오늘 내가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의 온도를 딱 1도만 높여주는 하루. 네, 그런 하루, 그 오후가 되고 될 수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 넘어서 온 방방곡곡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따뜻하게 주위를 물들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강상구, 당신은 소중한 사람 듣고 왔습니다. 결혼 축가로도 많이 쓰이는 곡인데 누군가 축복할 때 많이 부르는, 요즘에 어디 교회 갔을 때인가 이 교회에서 이제 새신자 축복을 이 곡으로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은혜로운 첫 곡을 듣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도시 7분 지나고 있고요. 시작하면서 또 추석 체크하시면서 이 방송 들어오신 분들 계시네요. 오늘 제일 먼저 들어오신 분은 9507번님. 안녕하세요. 5시간 PD님. 잘 지내시죠? 이렇게 제 안부도 물어봐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1648번님. 2시의 기쁨 들을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채널 마치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 했어요. 왜 어떤 모임에 가면 그 모임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칭찬하는 말하고 누군가에겐 위로도 해주고, 그런 존재가 되면 참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대단한 사람보다, 잘난 사람보다 그렇게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그래서 그 모임에 또 어떤 사람의 온도를 바꾸는 사람이 저는 훨씬 더 멋진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예수님의 온도를 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나눴는데 1648번님이 그 얘기에 화답을 해 주셨습니다. 야, 이런 문자 기운이 납니다. 5533번님.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2시는 기쁨이 만땅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청취를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의 첫 시간 새벽 예배의 말씀이 새롭게 하소서였습니다. 요즘 주님 앞에 새로운 각오로 나아가고자 결심하는데 그러기에 더욱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심을 다잡고 시인하는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새롭게 하소서 신청곡. 이야, 그 화요일마다 성은 씨 오는 걸 아시고 이 화요일을 기다리고 있었다가 지금 신청곡을 보내주셨는데, 자, 이렇게 이분처럼 우물정 9330번으로 샵 9330번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싶으신 곡을 빨리 신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후반부 지나고 나서 신청들이 많이 들어와서 다 못 불렀었는데 오늘 시작하면서 우물정 9330번으로 저 이 곡부터 먼저 불러주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잠시 후에 성은 씨와 함께 라이브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물정 9330입니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기억하시고 영어 찬양을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0: 네.
1: 영어 찬양 나의 죄를 씻기는. 네. 영어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들 즐기셨죠? 네. 아니 뭐 영어 굳이 뭐 다 이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성은 씨 그렇지 않아요?
2: 아, 그럼요.
1: 그럼요. 아, 뭐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이니까.
2: 아, 그럼요. 그럼요.
1: 뭐 이렇게 나와도 흥겹게 네, 이해하면 됐죠. 박성현 씨 함께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아, 거 봐요. 이게 또 오면서 그렇게 웃음소리가 들리니까 이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의 비타민 같은 존재라고.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2: 반갑습니다.
1: 자, 성은 씨 오늘 화요일만 기다렸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지금 우울정 9330번으로 네, 시원한 찬양을 기대하시는 2607번님도 계세요. 근무 중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2: 근무 중인데 사무실 에어컨이 고장나서
1: 아이고.
2: 아, 미니 선풍기로 버티고 있어요. 네. 시원한 찬양 불러주심 감사하겠네요. 성탄 찬양이라든가 성탄절을 미리
1: 아 근데 그게 성탄곡은 언제 들어도 좀 설레게 하는 게 있어요.
2: 네. 약간 그래. 겨울을 불러오고 싶으신 맞아요. 거 아닐까요?
1: 맞아요 맞아요.
2: 너무 더우셔서
1: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성은 씨는 그 세대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에어컨이 화장실 그 학교에 없었으니까 늘 선풍기 밑에 그 돌아가는 선풍기를 쫓아다니면서 이제 아이들이 전혀 공감을 못하는 그 표정 그렇죠?
2: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아 이분도 와. 아마 이런 마음으로 선풍기를 쐬고 계시진 않을까? 예, 네, 그 생각이 듭니다. 자, 9507번님이 여전히 또 아름다운 목소리 예, 기대가 되신다고.
2: 아이, 감사합니다. 네. 아직 부르지도 않았는데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그럼 뭐 불러봐야죠. 그 신청하신 곡 중에 아까 그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새롭게 하소서. 저도 네. 사실은 처음 보는 곡인데.
2: 저도 처음 보는 곡입니다.
1: 꽤 된 곡이에요, 그렇죠?
2: 그러니까 악보를 보니까 네. 약간 그 찬미예수에 실려 있는 듯한 그
1: 그러니까요.
2: 이미지가.
1: 그러니까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네. 근데 또 성은 씨 누굽니까? 몰라도 부릅니다. 악보를 보고 부를 수 있으니 성은 씨가 또 이 찬양 함께 고백해 볼 텐데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찬양 듣고 싶으시면 우물정 9330번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0: 아멘, 아멘.
1: 아멘.
0: 야, 오늘 신청해 주신 분들이 그 고난이도의 곡들을 많이 왜냐면 지금 사실 이 새롭게 하소서 이제 뭐 저희 처음 보는 거를 네.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어떤 분이

0: 생긴 그 악보가 그러니까요. 되게 오래된 노래처럼 생겼네.
1: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일단 다 신청해 주세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1: 저희가 한번 부를 수 있는 것들은 불러보겠습니다. 자, 1340번 문자 주셨는데.
0: 샬롬,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성은 씨 예쁜 목소리로 주의 옷자락 만지며 듣고 싶어요.
1: 지난번에 한번 저희 불렀어요.
0: 아, 맞아요. 네.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 한 달 됐으니까 한 번 더 부를 수는 있겠네요.
0: 아, 그렇군요. 아는 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물정 933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 곡 신청하신 분도 있는데, 907번님이.
0: 실로한. 찬양 신청합니다.
1: 빼놓을 수 없는 곡이죠.
0: 실로한 하면 아까 그 에어컨 고장나신 네. 그분, 마음이 시원해지시지 않을까요?
1: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실로한 한번 불러볼까요? 안 그래도 오늘 신기한 게 오늘 오기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누가 이제 거리에서 찬양을 하다가 지나가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실로함을 같이 부르자고. 그래서 스님이 이제 내가 알 수 있는 곡이냐 하니까 그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모를
0: 역시,
1: 수 없는.
0: 역시.
1: 근데 정말로 그 영상에서 그 스님이 같이 그 찬양을 부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불러보신 거예요. 와. 자,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알 수 있을 그럼요. 만한 네, 명곡 실로함. 네. 지금 에어컨이 안 나와서 미니 선풍기에 의존하는 그분께도 크나큰 시원한 바람을 가져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죠.

0: 아멘, 아멘. 군대를 안 가보셨잖아요.
1: 그럼요.
0: 정말로 군에 가면 다녀오신 분들 청취자들 아마 공감 많이 하실 텐데 이 오주여 당신께서는 음정박자, 아니 박자는 올려주시겠는데 음정 무시하고 모든 군인들이 떼창을 하면서 정말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1: 와. 와,
0: 저는 그 성은 씨 찬양하는데 그 모습이 상상이 됐어요. 와. 자, 이러니까 3108번님처럼 이렇게 문자 주시는 거예요.
1: 힐링이 되는 시간 오후 2시입니다. 네. 아직도 많이 더워요.
0: 어허, 맞아요.
1: 하나님의 부르심에 많이 생각해 봅니다. 이 찬양 듣고 싶어요. 아,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찬양 듣고 싶어요.
0: 네. 아. 이런 얘기 들으면 위로되지 않으세요? 힐링이 그럼, 되는 시간이라고.
1: 그럼요.
0: 그렇죠.
1: 저도 네. 여기 오면 힐링이 되거든요. 아이들과 떨어져 있고.
0: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1: 찬양을 하고.
0: 그렇죠.
1: 마음껏 찬양을 하고.
0: 그러니까요. 이렇게
1: 원래 제가 집에서 찬양을 하면 애기들이 막 같이 하는데 네. 그것도 정말 감격이긴 하지만.
0: 네, 좋게 포장 안 해도 돼.
1: 때로는 혼자 하고 싶다.
0: 네, 맞아요. 그런데 아, 이렇게 와서 또 하니 성은 씨의 또 그 은혜로운 찬양 목소리하고 저희도 좀 위로가 많이 되고. 자, 5533번님도 그래서 문자 이렇게 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위해 언제나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0: 아예 감사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저희가 매일 오후 2시에 진행

0: 이 2시의 기쁨은 청주에서 진행이 됩니다. 청주에 청주 스튜디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 방송이 보내주고 있는 청주와 또 충주와 비롯해서 이 충청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신청하신 곡 중에 하나를 더 불렀으면 좋겠는데 주의 옷자락 만지면 괜찮나요?
1: 너무 좋습니다.
0: 네, 아 너무너무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이어서
1: 저도요. 네. 저번 주에 이제 기도할 때 많이 틀어놓고 찬양했던 곡 중에 한 곡이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이거 어제 밤에도 이거를 놓고 되게 묵상을 많이 했는데 그 왕관을 내려놓는 게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일까를 되게 어제 깊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네네. 네.
1: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면서 같이 그 왕관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0: 아멘. 그리고 이거 그 찾아보시는 분들은 그 이제 이 악보에 보면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그 남미에서 실제로 만들어진 곡이고 이제 네. 번안돼서 한국에 들어온 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면 이제 그 남미 원어로 부르는 것도 참 은혜가 되는 게 있어서 혹시나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들어보시고 지금은 성은 씨의 한국어 멋진 한국어. 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 함께 나누시죠.

0: 아멘, 아멘.
1: 아멘.
0: 와, 저는 시간만 더 허락된다면 한번더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한데 이 가사 하나하나가 그렇죠.
1: 정말, 네. 뭔가 이렇게 위로가 되는 찬양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0: 맞아요.
1: 네.
0: 야, 진짜 어떻게 이런 은혜로운 찬양들을 만들 수 있을지. 정말 정말 은혜가 되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저는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평소에 이렇게 듣고 싶었던 찬양이 있으시면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4311번님, 네,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1: 걱정, 근심 사라지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 듣고 싶습니다.
0: 네. 성은 씨가 섬기는 교회랑 이름이 비슷해요.
1: 그러니까 저 지금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회 주사님이신가 했는데 예수
0: 그래요.
1: 열방의 소망 찬양 듣고
0: 뭐
1: 싶으시다고.
0: 유명한 찬양이죠. 아니 그 성은 씨는 청주에 있는 예수 열방

0: 한국교회 섬기시고요. 네. 혹시나 뭐 주일에 그 오실 일 있으시면 이 교회 네. 가시면 성은 씨
1: 그럼요,
0: 찬양하는 것도 볼 수 있죠?
1: 그래. 잘 맞춰서 오시면 됩니다. 네. 주일 오전에.
0: 주일 오전에 잘 맞추시면. 네. 자, 그리고 9191번님.
2: 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좋은 찬양을 들으니 은혜가 배가 됩니다.
0: 아, 그러니까요.
2: 아예 감사합니다.
0: 저 성원 씨 민망할까봐 자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국립합창단 출신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런 분을 저희 2시의 기쁨에 매주 모실 수 있다는 게 정말로 큰 영광입니다. 1440번.
2: 선곡 감사드려요. 어두운 터널 지날 때 붙잡던 찬양이었는데 듣는 동안 잠시 그때 그 순간을 다녀온 것 같아요. 하트까지 두 개를 보내주셨네요.
0: 그러니까요.
2: 아이, 감사합니다.
0: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440번께서 그렇게 문자 주셨네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래요. 그 열두의 혈류병을 앓던 그 네. 여인처럼 힘든 기간 보내면서 얼마나 주님의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고 싶었겠어요. 그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찬양 선곡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신청곡 중에 예수 열방에서만.
1: 네. 네.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0: 예수 열방교회 성도가 불러주는.
1: 그럼요.
0: 예수 열방에서만. 자, 여러분들께서도 듣고 싶으신 곡이 있으시면, 자, 이렇게, 우물정 9330, 샵9330 번호 보내주시면 되고, 저희가 한 2시 50분 좀 넘게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후반부 가서는 신청곡들이 많이 들어와서 못 불러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신청을 미리 하셔야 합니다. 자, 우물정 9330번으로. 자, 그리고 듣고 있는데 은혜가 되시면 그것 역시도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죠.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죠. 예수 열방의 송황 사랑 함께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정말 주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1: 아멘.
0: 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기쁨 되십니다.
1: 아멘.
0: 네, 다 믿으시죠? 네. 그 주님을 저도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이 그게 늘 강조하잖아요. 믿음 말로 선포하라고.
1: 맞아요.
0: 네. 맞아요. 근데 그때는 참 귀찮았어요. 왜 그렇게 많이 시키시는지. 그런데 요즘 정말 새삼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 내 입으로 고백한 것들이 내 삶이 되더라고요.
1: 아, 네.
0: 내가 내 입으로 불평을 고백하면 그 불평만 가득 쌓인 내 인생이 되고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면 또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된다 선포하면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1: 아멘. 역시 주님의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0: 그럼요.
1: 행하겠다고 하신 게 저도 요즘 되게 실감을 하고
0: 있어요. 아,
1: 그래요? 네. 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또 저번 말씀이 네. 이렇게 감정에 이제 휘둘리지 말자 뭐 이런 말씀 하시면서 감정은 네. 우리가 이게 선택을 할 수 있다.

0: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 기쁨도 우리가 선택하는 거다.
1: 예.
0: 네. 우리가 어떤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1: 네.
0: 주님을 보고 기뻐할 때에
1: 네.
0: 우리 삶이 정말 그 기쁨이 가득한 삶이 아, 네.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1: 네.
0: 그게 어찌나 와닿던지요. 네.
1: 맞아요. 아이 참. 아유, 우리가 딱 참 이렇게 산 가운데 느껴봐야 그때 와닿아요.
0: 맞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1041번님. 근무 중에 이어폰 끼고 듣고 계신데 나의 등 뒤에서 듣고 싶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찬양을 잘하는지 꿀팁 좀 알려달라고. 네.
0: 이건 저도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하면 찬양을 잘하는지.
1: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잘했다.
0: 얘기가 약간 또 그렇게 흘러가.
1: 아 근데 진짜 궁금해요. 노래를 못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이 노래를 잘할 수 있을지.
0: 그냥 이제 뭐 많이 부르시고 많이 들으시고.
1: 네.
0: 그렇게 하시다 보면 잘 하게 되지 않을까요?
1: 모범생적인 답이었네요. 근데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0: 네.
1: 많이 불러보셔야 돼요.
0: 네.
1: 그리고 많이 들어보셔야 돼요.
0: 맞아요.
1: 근데 저는 이게 그 팁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들을 때 여러분들이 부른 걸 녹음한 거 한번 들어보세요.
0: 근데 되게 쉽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그거 제일 어려운 작업인데.
1: 그렇죠. 제일 어려운 작업인데 그렇게 해봐야 내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를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0: 굉장히 예리하십니다. 제가 입시생 애기 가르칠 때 그렇게 시키거든요.
1: 맞죠?
0: 네.
1: 오.
0: 녹음하면 되게 적나라하거든요.
1: 저희 이제 아나운서들 교육할 때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자기의 목소리를 알아야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몰라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TV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0: 꼭 녹음을 해보시고
1: 네.
0: 후기를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자, 뭐 신청곡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나의 등 뒤에서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지금 신청곡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빨리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긴 했으니까. 나의 등 뒤에서 이 차량도 뭐 신뢰함과 정말 뒤지지 않게 정말 많은 분들이 부르시는 네, 그 곡이죠. 네, 나의 등 뒤에서 이 차량 함께 하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이런 부분이 그 음원과 라이브의 차이에서 라이브가 참 좋다라는 것 같아요. 빠르게 부르다가 끝에 가서 후렴을 더 느리게 부리면서 거기서 주는 은혜를 끝까지 이렇게 느껴보는 거. 아, 너무 좋아요. 네. 이 찬양도 정말 저는 이 3절 가사 그 있잖아요. 때때로 뒤돌아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앞으로 막 열심히 달려가고 삶을 살아내고 그럴 때 주님

0: 옷을 입고 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다가 잠깐 때때로 뒤를 돌아봐요. 근데 여전히 계세요. 내가 저 멀리 가두석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도 그 자리에 계세요.
1: 네. 정말 맞습니다. 네. 제가 하나의 예화가 생각나는데 혹시 얘기를 해요?
0: 그럼요.
1: 저희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이제 어떤 아이와 어떤 청년과 하나님이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발자국이 네. 두 개가 이제 나란히 이렇게 네 개겠죠? 그러니까 네. 한 짝, 두 짝씩 두 짝씩 이렇게 찍혀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너무 힘들 때 보니까 자기 혼자 발걸음 밖이 그 발자국이 찍혀있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원망을 하면서 주님, 왜 주님은 항상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는데 왜 내 옆에도 안 계시고 왜 대체 내가 힘들 때 어디 가셨나요? 라고 물었더니 주님이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있는 거란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예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0: 이야, 그러네요. 네 발자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를 걷게 하는 것도 우리가 걸을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가도 우리를 업고서라도 가시는 거예요.
1: 아멘.
0: 참 위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신청곡이 매주 이 코너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느껴지는 게 전에 비해서 확실히 확실히 많이 달라졌죠. 문자창이 그렇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1: 네.
0: 네. 자, 지금 1505번님 이렇게 주셨는데
1: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중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들으니 참 기쁘고 힘이 납니다. 2시의 기쁨과 성은 집사님 감사드리며 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신성들입니다.
0: 감사해요. 그 일하실 때 지금 딱 요 시간이 자꾸 다른 생각이 들 때거든요. 이제 식사하고 와서 이게 졸립기도 하고.
1: 그럼요.
0: 그럴 땐 2시의 기쁨과 함께 하십시오.
1: 네. 아멘.
0: 큰 기쁨을 찾아가실 수가 있고요. 아까 어떤 분도 내 진정 사모하는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안 불러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정말 든든한 친구가 되어 주시는 그 주님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죠.

0: 아멘.
1: 아멘.
0: 정말 이 땅에 비교할 게 뭐가 있겠어요.
1: 아멘.
0: 네. 우리는 우리가 약간 어리숙할 때는 돈이 주님보다 더 대단한 것 같고 네. 내 명예가
1: 맞습니다.
0: 나를 먹여 살린 것 같지만 네. 이 땅에 비길 것이 없죠.
1: 아멘.
0: 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등급의 그런 고수의 품격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아, 네. 생각이 들어요.
1: 고수의 품격.
0: 아, 아, 맞아요. 네. 진짜로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로 그 일생을 잘 살아내시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주님이 최고였다는 네.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부분 정말 대단하다.
1: 정말 그런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그 내공이 느껴져요.
0: 맞아요.
1: 그 말씀 속에서도
0: 맞아요.
1: 되게 겸손하신데
0: 맞아요.
1: 네, 그 품위가 느껴지는.
0: 맞아요. 아. 제가 얼마 전에 그 청주시의 옥산면에 있는 한 장로님을 뵙고 왔는데
1: 네.
0: 이분 사연을 듣고서 이분이 또 고백하시는 걸 듣고

0: 진짜 주님밖에 없구나. 네, 그 생각을 한 번도 하게 됐는데. 아무튼, 네. 자, 그리고 9016번님.
1: 샬롬, 내가 주를 향하여 달란트 단기 선교로 필리핀에 다녀왔어요. 그곳에서도 방송이 들리더라고요. 오. 세계 열방 위에도 전파 선교하셔서 감사해요.
0: 아이고. 아. 저희 그 극동방송이 그 전 세계에 꽤 여러 곳에 있는데, 와. 필리핀에도 있습니다.
1: 와.
0: 감사합니다. 와. 자, 세계 4대 라디오 방송망 중에 하나가 극동방송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곳을 사랑해주고 계시죠. 네. 복음 전하기 위해서.
1: 아멘.
0: 3104번님 이렇게 주셨는데.
1: 저희 아이 성은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4살 때 수술실에서 회복실로 나오면서 불렀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신청합니다.
0: 이야.
1: 와, 성은이가.
0: 그래요. 성은이 대단하네요.
1: 그러니까. 네. 엄청난 큰 아이가 되겠는데. 크게 될 네. 아이입니다.
0: 자기 이름 보면 굉장히 반갑죠? 네. 오늘 그 교회 이름도 나오고, 본인 그러니까요. 이름도 나오고.
1: 네. 네.
0: 자, 성은이가 좋아하는 곡인데 안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정말로, 우리를 이 검은 이 죄에서 우리를 희게 할 수 있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1: 아멘.
0: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그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1: 아멘.
0: 자, 같이 고백하시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가로 함께 하시죠.

0: 아멘. 야, 성훈 씨랑 같이 찬양을 하면 참 감사한 건, 노래를 뭐 잘하는 거면 제가 뭐 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 정말 눈을 감게 되고 같이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게 돼요.
1: 감사합니다.
0: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실까 싶은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은혜의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계시면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문자를 보내주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1: 보혈 찬양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라서 네. 계속 부르고 싶었는데
0: 그러니까요. 네. 아, 저희 시간 좀 늘려주면 안 되나요?
1: 정말
0: 아,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데 벌써 네. 지금 2시 47분 아,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아, 저도 이 보혈 찬양은 아무리 여러 번을 반복을 해도 네. 그 주는 은혜는 뭐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1: 정말 맞습니다.
0: 네.
1: 보혈이 사실 우리의 핵이잖아요.
0: 그럼요.
1: 네.
0: 아.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9016번님이 지금 필리핀 단기 선교 사진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1: 우와.
0: 현장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사진. 감사합니다.
1: 네. 우와. 보기만 해도 은혜가 그래, 느껴져요.
0: 그러니까요.
1: 우와.
0: 그 땅이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9631번님.
2: 늘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세문화 교인 안집사 올립니다.
0: 네.
2: 이렇게 오셨네요.
0: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자 하나라도 저희에게 너무 감사해요. 아, 어디에서 듣고 계시고 은혜 받고 계시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0: 있으니까. 자, 아,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몇 주 전부터는 사실 저희가 그 중간중간 저희가 부르려고 선곡해 둔 악보들이 있는데 몇 주 전부터 그걸 못 부르고 있어요. 신청이 원차 많이 들어와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1: 저도 모르고 싶은 거 많은데
0: 그러니까요.
1: 보내주시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지
0: 저희는 그게 더 좋아요.
1: 네, 그럼요.
0: 자, 2753번님
1: 열정적인 찬양 듣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감사해요.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저희도 감사합니다.
0: 그래요. 이렇게 많이들 연락 주셨는데 아까 신청하신 곡 중에 한 곡을 불렀으면 좋겠는데 문자가 많이 와서 아까 몇 곡이 있었는데 그렇죠? 어디 있었죠?
1: 아, 무슨 부르심 있었죠?
0: 하나님의 부르심.
1: 하나님의 부르심.
0: 하나님의 부르심.
1: 아, 네네. 아,
0: 요 찬양 함께 하면 좋겠네요. 네. 자, 여러분들도 신청하실 곡이 있으면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가 돼서 빨리 보내주셔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아이고, 이 찬양도 나오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인데, 네, 이 찬양. 야, 역시 또 손경민 목사님.
1: 아. 그러니까 대세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0: 네, 정말 대세예요.
1: 네.
0: 요즘 표현은 대세 오브 대세.
1: 맞습니다. 네.
0: 손 목사님 만드신 원체 좋은 곡들이 많아서 하나님을 부르시면 정말 후회함이 없답니다.
1: 아멘. 네.
0: 자, 이 찬양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0: 아멘.
1: 아멘.
0: 이 찬의 고백처럼 그 길로 여러분들을 이끄실 겁니다.
1: 예. 아멘.
0: 사람의 생각에는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1: 그럼요.
0: 그런데 예. 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도 않으시고
1: 아멘.
0: 하나님의 그 계획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1: 아멘.
0: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고 계신데 1041번님
1: 흥얼흥얼 따라 부르니 마트 고객님이 뭘 듣고 있냐 하길래 어플로 극동방송 깔아드렸어요. 잘했죠?
0: 아이고야.
1: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 듯합니다.
0: 아, 잘하셨습니다.
1: 진짜 잘하셨습니다.
0: 이제 마트에서 일을 하시

0: 하시면서 이제 듣고 계신 것 같아요.
1: 전도하신 거죠.
0: 그럼요. 참 그 이 어떤 일을 하시면서 듣고 계신 분들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또 마트에서 또 이렇게 하시는
1: 근데
0: 분들.
1: 얼마나 얼굴이 아름다우셨으면
0: 그러니까요.
1: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0: 그러니까요.
1: 저희 목사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 얼굴이 전도지어야 된다 하시는데 진짜 1041님 정말 멋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얼굴이 전도지. 네. 이야, 맞네요. 자, 그리고 2753번님.
1: 열정적인 찬양 듣고 밤에 편히 찾아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다양한 문자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도 또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요. 이제 마지막 곡 부르면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2450번님의 이 신청곡을 마지막으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샬롬, 소낙비로 만물이 더욱 푸르르네요. 지난주에도 느꼈는데 성은 자매님의 찬양이 오케스트라처럼 들리네요. 와, 웅장하면서도 하나하나의 아름다움도 느껴지니까요. 매주 은혜의 찬양 너무 감사드려요. 샤론의 꽃 예수 신청합니다. 네. 오늘도 소낙비 같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0: 그래요. 야, 이 찬양을 정말 오래간만에 불러보고 들어보겠네요.
1: 이게 찬송가예요.
0: 찬송가. 샤론의, 네. 샤론의 꽃 예수. 네. 덕분에 저도 찬양을 잠깐 했습니다.
1: 너무 좋은데요?
0: 뭐 저한테 불러달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자, 성은 씨의 목소리로 저희가 마지막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 정말 오늘 시간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샤론의 꽃 예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또 찬양 부르면서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부르고 싶으신, 듣고 싶으신 곡이 있으시면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 2시의 기쁨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짜 감사를 드리는 건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어떤 분은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만 듣지 마시고 주위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전해드리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인사를 드리고 성은 씨 위해서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고 늘 충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제작 진행의 최정민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생각보다 조금 더운 날씨. 자, 어디서 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자,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극동방송 새끼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다가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 우리 새끼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보석 같은 한 영혼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끼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보물 퀴즈인데요. 여러분께서 핸드폰을 꺼내주시고요. 핸드폰 꺼내주시고 문자 보낼 준비, 어플에서 메시지 보낼 준비 되셨습니까? 자, 그럼 보물 퀴즈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보물
1: 퀴즈.
0: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께서 보물을 찾을 수 있고요,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쉬고 있는 보석을 또 찾는 보물찾기 시간입니다. 교회를 쉬고 계시는 우리 방학생들 아니면 무교, 이분들이 정답 문자나 메시지를 주시면요,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도 이 시간에 잘 듣고 정답 보내시면 추첨해서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여산중앙교회 윤찬영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2: 반갑습니다 여러분, 윤찬영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0: 한 달 만에 오셨죠? 예,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지난번에 조용히 오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떻게 좀 성도님들께 나온다고 얘기하셨습니까?
1: 오늘도 조용히 왔습니다.
0: 아, 조용히 오셨습니까? 그래도 또 알 분은 아시죠?
1: 네. 예,
0: 목사님 나온다 이러면서 아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자, 그 옆에 우리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꽁트 준비하셨잖아요.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되죠? 집사님?
2: 네, 신의 산 릴스 체인지와 십계명으로 이번엔 특별히 SNS 릴스 버전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그렇습니다. SNS 릴스 이게 무엇이다냐 이렇게 하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실 텐데 근데 요즘 보니까 어르신들도 유튜브 많이 보시더라고요.
2: 맞아요. 쇼츠 유튜브 영상 엄청 보시죠.
0: 많이 보십니다. 네. 유튜브에서 그 짧게 영상 나오는 걸 쇼츠라고 하고
2: 네.
0: 또 인스타에서 또 릴스라고 하는데 신해산에서 릴스 챌린지를 하네요. 참 와, 이 상상력이 대단하십니다. 예. 신해산에서 릴스 챌린지와 십계명을 가지고 아, SNS 뭐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를 해주시고 꽁트를 듣고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는데 목사님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어디로? 예, 자,
1: 네, 정답을 아신 분들은
0: 예.
1: 50원 유료 문자
0: 예.
1: 샵 1069 혹은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어떤 지역에서든지 이 시간대는 여러분께서 서울국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료로도 참여할 수 있는데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어플에서 회원가입하시면 무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 무료 메시지 어플에서 메시지 또는 샵 1069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꽁트 보니까 아론이 나오고 뭐 모세도 나오고 요즘 자주 나오는 모세 모세도 나오고 백성도 나옵니다. 자, 시내산에서 어떤 릴스가 제작되고 있을지 라이브 방송이 되고 있을지 귀 쫑긋하고 들어보시면서 정답과 함께 방학 무교생들 옆에다가 좀 적어주십시오.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정답은 이거다 라고 그럼 보내주십시오. 정답 옆에다가 내가 5년 방학 뭐 무교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 신해산 릴스 챌린지 10계명 들어갑니다.
2: 자, 소리 질러. 신해산 크리에이터 여러분 반가워요.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째 무소식이죠. 오 베이비 베이비들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알고리즘의 신 황금 아이폰 송아지님을 소개합니다.
0: 대박 대박. 자, 여러분이 영롱한 24K 황금 아이폰 비주얼 좀 보세요.
2: 우와.
0: 지금 인스타 라이브 켰는데 동시 접속 10만 명 돌파했습니다. 자, 하트 눌러주세요. 오늘 도파민 대폭파.
2: 예, 소리 질러. 가만 가만. 아니 말씀이고 뭐고 당장 쇼폼이 급하다고. 자, 오늘 챌린지 성공하면 우리 인생 할례우 100만 찍는 거죠.
0: 와우.
2: 자, 다 같이 금송아지 관종 댄스 스타트. 예.
3: 아니 예. 스톱. 모세 또 아니 너희 지금 산 밑에서 릴스를 찍고 있는 것이냐?
2: 아니 모세야 그게 아니라 요즘 트렌드가 금빛이라.
3: 내 손에 들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돌판 안 보여? 내가 40일 동안 단식하며 계명을 받아왔더니 겨우 황금 폼 들고 라이브 방송에서 춤을 춰?
2: 아니 백성들이 40일 동안 폰을 못 봐서 금단 현상이 오길래 쪼개 내 귀걸이 모아서 폰 하나 만들어준 것뿐인디.
0: 맞아요 모세님, 요즘 트렌드는 눈에 보이는 자극과 조회수거든요.
2: 암만
0: 안 오셔가지고 심심해서 그만.
3: 심심하다고 세상 도파민을 신으로 모셔? 자, 웃을 일이 아닙니다. 당장 그 황금 아이폰 송아지 치우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눈앞에 재미나 도파민에 빠져 섬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 죄송합니다. 순간 시각적인 것에 혹...

0: 생각해서 진짜 중요한 걸 잊었네요. 죄송.
1: 자, 반성의 마음을 담아 통치자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열 가지 거룩한 계명, 십계명을 주십니다. 오늘 출연한 아론과 백성은 이 십계명의 이계명을 어겼는데요. 이것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들은 이거, 바로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2: 자, 이것. 어우, 십계명에서 이계명을 지금 어겼는데, 이것을 만들지 말라라고, 자, 주신 십계명.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절했는데, 자, 정답 아시는 분, 샵1069, 우물정 1069. 9번 문자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어플에서 무료 메시지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정답만 보내지 마시고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쉬고 계시는 분들, 방학생, 무교생 옆에다가 방학, 몇 년 방학 아니면 무교라고 적어주시면 그분들께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그 무교하고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그 옆에다가 또 통화 가능까지 써주시면은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와.
2: 아, 이제 정답이 네. 막 도착하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아유, 재밌는 문자가 왔었는데.
3: 방해하고
2: 재밌는 문자가 왔었는데, 재밌는 너 문자. 갑자기 막 네. 넘어가 버렸어요.
1: 아, 그래요?
2: 우리 집사님,
1: 엄청 많이 오셨네.
2: 집사님, 아까 읽어보셨나?
1: 네, 읽고 제가 웃었습니다.
2: 뭐, 깻잎 나왔는데.
3: 네. 아, 네, 봤습니다.
1: 저의 오늘 모습을 보고, 왕년에 깻잎 언니 같아요. 이렇게.
2: 고집사, 아, 목소리 들어보면 좀 놀아보신 깻잎머리 언니 같다고. 깻잎머리 언니.
3: 그러니까. 놀아보신 분이 알아보는 거죠.
2: 잘 보셨어요. 잘 보셨어. 예. 네. 좀 놀았나 봐요.
1: 네. 네. 같이 놀지 않았나, 네. 순간.
2: 저하고 목사님은 좀 어설프게 놀았어, 우리는. 어설프게 놀아가지고.
3: 아유, 이런 말이 없네요.
2: 놀 때는 좀 확실히 놀아야 되는데.
3: 아, 그러게요.
2: 자, 여러분, 오늘 정답 샵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방학생, 무교생 두 팔 벌려 환영이고요. 방학생, 무교생들께는 저희가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 또 통화 가능하신 분, 방학생, 무교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 이렇게 문자로 또 어플 메시지로 주시면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면서요. 쉐키나 찬양단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이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샵 1069 어플 메시지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0: 이 노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 전해드렸습니다. 3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새끼라 보물 퀴즈 함께하고 계세요. 여산중앙교회 윤찬영 목사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막 들으신 분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인스타 라이브 방송이었죠?
1: 네, 여러분 네. 어땠어요?
0: 그러니까 릴스 여러분 어땠어요? 질문도 아직도 지금 라이브 방송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 돼요.
0: 클럽 오늘은 좀 클럽이었어요. 클럽.
1: 네, 클럽이어서 지금 제가 좀 취했네요.
0: 그러니까 클럽. 아, 오래간만에 갔다 오네. 자, 오늘 모세도 나왔고 형 아론이 나왔고요. 또 눈치 없는 백성도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열 가지 거룩한 계명,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계명을 지금 아론과 백성이 지금 모세가 지금 없는 사이에 이계명을 어겼어요. 이것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랬는데 그들이 바로 이것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절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지 바로 이게 오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나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미 지금 주관식 정답을 보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빨리 보낸 우리 9712번님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자 거의 100번째 자 2483번님께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좀 뒤로 가가지고 또 누구를 드릴까요? 누구를 드릴까? 거의 뭐 우리 끝에 온 우리 4799번님께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답 옆에다가 내가 알겠다 하시는 분들, 특별히 교회 쉬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하고 조금 멀어진 분들, 예, 교회를 쉬고 있는 분들은 방학 아니면 무교라고 그 정답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저희가 아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구나 알면서 우리가 이제 선물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시 다닐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 정답 옆에다가 몇 년 방학 그리고 뭐 무교 이렇게 적어주시고 무교나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적어주시면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일지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보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목사님 큐.
2: 예. 네,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번 우상, 2번 우쭈쭈, 3번 우르르 까꿍, 4번 우짜노.
0: 자, 자, 우상이냐 우쭈쭈냐 우르르 까꿍이냐 우짜노냐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 우물정 1069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집사님 뭐 힌트 있나요? 힌트?
1: 정답이요. 정답의 힌트요?
0: 힌트? 웃잖아. 웃잖아. 정말. 자, 여러분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이것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었는데 황금 송아지를 기어코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지 우상이냐 우쭈쭈냐 우르르 까꿍 우짜노냐 여기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고 방학생 무교생 두 팔 벌려 환영 환영입니다. 우리 찬양 듣고 나서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만 좋죠. 이것이 좋습니다. 찬양 제목이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예, 이 곡 듣고 정답을 발표할게요.

0: 그렇습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 뿐이네요. 예, 다른 거 오면 안 됩니다. 자, 오늘 퀴즈는 바로 이것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십계명 이계명. 근데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이냐 우쭈쭈냐 우르르 까꿍 우짜노 얘들 우짜노. 여기서 정답은 바로
1: 1번
0: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우상이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네. 아주 재밌게 네. 클럽에서 네. 릴스
1: 오랜만에
0: 라이브 방송.
1: 제가 몸을 풀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0: 어떤 분은 껌 좀 씹어본 것 같다고.
1: 그럼요. 그러니까, 네.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아니겠습니까?
0: 다 나왔어. 네. 네. 자, 오늘 우상, 정답을 많이 보내주셨고요. 방학생, 무교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게 이계명 맞죠?
2: 네, 이계명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613가지 율법 중에 네. 축약된 것을 십계명 또 그걸 다시 두 가지로 줄이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뉘어 볼 수 있겠죠.
0: 네네.
2: 그래서 주신 것이 십계명 가운데 특별히 이계명에서는 우상을 나 외에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저도 그런데요. 네, 우상은 무엇인지 혹시 우상 때문에 지금 교회와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다면 거기 우상 한번 탁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꼭 다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무교생들 방학생들 있는데요. 이분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이 시간부터 한번 전화를 해보고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안 됐어도 무교나 방학생들은 저희가 무조건 선물을 드린다는 거. 아까 저희가 선물 드린다고 했던 분 당첨 문자가 갈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의 주소 성함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분 전화 한번 해볼게요.
1: 네, 8030님
2: 받아주세요. 네.
1: 우상 맞추셨고 무교시고 통화 가능이라고 남겨주셨어요.
0: 자, 무교신데 통화 가능까지 해주셨습니다. 우상 맞춰주셨고.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 김인수입니다.
3: 네.
0: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3: 아, 예, 운전 중.
0: 혹시 정차 가능한가요?
3: 아,

0: 저기 뭐야. 핸드프리는 가능하나요?
1: 아, 근데 저희가 이제 생방송 중이어서 생방송 중이어서 안전하게 정차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0: 그러면 한 10분 후에
1: 알겠습니다. 네. 예, 10분 후에 그때 저희가 전화 드릴 테니까 그때 꼭 좀 정차해 주세요.
0: 네네.
1: 핸드폰도 그냥 바로 블루투스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지금 감이 머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0: 네.
1: 예. 자, 우리 8030번님
2: 10분
1: 후에 정차하면은 우리가 꼭 전화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그 다음에 또 통화 가능하신 분이 우리 방학생하고 무교생 가운데서 없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분 한번 연결을 한번 해봅니다.
3: 네. 2330님. 네. 7년 방학이라고 하십니다. 네.
1: 자, 7년 방학생. 신호 갑니다. 자, 어떤 분이실지, 어느 지역에 어떤 분이실지, 왜 7년을 방학하셨을지 궁금한 가운데.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4: 아, 예, 안녕하세요.
1: 옆에 라디오가 켜져 있으면 좀 이렇게 울거든요.
4: 꺼요.
1: 라디오를 꺼주시고 운전 네. 중이시면 정차 혹시 가능할까요?
4: 아, 제가 정차할게요.
1: 네네, 아우, 다행입니다. 이분은 바로 가능하십니다.
4: 아, 네.
1: 네. 자, 천천히 정차해 주십시오. 오늘 네. 문자를 처음 주신 분이신데 2330번님 정차하셨나요?
4: 네, 지금 정차하고 있어요.
1: 아, 예예. 예. 천천히 정차하십시오. 우상도 맞춰 주셨고 방학 중에서도 7년 방학. 네. 7년 방학.
4: 아, 죄송해요.
1: 아유, 뭐가 죄송해요?
4: 네. 아유,
1: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 전화 받아주시고 또 정차까지 해주시고 예.
4: 네.
1: 정차하는 분들은 대부분 간절함이 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네. 의지가 있는 분들 돌아오고 싶은데 뭔가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정차 다 되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4: 네.
1: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용기 있게 보내셨는데 새싹 문자입니다. 목사님 이게 이제 이 표시가 처음 문자를 보냈다라는 뜻이거든요.
2: 너무 귀하시네요.
1: 듣고만 계셨다가 오늘 이렇게 용기 있게 이제 문자를 보내셨는데
4: 교통방송을 새벽에도 듣고 새벽마다 듣거든요.
1: 매일매일 들으세요?
4: 네.
1: 매일매일 듣다가 오늘 드디어 용기 내서 방학이라고 네. 문자 주신 거군요. 자 정차하셨죠?
4: 예.
1: 어느 지역이세요?
4: 아, 서울 살다가
1: 예.
4: 딸내미 애기 보러 다니면서 수원으로 이사 간 지 지금 한 달 넘었어.
1: 수원 가신 지 한 달 정도 딸 딸과 같이 사세요? 아니면 딸 근처에서?
4: 네, 따로 살아요.
1: 따로 살면서 딸 애기 우리 손주 봐주고 계시는 네. 손주 네. 봐주고 계시면서 극동 방송 거의 들으시나 봐요.
4: 네, 네.
1: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극동 방송은?
4: 저는 하나님 믿으면서 계속 들었어요.
1: 계속 들으셨구나. 오래되셨군요.
4: 네, 네, 네.
1: 목소리는 진짜 우리 교회 권사님처럼 예전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분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7년 지금 방학 중이네요.
4: 네, 코로나 때부터 지금 병 들었어요.
1: 아니 병 들었어요.
4: 네.
1: 아이고 그렇구나. 네. 한 번 두 번 이렇게 빠지다가 계속해서 지금 빠지게 되신 것 같은데.
4: 네, 맞아요.
1: 저희 새끼라 코로나 방학생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또 엄청 계약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330번님이 오늘 이렇게
4: 네.
1: 전화 연결된 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그 아까 그 질병도 다 낫습니다. 나아요. 기쁨으로 변하니까.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꼭 돌아오셨으면 좋겠고요.
4: 네.
1: 이렇게 연결되면 우리가 선물 드리잖아요.
4: 네.
1: 혹시 기억나는 선물 있으십니까?
4: 주얼리.
1: 주얼리. 주얼리 네. 드릴까요? 그러면요. 제가 안 불러드려도 될까요?
4: 받아도 되나요?
1: 아 그럼요. 예.
4: 네.
1: 받을 자격이 충분히 되십니다. 예.
4: 어제도 극동방송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가 제가 의심을 했어요. 아, 근데 이제

0: 본사직분도 한 2, 3년 전에 받았는데, 제대로 이제 코로나 이후로 아이 보고, 또 아이가 이제 5년 만에 또 태어나가지고, 아. 또 아이를 보다 보니까,
1: 예.
0: 아예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1: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 따님은요?
0: 어릴 때 다니면서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한번 그, 성인이 됐을 때 한번 그, 감상선암 수술하고서,
1: 네.
0: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 했는데, 얘가 이제 또 낳았으니까,
1: 예.
0: 안 나가더라고요.
1: 오케이. 결론은 지금 다 지금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군요.
0: 네네.
1: 아, 이번에 우리 어머님과 함께 따님과 손주들 다 나갔으면 너무 좋겠네요. 다 나가면 너무 좋겠어. 그렇게 꼭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0: 네.
1: 우리 딸에게는 네. 어떤 선물이 필요할까요?
0: 아니, 안 주셔도 돼요.
1: 아, 이 정도는 한 두세 개 갑니다. 두세 개 가니까.
0: 아.
1: 소곱창 전골,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묵 냉면, 유산균, 김부각 세트,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예. 빠르죠? 예.
0: 화장품.
1: 아, 화장품. 좋습니다.
0: 네.
1: 주얼리하고 화장품 드릴게요. 드리고, 네. 우리 목사님과 함께 결단의 네. 기도를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용기 내서 네. 결단의 기도. 네.
2: 기왕 권사님, 하나님께 돌아가시면 언제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랑 함께 기도할 때에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1: 권사님 따라서요.
0: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2: 저를 구원해 주시고
0: 저를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0: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유, 잘하셨습니다. 우리 2330번님.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혹시 교회는 원래 7년 전에 다녔던 교회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교회를 좀 연결시켜 드려야 될까요?
0: 아니, 다녔던 교회로 다시 가야죠.
1: 그래요. 네. 수원에 있는 교회인가요? 원래 다녔던?
0: 아니요, 석수역이에요.
1: 석수역?
2: 서울.
1: 네, 서울.
0: 네, 서울, 예.
1: 네. 오, 그래요. 그, 멀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0: 35분에서 40분.
1: 일단은 아무튼 우리 어머님이 네. 스타트를 끊으시고,
0: 네.
1: 우리 딸하고 아이까지 꼭 갔으면 좋겠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집에서 가까운 교회로 수원에서 네. 좀 소개해드려서 온 가족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네. 할게요. 일단은 먼저 우리 어머님께서 예배를 꼭 시작하십시오. 이번 주에. 알겠죠?
0: 네.
1: 네. 그리고 다음 주에 꼭 이제 교회 갔다라는 또 문자도 그 기쁜 문자도 꼭 좀 보내주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정말 용기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축복합니다.
3: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자, 우리 2330번님 이제 네. 보니까 아까 그 권사 피택도 받으셨다는데 아유. 참 이게 지금 보니까 울컥울컥을 참으시면서 계속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게 막 느껴집니다.
2: 네.
1: 병들었다고 그랬는데 7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있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부터 꼭 예배 드리시고 기쁨으로 꼭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고현 집사님을 왕년에 껌 좀 심어봤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게 진짜 방학인지 아닌지 조금 네,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 방학인지 아닌지.
1: 네. 3857님. 네.
0: 3857번님.
1: 네.
2: 정말 궁금해지네요.
0: 54년 중에 48년 방학 중. 네. 48년 방학 중. 6년 회심 중. 네. 자, 우리 3857번님. 여보세요?
3: 연결이 되지 않아. 이 소리.
0: 전화 안 받으시네. 자, 다시 한 번. 3857번님. 한번 받아주세요. 예. 받아주십시오. 예, 받아주십시오. 3857번님.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저 새끼라 김인수인데요. 예, 운전 중이신가요?
4: 네, 운전 중이시죠. 죄송합니다.
0: 운전 중이에요?
4: 예.
0: 방학 맞나요?
4: 아니요, 저는 6년 회신 중에 있습니다.
0: 아, 아무튼 지금 다시 돌아오신 거죠?
4: 예, 돌아오고 있습니다.
0: 예, 예, 알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4: 예,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48년 방학 중이었는데 네.
2: 돌아오신 지가 6년째.
0: 6년 회심 중. 돌아오고 있다. 예. 네. 돌아오고 있다. 아니, 완전히 안 돌아왔나 봐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네. 예배를 매주 못 드리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반갑게 또 전화를 받아주셔서 우리 3857번님 감사드리고 아까 그 뒤에 우리 10분 안 지났죠? 아직
2: 8039. 네, 10분 지났지 않았나요? 네.
0: 지났나요?
2: 예. 네.
1: 지났죠?
0: 지났어요? 네. 그러면 그분 한번 해봐야겠네. 아, 예.
1: 자, 8030님.
0: 자, 10분이 지났다고 하니까요. 우리 8030번님 무교. 예. 정차하신다고 했는데. 정차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보세요?
5: 아, 네, 안녕하세요.
0: 정차하셨습니까?
5: 아니, 지금 차가 좀 밀려서.
0: 차가 밀려서?
5: 네, 4분 정도.
0: 4분 정도? 아, 휴게소 지금 찍고 가시나봐요? 알겠습니다.
5: 아, 네.
0: 좀 이따 전화드릴게요.
5: 네.
0: 아, 그러니까 지금 4분 뒤에 네. 휴게소. 그 사이에 누구를 전화를 드릴까요? 네. 이분 한 번.
1: 네. 3893님.
0: 그렇습니다.
2: 네. 일주일째 매일 듣고 있네요.
1: 10년째고.
0: 네. 다른 분한테 했네. 어, 네. 다른 분이 헷갈리네요.
1: 네.
0: 방학 생일을 하도 많아가지고. 3893.
1: 네.
0: 3893. 최근 들어 극동방송이 들리길래 운전하면서 일주일째 매일 듣고 있다.
2: 와, 일주일째.
0: 지금 일주일 전부터 듣고 계신 거죠, 네. 지금. 3893번님. 여보세요?
6: 네, 여보세요?
0: 네. 네, 운전 중이신가요?
6: 아니요.
0: 아, 지금은 운전 아니세요?
6: 어, 네.
0: 어디세요?
6: 일하고 있는데요.
0: 어느 지역에서요?
6: 저 창원에 있습니다.
0: 창원에 있습니까? 방학 네. 10년 맞죠?
6: 네네.
0: 최근 들어서 극동방송이 들리길래 운전하면서 일주일째 듣고 있다.
6: 네.
0: 어떻게 들렸어요?
6: 제가 일할 때
0: 예.
6: 항상 라디오를 제가 운전하는 게 일이어가지고
0: 예예.
6: 운전하다가 보니까 뭐 막 설정하다 보니까 들리더라고요. 라디오가. 네.
0: 운전하시는 게 일이세요? 지금은 잠깐 운전을 쉬고 계시고 지금.
6: 네. 네.
0: 다행이네요. 다행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6: 뭐 자세하게 일단은
0: 예.
6: 들어보니까
0: 예.
6: 이게 제가 10년 동안 안 가다 보니까
0: 예.
6: 그런 것들이 멀어져 있었는데
0: 네.
6: 조금 이제 좀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고
0: 예.
6: 뭐 아까도 되게 일하다가 기분이 조금 별로 안 좋았는데
0: 예.
6: 방송 되게 찬송 같다 보니까 또 기분도 평안해졌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0: 네. 그렇구나.
6: 그렇습니다.
0: 예, 옛날 생각도 막 조금씩 나시잖아요.
6: 네, 그렇죠.
0: 찬양도 듣다 보면.
6: 네, 그렇죠.
0: 저희 이 시간대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생방송 중에 막 전화

0: 연결하고 그러잖아요.
1: 네.
0: 오늘 이렇게 또 3893번님 정말 용기 잘 내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 선물을 드리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자,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세요.
1: 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 무게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오제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거 드릴까요?
1: 단백질 쉐이크.
0: 아, 단백질 쉐이크.
1: 네.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893번님. 10년 방학을 끊을 수 있는 오늘 기회예요, 기회. 혹시 10년 동안 교회 안 다니면서요?
1: 네.
0: 교회 다시 나가야 되는데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1: 중간에 몇 번 나가보긴 했는데.
0: 아, 나가보긴 했어요?
1: 예, 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0: 잘 안 돼요.
1: 몇 번 못 나가서 그만두고 그렇게
0: 되더라고요. 예.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전화 연결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3893번님께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저희 프로그램이 이렇게 교회하고 잠깐 멀어진 분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3893번님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꼭 되셨으면 좋겠고요. 목사님과 함께 결단의 기도 한번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3893님 절대 우연이 아니라 정말 용기 한번 내보십시오. 저랑 한번 같이 기도하고 또 마음이 결단하시면서 이번 주에 꼭 교회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0: 아멘. 자, 우리 3893번님 창원이라고 하셨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주위에 혹시 친구나 지인 가운데서 교회 잘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집 근처에 계신 분 중에서?
1: 없는 것 같아요.
0: 없어요. 그러면 네. 저희가 창원에 우리 3893번님의 네. 집 근처에 건강한 교회 한 두세 군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1: 네.
0: 네,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이번 주에 그 교회를 꼭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1: 네.
0: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한번 1대1로 다시 한번, 그렇게 한번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네. 다시 연락 드릴게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예.
2: 네, 네 축복합니다.
0: 감사합니다. 와. 야,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네. 극동방송이 들려서 지금 일주일째 듣고 있고, 방학이라고 이렇게 딱 보내셨습니다. 우리 형제님, 3893번님 꼭 이번 주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자, 이제는 정차가 됐겠죠?
3: 네, 휴게소 도착하지 않았을까요? 네.
2: 8030님.
0: 8030번님. 예. 네. 네. 이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분을 어떻게든
3: 연결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0: 만나고 싶으신 네. 것 같아요. 어떻게든 만나보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자 신호 갑니다. 8030번님.
4: 여보세요?
0: 네네. 어떻게 정치하셨어요?
4: 아, 네네.
0: 아,
2: 드디어.
0: 축하드립니다. 어느 지역이세요?
4: 아, 여기 경기도 광주요.
0: 경기도 광주. 네. 휴게소입니까, 지금?
4: 아니요, 여기 지하주차장.
0: 아, 지하주차장? 아, 고속도로.

0: 결혼은 아니었구나. 아무튼 잘 도착하셨고 경기도 광주. 지금 무교라고 보내셨잖아요.
1: 네.
0: 교회 안 나가 보셨나요?
1: 어릴 때는.
0: 어릴 때 몇 번 나가봤군요.
1: 네.
0: 방송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듣게 되신 거예요?
1: 저희 방송은 제가 전라도 광주에 살았을 때.
0: 예예. 예.
1: 그 상무지부의 국동방송.
0: 맞아요.
1: 방송국이 있었어요.
0: 광주 국동방송 있죠.
1: 관심은 있었는데.
0: 예.
1: 듣지 못했는데 최근 한 4월 달부터.
0: 예.
1: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0: 예.
1: 일하러 가다가 계속 방송을 한 30분 정도 가는 거리인데
0: 예.
1: 듣게 됐어요.
0: 어 그렇구나. 전라도 광주에서 광주 국동방송 건물을 보고 네. 극동방송이라는 데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경기도 광주로 가셔서 운전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듣게 되신 거죠.
1: 이제 방송 이제 간 이제 운전 한 30분 정도 거리니까.
0: 네네네네.
1: 무료에서 하다가 극동방송.
0: 이게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 또 광주에서 광주 극동방송을 보게 하시고, 예. 또 여기서 또 경기도 광주에서 방송을 듣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또 용기 있게 또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셔가지고 저희가 어떻게든 통화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 8030번님 만나고 싶어 하시네요.
1: 계속 그 듣기는 했는데
0: 네네.
1: 처음으로 그
0: 문자 보냈죠.
1: 운전 중에 보냈었거든요.
0: 잘하셨어요. 이 시간대 3시 시간대도 계속 듣고 다니셨나 봐요.
1: 네, 이 시간대 꼭 들어요.
0: 이 시간대 꼭 막 전화 연결하고 이런 것도
1: 네네.
0: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8030번님께도 전화를 드렸네요. 어렵게.
1: 감사합니다.
0: 아, 선물 그러면 어떤 선물 있는지 아실 것 같은데 저희?
1: 네, 선물.
0: 예? 소곱창 전골,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냉면, 묵, 유산균, 김부가,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1: 비타민
0: 네모나
1: 네.
0: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절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8030번님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만나고 싶어 하시고요. 자 목사님과 함께 영접기도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는 그 기도 한번 드리시면 좋겠어요.
2: 8030님 꼭 마음으로 같이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2: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2: 영접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2: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아, 너무 잘하셨고요. 우리 8030번님. 주위에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계세요? 가까운 분 중에? 예? 계세요? 혹시 그분이 경기도 광주 근처에 사시나요?
1: 그쪽 가까운 그 분당 쪽에 살아요.
0: 아, 그래요? 아니, 저희가 이제 좀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 교회를 소개시켜 드리는 게 좋을지 지인 교회로 이렇게 모시고 가는 게 좋을지 해가지고요.
1: 제가 지인 교회로 같이 나가보도록.
0: 그래요. 오늘 가까운 그분한테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내가 한번 교회를 나가보기로 작정했고 결단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꼭 이번 주에 그분과 함께 교회를 나가보시고 앞으로 문자 참여도 좀 많이 해주시고 애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오늘 이렇게 어렵게 통화가 됐는데 끝까지 이렇게 전화 받아주시고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축복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와, 참 이렇게 우리가 와. 어렵게 네. 몇 번 통화 끝에 하나님 한 영혼 놓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 8030번님 무교라고 하셨는데 꼭 이번에 예수님 잘 믿고 교회도 등록하는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윤찬영 목사님과 우리 또 고현 집사님 즐겁고 뜻깊은 시간 같이 보냈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저는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가 10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청주 중부 명성교회에서 청주 83기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농촌교회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교단에 관계없이 농촌지역에 소재한 교회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내용은 예배에 필요한 음향 장비의 수리와 교체, 교회 예배 환경과 사택의 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신청은 9월 13일 주일까지 세상의 빛 이레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된 내용은 교회 재정 여건과 지원 필요의 시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방문과 상담을 거쳐 지원 교회를 선정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도안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성경, 신화인가 역사인가 라는 주제로 제2회 도안 기독교 변증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세대학교 구약학 차준희 교수와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이삭 교수를 초청해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과 고고학적 발굴자료를 중심으로 신앙의 근거를 다시 세우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도안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좋은교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광림교회 남성 성가단 초청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좋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위치한 서남목자교회가 9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성경클럽 예수 행적 순례반을 진행합니다.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1년 과정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남목자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수원침례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중문침례교회 장경동 목사와 함께하는 마을잔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 수원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시니어 선교회가 9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에 위치한 행복한 교회에서 18기 대전 시니어 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시니어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대전 시니어 선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세종 YWCA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7시 세종시 한솔동에 위치한 세종꿈의교회에서 2026년 세종 YWCA 후원의 밤 말씀과 함께하는 제2차 찬양페스타를 개최합니다. 회복, 다시 사랑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재즈밴드 양왕열 콜텟과 세종꿈의교회 현승원 전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YWC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목회자 선교협의회가 9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 천안시 서북구 백석 5길에 위치한 백석 장로교회에서 목회자 비전 세미나

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안산 드림교회 이헌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 목회자 선교협의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화는 나의 목자. 여화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님께서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의 본문으로 축복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7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쉬는 날이 좀 많아지기도 했지만 전통적으로 이 7일의 시간 가운데 하루는 쉬는 날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일주일이 7일이고 그 중에 하루가 쉬는 날일까?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일주일이 6일이나 8일이나 또는 세기 쉽게 10일, 열흘로 되어져 있지 않고 7일로 되어져 있을까? 성경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세상의 처음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 세상의 처음 시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세상의 처음 시간에 일어난 일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그 속에 있는 의미와 질서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특별히 세상에 처음 시작된 일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령 일주일이 7일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셔서 이것이 한 사이클이 되었기 때문이며 일주일의 하루는 꼭 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삼으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까이 하는 날로 삼으라.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사물들에 대해서도 창세기는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가끔 비가 올 때 우리가 아름다운 무지개가 하늘에 걸려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기 원한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었지만 이를 안타깝게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우리 사람을 다시 구해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유로운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이 그 무지개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마음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하셨다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에는 엄중한 결과가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이것을 분명하게 물으신다라는 것을 사실

사실 그 무지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창세기에 나와 있는 세상의 처음 일들, 세상의 처음 시작에 대한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책으로 부르는데 창세기에는 그 약속의 책의 시작에 걸맞게 여러 약속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첫 부분에는 사실 그 약속이 인류를 향하여 이 땅에 있는 인간 전체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제일 처음 약속 가운데 하나인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뒷부분에 가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처음, 그리고 그 약속 중에 우리가 가장 잘 기억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요즘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여러 번 성경 가운데서 읽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세 가지 축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것, 세 번째는 복에 대한 것. 이 중에서 처음 두 개는 우리가 곧잘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에게 그리고 그를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땅, 이 땅에서 우리가 차지할 그 땅에 대한 축복이 있고 자손에 대한 축복이 있다. 그런데 이 세 번째는 앞에 두 개보다 우리가 보다 덜 기억하는 것이 되어지는데 이 세 번째 복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 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기 원합니다. 하늘의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바로 우리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4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또 우리 가슴에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하는 말. 성경은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첫 1절 1장의 말씀부터 우리의 정체성,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모두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자 명령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제일 처음부터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많은 정체성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정체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겨야 합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축복의 사람인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내용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2장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 가운데 하나를, 그리고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또 하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데, 그 축복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의 한편에는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편에는 내가 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에 내가 복을 받은 존재로서, 땅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말씀에서 내가 복을 주는 존재로서, 성경은 축복의 사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갖고 있을 때, 축복을 받는 사람, 축복을 주는 사람,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은 첫 번째보다 두 번째입니다. 축복을 받는 것보다 축복을 주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창세기 47장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온 세상에 기근이 있는 데 있습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어서 모든 사람이 지금 다 먹을 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도 이 기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곡식이 있었던 땅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47장 바로 전에 46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가서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납니다. 사실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포기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를 인생의 노년에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고백이 창세기 46장 30절에 나옵니다.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애굽 땅으로 간 야곱의 마음 가운데 첫 번째는 요셉을 만난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한편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요셉을 만나서 기쁜데 그 마음 가운데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근심이 있느냐? 이제 새로운 땅,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는 근심. 애굽은 가나안과 말도 달랐고요, 옷 입는 것도 달랐고요, 먹는 음식도 달랐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노년에 내가 오래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것, 굉장히 큰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 안에, 우리나라 안에서 이사를 간다고 해도 내가 지금 살던 이 도시에서 도시를 바꿔서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의 인생의 노년에 같은 문화권이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 전혀 생소한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적응해서 새로 산다는 것은 정말 큰 스트레스였고 큰 문제였습니다. 문화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을 보면 애굽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가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물을 치는, 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갈 땅에 그 사람들이 이 가축을 기르는 것을 혐오하니, 가증히 여기니, 가서 살아갈 시간들, 날들이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납니다. 우리가 보는 지금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야곱이 바로 그 파라오를 만나는 광경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땅에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그 땅의 왕인 파라오를 만나면서 그 걱정을 좀 해결하기 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바로를 만나면서 이 바로가 내게 아주 큰 호의를 베풀어 주었으면, 내가 앞으로 전혀 생소한 곳에 가서 어렵게 살 텐데 그래도 왕의 이 보호막, 그리고 우리를 위한 선대와 호의가 나를 둘러싸서 그 어려운 시간이 좀 수월하게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를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로를 만난 제일 첫 시작,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나올 때, 바로 앞에서 떠나갈 때, 야곱이 바로와의 만남을 마무리할 때, 10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사실 우리가 이때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야곱이 바로의 호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축복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축복하고 있느냐? 낯선 곳에 온 야곱이 그 나라의 왕인 바로를 축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 상식적인 것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성경의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이삭이 상속받았고, 그리고 이삭이 상속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이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속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개의 언약 가운데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축복의 상속이 이 야곱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호의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야곱은 축복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축복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음으로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축복의 상속자인 우리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에게 상속되어진 그 축복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우리가 축복을 받는 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는 데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게 삶의 경험에서 나옵니다. 야곱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신뢰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베델에서 노숙을 할 때 그가 어디로 갈지 모르게 그렇게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시는구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야곱은 또 하나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는 것.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야곱은 신뢰합니다. 내가 지금 낯선 곳,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왔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내가 신뢰할 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전히 내게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에서 내가 가진 축복의 상속자로서의 정체성을 오늘 야곱은 그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세상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디에 가든지 이런 말을 듣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내게 복이 왔습니다. 당신과 거래를 하니 내게 좋은 일이 생겼고 당신과 사업을 하니 내게 정말 괜찮은 사건들이 나타났고 당신과 말을 나누니 내가 진짜 기분이 좋고 좋은 일이 나타났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갖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상속자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하늘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내가 그 중심에 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축복할 때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7장 9절에는 야곱이 인생에 대하여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47장 9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지금 야곱이 내 인생이 진짜 험악하다고, 나 진짜 험한 세월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오랫동안 알아온 막역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상황을 잘 알고 있을 만한 지인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처음 본 사람, 오늘 처음 본

고백, 처음 보는 사람 앞에 쏟아내는 고백을 생각하면 참 아련하고 애처롭습니다. 그런데 더 아련하고 애처로운 건 사실 이 야곱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아주 길든지 아니면 우리의 살아온 시간이 아직 길지 않고 짧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며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이 참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학교에 다니면서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중년의 아저씨도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참 어려운 일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도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참 고생 많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고 여기는 것이 사실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힘듭니다. 그러니 야곱의 고백은 내 인생 참 험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야곱의 고백은 야곱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는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처롭고 안타까운 야곱이 그 고백을 한 후에 9절의 제일 마지막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러니까 내가 참 인생 험악하게 살았다라는 말을 한 후에 야곱이 곧바로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녹록지 않은 삶 그리고 험악한 삶의 여정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축복하는 일입니다. 보통 험악한 삶을 살면 다른 사람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내 험악한 삶을 챙기기만도 바쁩니다. 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분주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틈도 없고요. 다른 사람을 축복할 겨를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상속자는 그 험악한 삶 중에도 그 괴로운 시간 중에도 축복을 하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참 힘들지만 내 인생이 참 괴롭지만 내 한몸 건사하기도 바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은 내가 나 혼자 살기 바쁘라고 축복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 험악한 삶 중에도 축복하라고 축복을 주라고 우리를 축복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했던 야곱의 삶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바로를 축복한 이후에 야곱의 삶을 창세기 47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 족속이 사실 제가 원어를 보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은 없고요. 본래 원어인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되어져 있을 때 오늘 말씀처럼 이것이 민족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라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개인을 가리키는 말로도 이 말이 쓰입니다. 개인을 가리킬 때는 주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 그 개인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한 후에 야곱의 이름을 너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요.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7장 27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는 말인데 그 이스라엘은 민족이 될 수도 있지만 야곱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47장 27절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야곱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사실 야곱은 이전에도 생육하고 번성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에서에게 준 선물의 목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형에게 선물로 주는 가축 동물의 목록만 이만큼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갖고 있는 다른 동물은 얼마나 더 많을 것이며 동물을

0: 포함한 다른 제사는 얼마나 더 많을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참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이 말을 다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은 야곱의 마음 가운데 이 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쌍둥이 형과 겨루면서 태어났습니다. 자라면서 술수와 속임수로 형의 것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에게 이용을 당해서 힘든 시간, 긴 세월을 보내었고, 야곱이 아들은 많았는데 딸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뿐인 딸에게도 험한 일이 생겼고, 고향에 다시 돌아와서도 쌍둥이 형 에서와 불편한 관계로 불편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들도 잃어버렸고, 이제는 기근을 맞아 고향을 떠난 먼 타국에 왔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가 부자는 됐을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 땅으로 온 야곱의 삶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 비록 다른 나라의 이방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지만 사랑하는 아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곁에 있습니다. 이제까지 야곱을 따라다녔던 위협과 고난도 이곳에는 없습니다. 자기의 아들들도 서로 관계 좋게 평안하게 삽니다. 그러니 야곱의 삶에서 가장 평안했던 시기를 말하라면 바로 이때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야곱의 마음 가운데 태어나면서 이제까지 정말 힘든 시간들, 위협과 고난이 계속됐던 시간을 살았는데, 이제는 위협도 없고 고난도 없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아무 위협 없는 곳에서 평강하게 사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정말 큰 축복이기에 야곱이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걸 우리는 깨닫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더 채워진다.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채우십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더니 야곱에게도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는 더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축복하면 내 축복이 나가야 하기에 주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신다. 우리가 모든 시간에 축복을 주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험악한 시간에도 축복을 주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할 때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3-221-0262번 청주 순복음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드라마 하나님의 구속사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미리 본 심판. 모든 인간은 실패하지 않으려고 항상 애를 쓰다가 너무 멀리 가거나 소중한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더 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며 결국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죠. 오늘 이야기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시작됩니다. 실패한 인간들이 다시 삶을 되찾는 것,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그것이죠. 구원이라 하면 우리는 큰 실수를 저지른 후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나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에 책임져야 할 때 그 책임이 사라지는 것, 단순한 실패나 깨어지고 상한 가운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 그 실수가 너무 크고 그 실패가 너무 부끄러운 것이라면 그런 구원의 희망을 갖기도 쉽지는 않죠.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믿기지 않은 구원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0: 최초의 남자와 여자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결국 하나님과 가까이서 동행하던 특권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곧 새 터전인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에 익숙해져 곡식이나 과일, 야채 등을 구하고 스스로 옷을 만들고 작은 동물들을 잡을 수 있게 됐죠. 또한 따뜻하게 쉴 수 있고 이제는 야생 동물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환경에 적응을 잘하고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어도 항상 그들의 삶은 절대 채울 수 없는 뻥 뚫린 구멍이 난 것 같았죠. 곧 아담과 하와는 자녀들을 낳았고 그 자녀들은 또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틈나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올리는지 가르쳐 주었죠. 하지만 가족이 점점 커지고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죽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에녹이라는 사람도 사라졌는데 성경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에녹 이후엔 다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거리낌 없이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대단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죄악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얼마나 악하기만 할 수 있는지를 보시고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사람뿐 아니라 땅 위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까지 멸하기로 하셨는데 그 중에 노아라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죠.
1: 아버지! 아버지!
2: 무슨 일이야? 어디서 또 무슨 얘기를 들은 거야?
1: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2: 세민이야! 이리 내려와!
1: 아버지!

0: 잠깐 좀 멈춰보세요.
1: 아, 제발 잠시만 망치질 좀 멈추시면 안 돼요? 얘기 좀 해요.
2: 왜? 무슨 일인데?
1: 무슨 일이겠어요? 이 방주 얘기죠. 제발 이제 이 어처구니 없는 일 좀 그만하시고 정신 좀 차리시더라고요.
2: 쌤, 너도 알다시피 이건...
1: 아니요, 전 정말 모르겠어요. 도대체 몇 년째예요? 가족은 안중에도 없으세요?
2: 아, 쌤,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1: 제가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를 들은 게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2: 아니, 이번엔 정말이다. 하나님께서 이 바다 공사를 마치고 나서 다음에...
1: 사람들이 아버지 보고 미쳤대요. 제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가 미쳤다면서 놀린다고요. 그럼 제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대체 이걸 왜 하고 계신 거예요?
2: 왜 하는지 너도 알면서...
1: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셨다고요? 대체 왜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크고 흉물스러운 게 필요하시겠어요? 대체 이런, 어? 이 거대한 나무로 된...
2: 방주다.
1: 그래, 방주요. 그러니까 이런 방주를 대체 어디다 쓰시겠냐고요.
2: 내가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얘기해주던 거 혹시 기억하니? 어느 날 사라지신 분 말이다.
1: 에녹 할아버지 말씀이세요? 저희 어렸을 때 항상 얘기하시던?
2: 그래, 그분 성함이 에녹이시지. 그분이 사라지시고 가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찾아 나설 때 그 아들 무두셀라, 우리 할아버지는 찾으러 나가지 않으셨단다. 당시 할아버지는 청년이셨는데 다른 가족들의 원망을 많이 들었다 하셨지.
1: 기억나요. 그것도 아버지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2: 왜 그러셨는지도 기억이 나니?
1: 아니요. 너무 오래전에 들었던 거라. 아버지를 찾을 수 없을 거라는 걸 아셨다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진짜 못 찾았다고.
2: 맞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게 있지.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날 이상한 일을 목격하셨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내게 말씀해 주셨지.
1: 그게 뭔데요?
3: 다들 그 아래 있어요?
1: 정말 깜짝 놀랐네. 함! 아래층으로 내려와!
3: 말씀드렸어?
2: 함, 어서 너도 앉아보아라. 너도 들어야 할 얘기니까.
3: 뭔데요?
1: 지금 에녹 할아버지가 사라지신 날에 대해 얘기해주고 계셨어.
3: 지금 그 옛날 얘기를 왜...
1: 일하고 관련이 있으시대.
2: 함, 내가 너희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게 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지. 우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얘기해 주신 건데, 그날 할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버지가 사라지는 걸 목격했다 하셨다.
3: 네? 사라지는 걸 목격하셨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2: 에녹 할아버지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셨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셔서 그들이 자기들의 죄악을 뉘우치지 않으면 그들을 전부 멸하겠다 하신 거였지. 하지만 그 사람들은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에녹 할아버지를 죽이려 했고 그들의 손이 닿으려 할 때 그냥 사라지셔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하셨다. 무두셀라 할아버지께서

0: 직접 목격하셨다고 하셨지.
1: 그래서 그 얘기를 정말 믿으시는 거예요?
0: 그래. 내가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녹 할아버지와 직접 대화를 나누시고 함께 저 산마루를 거니신 사이이기 때문이란다.
1: 정말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0: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2: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직접 말씀하셨다고요?
0: 그래. 내가 저 산마루를 따라 걷고 있을 때 내게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에녹 할아버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나서 내게 방주를 지으라 하셨다.
1: 방주랑 에녹 할아버지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0: 당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노하셨다고 했었잖아.
1: 네, 근데요?
0: 그때보다 지금이 나아진 게 있다고 생각하니?
2: 무슨 말씀이세요?
0: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밤에 나가도 될 만큼 안전하고 도둑이나 강도도 그때보다 적다고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게다.
2: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0: 내 생각에도 그렇다. 사람들은 에녹 할아버지께서 하신 경고를 듣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멸하실 작정이신 게다.
2: 누구를요? 에녹 할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이요?
0: 아니, 모든 사람들.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 하신 게야.
1: 모든 사람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2: 아버지, 그건 말도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은요?
1: 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설마... 정말이요? 그럼 그게 언젠데요? 어쨌든 이 방주가 다 만들어질 때까지는 기다려 주실 거 아니에요?
0: 샘, 아까 내가 한 얘기를 정말 안 믿었구나.
1: 네? 어떤 얘기를요?
0: 방주가 거의 완성돼 간다고. 이 바닥 공사만 마치면.
2: 바닥 거의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0: 그래. 이제 이걸 마저 끝내고 음식을 구하러 갈 거다.
1: 아버지, 저게 무슨 소리죠?
2: 무슨 소리?
1: 우르릉거리는 소리. 안 들려?
0: 나도 잘은 모르겠다만 심판이 다가오는 소리 같구나.

0: 아버지! 아버지!
1: 안에 있다.
0: 밀 가져왔는데 어디다 둬요?
1: 2층 방주 앞쪽에 쌓아둬.
2: 아버지! 여기 좀 올라와 보세요. 와서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3: 아,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아, 왜 동물들이 방주 주변으로 모여드냐고요?
4: 어젯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각 생물을 암소 한 상씩 드려 너희와 함께 살아남게 하라 하셨지. 방주가 왜 이렇게 큰지 의심은 안 해보았니?
3: 이상하긴 했죠. 근데 이제 어떡하죠?
4: 우선 샘이 밀단 나른 걸 좀 도와주렴. 야벳은 어딨지?
3: 저기서 샘과 밀단 묶고 있어요.
4: 그렇구나.
3: 밀단 나른 후에 이 동물들을 어떻게 안으로 들이실 거예요?
4: 하나님께서 하실 게다. 우린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면 된다.
3: 알겠어요. 그럼 우선 바람에 다 날아가기 전에 밀단을 안으로 날아야겠네요.

0: 아버지! 동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어서 가서 어머니와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와라.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면 우리도 바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야 할 테니까 어서 서둘러!
2: 좀 전에 하늘에서 뭔가 엄청난 빛이 번쩍하지 않았어요?
1: 그래, 내 생각엔 이 울긋거리는 소리랑 연관이 있는 것 같다.
0: 아버지! 동물들도 가족들도 다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비 오는 거 맞죠? 좀 무서운데요?
1: 기세가 장난 아니구나. 이게 40일 계속될 텐데 가서 문을 빨리 닫아야겠다. 자, 같이 가자.
2: 네, 아버지.
3: 이제 우린 뭘 어떻게 해야 해요?
1: 기다려야지. 기다리면서 젖은 옷을 좀 말리고 우리 새 잠자리를 좀 보러 갈까?

0: 자, 아버지.
1: 어, 그래. 이리 와 앉아라.
0: 저희가 방주에 들어온 지도 꽤 됐는데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비가 그치면 방주에서 나가야겠지.
0: 그럼 아버지, 혹시 다른 사람들은요?
1: 아무도 없을 거다. 이 방주가 물에 떴으니 살아남은 사람은 없을 것 같구나.
0: 우린 살아남을까요?
1: 그럼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비가 그치고 물이 마르면 이 방주에서 나가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겠지. 이 안에 있는 동물들도 마찬가지일 게다.
0: 저, 아버지.
1: 그래, 샘. 말해봐.
0: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1: 그래. 그래.
0: 아버지.
1: 응?
0: 감사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욕할 때도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도 아버지께 무례하게 굴었는데 데려와 주셔서 감사해요.
1: 그래. 근데 다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 앞으로도 힘들고 외로운 날들이 많이 있을 게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다 할 수 있어. 우린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 알겠지?
0: 네. 이젠 알겠어요.
1: 자, 그럼 이제 동물들 식사 좀 챙기러 가볼까?
2: 네. 같이 가요, 아버지.

40일이 지난 후에 비는 그쳤고 방주는 높은 산에 걸렸습니다. 마침내 태양이 다시 비추고 노아와 그 가족들도 방주를 떠나 하나님께서 허락하

주신 새 땅에서 삶을 이어갔죠. 이 이야기에서 보듯 죄는 인간을 망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관여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스스로 파멸하고 말았을 테죠. 하지만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남기셨습니다. 그들도 물론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는 여전히 직접 지으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던 거죠. 그래서 죄가 가져온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진 엄청난 틈을 없애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을 손수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시고 모세를 대할 때 마치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친구에게 얘기하듯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속사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미리 본 심판. 출연 서령범, 박영재, 이모기, 이정민, 해설 서혜정,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1,000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가로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평안을 빌며 기도 응답으로 축복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 통곡하며 마음을 쏟아 아픔을 아뢰었었죠. 사람마다 아픔을 쏟아내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한숨만 푹푹 쉬고 또 어떤 이는 울기만 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숨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만 자는 사람도 있고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며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지요. 우린 문제와 다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방법은 기도뿐입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 앞에 기도로 나아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얻었고 그렇게 슬픔을 거두고 음식을 먹고 얼굴에서는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는 뒤돌아 나오며 쏟아냈던 근심 걱정을 도로 담아 나오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오늘 첫 곡 김소월의 시 먼 후일을 가사로 하고 있는 정영주의 곡 먼 훗날 함께 하셨습니다. 바리톤 김건의 노래로 감상하셨는데요. 본래의 제목은 먼 후일입니다. 아마도 먼 후일의 시 첫 문장이 먼 훗날로 시작돼서 제목이 먼 훗날로 붙여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는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는 시입니다. 김소월이 19살에 썼다고 하죠. 시인은 님을 잊었노라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반어적 표현입니다. 님을 결코 잊은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19살이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다는 것이 좀 놀랍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8절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우리가 은혜를 잊는 일도 없어야겠지만 은혜를 구하는 것을 잊는 일도 없어야겠습니다. 바쁘게 살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들을 놓치고 살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해야 남도 섬길 수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 안에 가득한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어제에 이어 시인 김소월의 시를 음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소월은 1902년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인 정식보다 호인 소월로 불려지는 것이 이제는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는 많은 시를 썼습니다. 시가 그의 피난처였고 안식처였고 위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김성도는 일본인들에게 심한 구타를 당해서 정신 이상자가 됩니다. 김소월이 두 살 되던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그래서 홀어머니와 광산을 운영하던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김소월의 시를 가곡과 함께 선정하면서 느꼈던 것이 김소월의 시가 음악과 참 잘 어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시 성격이 여성스럽고 부드러워서일 것입니다. 먼저 김소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진달래꽃 그리고 옛이야기 이렇게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어제는 김동진 작곡가의 진달래꽃을 감상하셨다면 오늘은 김선경 작곡가의 진달래꽃 함께 하시죠.

옛 이야기 김소월의 시 정세문 곡으로 테너 심송학이 노래했습니다. 먼저 보내드렸던 곡은 진달래꽃 김선경의 곡으로 소프라노 김순영이 노래했습니다. 워낙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을 가지고 곡을 쓴 작곡가들이 많습니다. 대중가수 마야가 부른 진달래꽃도 유명하지요. 시인 김소월은 오산고등학교에서 인생의 스승인 김억 시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 본격적인 창작에 돌입하여 1920년 5편의 시를 발표하죠. 1922년에는 금잔디와 엄마야 누나야도 발표합니다. 그가 시인이었다고 해서 일본으로 시를 공부하기 위해 떠났던 것은 아닙니다. 1923년 일본으로 유학을 가지만 그가 공부한 것은 경영학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광산의 일을 돕도록 하려고 경영을 공부하라고 한 것이죠. 하지만 그해 9월 관동 대지진으로 짧은 유학 생활을 접고 귀국합니다. 이 현실의 소월은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꿈이 피기도 전에 좌절됐다고 느꼈을 테니까요. 지독한 류마티즘을 앓던 그는 마약성 아편을 먹게 됩니다. 극심한 고통을 잊기 위해서 과도한 복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1934년 12월 24일 33살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짧은 생에 비하면 그는 참 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그 시가 그의 도피처였고 위로였고 쉼이었습니다. 한나에게 안식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인 기도로 주 안에서 인생이 잘 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꿈길 김서월의 시 조성은의 곡으로 테너 윤서준이 노래했습니다. 작곡가 조성은은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은혜 아니면을 작곡한 작곡가입니다. 어제에 이어 김소월의 시를 가사로 한 한국 가곡들 만나보고 계신데요. 김소월은 시를 통해 민족의 한과 슬픔을 담담하게 노래했습니다. 음악과 함께 내일 다시 김소월을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 묵상 말씀 사무엘상 1장 18절입니다.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로 만나주십니다. 김소월에게 시가 그를 표현하고 마음이 쉬는 도피처였다면 우리에게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 되길 바라고요. 은혜를 받아 누리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한 도구이자 우리가 세상과 대적할 수 있게 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걱정한다고 우리에게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실 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임을 명심하고 은혜를 구하고 받은 은혜로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구하고 받은 은혜로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 풀따기 김소월의 시를 김노현의 곡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메조 소프라노 김청자가 노래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0: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1: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께서 이사야 3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0: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주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왜 이럴까? 우리 집의 아이들도 막 그렇게 뭐 대단한 뭐는 아니지만 우리 집의 애들을 봐도 뭐 특별하게 잘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평균적인 삶을 사는데 왜 우리 집 애들은 그럴까? 막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 이게 뭐지? 싶은 거죠. 회의에 그런 먹장구름이 확 밀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는 그렇게 노력하는데 이게 뭐지?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남유다가 그랬죠. 자기들은 열심히 노력한 겁니다. 근데 저 북쪽에 심상찮은 거예요. 기운이. 벌써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잡혀먹혔어요. 그리고 지금은 딱 자기들 때가 된 거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 이제 남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끝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주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겠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노력했고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부분이 단순하게 성경에 있는 그런 나라 혹은 성경 이야기 속에 있기만 한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기업이 열심히 했어요. 우량구의 기업이 됐습니다. 근데 그 우량 기업이 왜 저렇게 시장에서 퇴출될까? 이걸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왜 코닥은 저렇게 됐지? 왜 파나소닉은 어떻게 됐나? 아이와는 어떻게 됐나? 이런 걸 연구를 한 겁니다. 좋은 기업이었거든요. 잘 나가는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장에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런 기업들을 쫓아다니면서 사례를 수집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이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아, 이 회사가 잘못한 게 없다. 고객의 불편, 불만을 빨리빨리 잘 응대했고 또 새로운 신제품들을 부지런하게 출시를 했고 지금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나?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DVD 대여점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의 블록버스터 그러면 다 알죠. 이 블록버스터는 이제는 말 그대로 이름만 남기고 그냥 사라져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골목가게의 DVD 그거를 빌려주고 이러면서 로얄티를 받고 했잖아요. 근데 넷플릭스라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는 그냥 작은 정말 작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블록버스터에 비하면 형편없었죠, 출발이.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 이게 인터넷이 막 연결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DVD를 빌리러 갔다가 또 보고 또 갖다 주고 하는 이런 불편을 이걸 좀 없앨 수 없을까. 그래서 뭘 했죠? 스트리밍이라는 거. 그 인터넷에 실어가지고 그 모든 화면들을 보내면 빌리러 가고 오고 가고 이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블록버스터는 사라지고 지금 넷플릭스는 펄펄 그냥 말 그대로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잘못한 게 없지만 한 가지 지프라고 한다면 존속하는 것. 그들 현행의 매출과 영업이익과 이런 것들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 예, 존속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를 붙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미래를 놓친 거죠. 여러분 남유다 왕국이 잘못한 게 없어요. 뭘 잘못했습니까? 예배가 없었어요. 기도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이집트하고 그때 당시 초강대국 아니었습니까? 이집트하고 같이 연맹도 맺고 동맹 제휴도 하고 그죠? 자기들 안에 요새도 짓고 군사 병력들도 늘리고 모든 것들을 다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퇴출당해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되죠. 현재를 잡기 위해서 미래를 잃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미래를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것들을 뒤로 내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30장 1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자기들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기 나름의 깐으로 나온 거죠. 출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은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들이 그래 뭐 내가 살아가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은 자유예요. 그러나 출처가 다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 전략과 전술을 구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어요. 외교적으로 서로 맹약을 맺고 서로 동맹관계를 맺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이다. 이걸 뭐라고요?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하나님이 거기 1절 후반절에 보시면 죄에 죄를 더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뭐죠? 하나님을 떠나간 거죠. 하나님을 떠나간 거. 죽이고 살리고 뭐 음란하고 이거는 죄의 깃털이죠. 죄의 현상들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근본 마음이 떠나가 본 거죠. 이사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도 줄줄줄줄 갔다 왔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떠난 상태가 죄예요. 예, 마음이 떠난 상태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으로 오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기들의 개인기, 자기들이 잘하는 것, 장점을 키우고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이런 소리를 경영학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진짜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현실을 붙잡기 위해서 미래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미래와 희망이 하나님의 시제. 하나님의 시제.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면 미래와 희망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현재 시제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현재의 모든 조건들, 현재의 지금 나타나 있는 자기 보장, 여기에 모든 것이 매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를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그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자기가 스스로를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에서 그쳐버린다면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기 발전이라는 거는 그거는 정말 뿌리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뭔가를 열

열심히 해놨어요. 근데 이 운동장 판도 자체가 확확 바뀌는 거잖아요. 옛날에 했던 것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강화시키는 거. 아주 뚜렷한 그런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탈출해온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근데 지금 어디로 가요? 다시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죠? 예, 다시. 그들이 430년 그 치긋치긋한 노예 생활을 벗고 탈출에 성공했어요. 했는데 다시 그쪽으로 내려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 도와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 애기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큰애가 이렇게 부모 사랑 듬뿍 받고 자라다가 둘째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둘째가 생길 때는 막 질투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떤 애는 막 그 동생 거 눈에다가 막 손가락 막 집어넣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것만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애들은 뭐를 해요? 자기도 자기 동생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생처럼 막 지금까지 안 했는데 제법 키워놨는데 근데 동생처럼 그냥 아무 데서나 막 이렇게 주저앉고 막 때를 쓰고 막 이러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그 자기에게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그 퇴행이라 그러죠. 퇴행. 퇴행이에요. 전진해도 시원치 않은데요. 전진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 애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와가지고 아수르의 위협을 직면하면서 뭔가 더 전진해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다시 애굽으로 유턴해서 돌아가는 거.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에도 이런 퇴행현상이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내가 뭐 지식이 있고 뭘 하고 이러지만요. 사실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성숙한 그런 경지로 더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에이 그냥 뭐 이 정도에서 이러면서 주저앉고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남유다 왕국의 모습 속에 뭐가 있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6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예,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막 날아다니는 뱀이 있고 사자들이 득실거리고 맹수의 위험이 있는 이런 곳을 무릅쓰고 애굽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어린 나귀 등에 뭘 지웠어요? 재물을 지우고 그리고 낙타 안장에는 보물을 지워서 어디로? 이집트로 가서 뭘 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이거를 갖다 바치면서 소위 말하면 조공을 하는 거죠. 조공을 하면서까지도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대가지불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곳에 대가지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들은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 없었어요. 대충 제사 드리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모든 걸 갖추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은 그걸 모르실 리가 있나요? 아시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은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집트에다가는 지우고 메고 뭐 이고 지고 해서 그래서 갖다가 주는 겁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게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게 나를 훨씬 더 자유로우면서도 훨씬 더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오늘 이 장면들을 보면 그래 현실적으로요. 그런 이 세상에 그런 안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돈 많이 듭니다. 예, 돈 많이 들어요. 대가집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강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내가 어떤 짓도 막 부끄러운 짓도 관계가 없어요. 막 그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도 관계가 없습니다. 퇴행현상 나타나고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참 이럴 때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남유다를 다루시는 모습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패역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을 보시면, 아유, 하나님 참 무서우시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이사야를 보내셨죠.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본심은 이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정말 이 사람 싹수가 있다 그러면 가서 얘기하잖아요. 너 이거 잘못됐어. 이거 문제야. 이걸 고쳐야 돼. 그러잖아요. 근데 희망 없다 그러면 내비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와서 내가 듣기 싫더라도, 야, 너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고쳐야 돼. 듣기 싫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분은 복된 분이에요. 그런데 뭐더 이상 얘기해봐야 아무 쓸데가 없겠다. 그럼 말을 안 하잖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보내고 계시다는 건 뭐예요?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하여 얼마나 아침부터 분주하셨어요. 예?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맞추고 모든 타이밍들을 이것들을 잘 보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뭘 하는 겁니까?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오셨고, 이렇게 나를 보내셨구나.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 본심 뭡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절정이 뭐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 여러분, 본성이라고 하는 건요, 이 힘을 줘보면 나오잖아요. 권력을 줘보면 본심이 나오거든요. 내가 뭔가를 통제할 수 있겠다 싶을 때,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면목 바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약자를 보고. 그죠? 뭔가 결점을 보고 이러면은, 그거 딱 본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온 천하 만물을 다 주재하시는 그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뭘 하신 겁니까? 지금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어. 가장 취약할 때, 딱 심판받기 앞당할 그때에 뭘 하신 겁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 아들을. 네? 그 하나님의 본성이요. 그의 아들 안에 나타난 거예요. 내가 내 권세와 능력으로 너희들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 너희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거죠. 건져내시겠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전도자를 보내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네가 아무리 약하고 그리고 네가 아무리 엄한 짓을 해서 모든 것들을 망쳐놨다 할지라도 난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그거잖아요. 그 본심이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일방적이잖아요. 그죠? 계교를 베풀어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맥락을 맺어도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어요. 딴 거는 잘했거든요. 다른 거는 잘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볼 시간도 없어요. 예. 네. 다른 거는 그들이, 아, 외교를

하기 위해서 막 낙타 등짝에 막 갔다가 이것저것 갔다가 쌓아서 그거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께는 가지 않았죠. 건성건성 형식적으로는 했지 하나님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나의 가지다는 거예요.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는 지금 뭐라고 있죠?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혼자 떨어져 나가버렸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든 성적표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현실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낙제였어요. 부끄러움과 수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같이 한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로제타석 아시죠? 찾아보니까 1799년도에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갔을 때 그때 저 얻어왔던 그런 비석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삼중 언어로 돼 있는 건데 고대 헬라어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들 민중 언어, 서령 문자 이런 게 삼중으로 되어 있는 그런 비석인데 같은 말을 세 개의 언어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장 샹폴용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해독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헬라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짜 맞춰가지고요. 그래서 드디어 고대 이집트의 서령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탄탄한 기반을 마련한 거죠. 그때까지 한 12세기에서 13세기 기간 동안 이집트의 역사는 없었어요. 왜? 서령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근데 장 프랑스와 샹폴리옹이 등장하면서 그거를 해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역사를 다시 이거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책을 읽는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읽고 좀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를 다 통과하는 전체 영혼의 전체적인 것들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희들 특별히 잘 봐라. 잘 봐라. 이게 현실에 포박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현실에 충실하다고 하면서 미래를 포기해버리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엄청난 위해를 가져오는지 잘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현실을 아무렇게나 살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설교자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죠. 현실에 충실해야죠. 그러나 현실에 매몰되지는 않아요. 현실이 다인 것처럼 하나님도 없고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나는 그냥 내가 현실을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 왕국을 보면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너희는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얼마만큼의 비중, 어떤 위치에 와 계시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주식 문제도 있고 세제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요. 다 마음속으로는 무거운 그런 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멈춰서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 현실이니까 각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나에게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남유다가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이집트를 쫓아다니고 최선을 다해서 국방을 자기들끼리는 견고

0: 공부하게 하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바벨론으로 모든 성적표가 다 0점으로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거울이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지금 막 몰고 가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보다도 나의 삶에 나를 막 군박해서 나를 몰고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다시 한번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내 시야를 고정하겠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 1장 5절 말씀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255-9597번 대전제일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1: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화야, 언제 오려나. 너를 찾아 헤맬 것만 언제나 빈손이었다. 그때 순종이 말했다. 평화는 오는 것

0: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이라고. 싸움이 끝나야 오는 게 아니라 싸우는 중에도 남아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고.
1: 우리는 때로 나에게 이미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8월 25일 화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화요일입니다. 이 8월 한 달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때로는 나에게 없는 것들에 집중하느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조차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이 한 달을 보내지 않았나 하는 후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의 시인은 평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평화가 뭔지 모르겠다고요. 평화야, 너를 찾아 헤맬 것만 난 언제나 빈손이었다. 그러자 순종이 이야기합니다. 평화는 언제나 있는 거야. 지금 이 순간에도 있고. 이 대화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빌립보서 4장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고 전제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되게 익숙한 구절인데요. 잘근잘근 단어 하나하나를 소화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거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해결돼야 평안한 게 아니래요.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분은 한결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함께 하시는 분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묵묵하게 이 걸음을 지속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모습대로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면서 자, 힘져질라 문을 활짝 열었고요. 오늘 저녁도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릴게요.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때로는 제주도에서 듣고 있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해외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듣습니다 하는 청취자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중부권 근교나 혹은 뭐 강원도, 경상도 등등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이 행저질라, 특별히 대전극동방송 행저질라를 애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때마다 너무나 반가운데요. 그렇게 여러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행저질라 잘 듣고 있답니다 하는 여러분들의 인사 남겨주시면 너무나 반가울 것 같아요.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사연이나 또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들 시시콜콜한 이야기 다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문자 참여 가능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찾아오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8월의 마지막 화요일 저녁 기도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오늘의 기도문 링크로 받아오실 수 있어요.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 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그 대답하죠. 평화는 찾는 것이 아니라 늘 있는 거야. 지금 이 순간에도 있고. 이걸 이야기한 게 순종이라는 게 참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볼 거랍니다. 자, 오늘 그리고 더불어서 빌립보서 4장 말씀도 함께 나눴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오프닝에서부터 함께 나누면서 행저질라 출발했는데 더불어서 두 찬양을 나눴어요. 한웅재 목사님의 순례자의 노래와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찬송가가 결합된 그런 찬양 함께 나눴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He is our peace, 주는 평화, 캔델라 그로브스 음성으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기도문 전해드리고 있어요. 오늘 8월의 마지막 화요일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아직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한번 받아보시고 혹은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참 어렵습니다. 입이 떼어지지 않더라고요 하셨던 분들도 꼭 받아가셔서 오늘 그 이미지에 적힌 대로 한번 텍스트를 그대로 읽어보세요. 한번 쭉 읽어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을 실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누구나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2753번님, 피디님, 저에게 여호와 라파 일하심으로 병증 수치가 개선된 결과를 주셨어요. 마냥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아, 이럴 때 참 주님 앞에 감사하죠. 앞으로 더 강건해지시길 축복합니다. 2753번님. 3338번님, 샬롬, 기도문으로 오늘 하루를 은혜와 감사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보내주셨고요. 7525번님은 퇴근길에 배롱나무의 연분홍 꽃들이 너무 아름다운 저녁길이네요. 저 꽃들도 하나님의 작품이겠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의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하시면서 꽃들도 들려주세요. 저녁기도문도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저도 길거리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면 참 어쩌면 이렇게 형형색색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주님의 손길,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꽃들도 찬양도 생각나기도 하고요. 신청하신 꽃들도 제가 준비하도록 할게요. 6199번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늘 주님의 위로와 임재에 감사하며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찬양 신청해요. 작고 연약한 저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힘내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네요. 작고 약한 내 모습. 이 찬양 요즘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부르는 애창하는 찬양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극동방송에서 그렇게 자주 나오는 찬양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오늘 신청곡이 들어온 김에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해 기도해 라는 가사가 중간에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할게요. 6199번님. 6057번님, 야간 근무 출근입니다. 오창 덥네요 하시면서 기도문 신청하셨어요. 행저질라가 모두가 다 100% 퇴근길이시진 않더라고요. 저도 유념하면서 그렇게 방송을 제작하고 있는데 지금 출근하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교대 근무자분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이에요.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7801번님은
답답한 오늘이어도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보내주셨네요.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7801번님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 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또 저녁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하루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나를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보시는 우리 주님의 그 눈동자 아래, 그 날개 그늘 아래서 평안한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그리고 우리 7801번님 되시길, 그런 저녁 보내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녁 기도문 7시까지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의 신청곡 두 곡 함께 나누시죠. 7525번님의 신청곡 꽃들도, 그리고 6199번님의 신청곡이죠. 작고 약한 내 모습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려 애썼지만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힘이 빠지고 제 수고가 너무 작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흘린 땀과 수고까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에 띄는 일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며 맡겨진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정직하게 일하게 하시고 보상이 없어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저의 일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의 모든 결과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밤 지친 몸과 마음을 편안히 쉬게 하시고 내일도 맡겨진 자리에

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신청곡 두 곡 함께 나눴어요. 꽃들도 그리고 미클레시아의 작고 약한 내 모습 함께 찬양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기도문은 오늘 저녁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입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5122번님, 퇴근하면서 방송 듣는데 참 힘이 되는 기도문입니다. 보내주셨고요. 9874번님, 기도문 신청하시면서 귀한 시간 주시는 극동방송을 사랑합니다. 보내주셨어요. 7801번님, 주님이 주신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일도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고 오늘도 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힘들 때마다 꼭 붙드는 말씀 있으시죠? 제가 요즘 붙잡고 있는 말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인데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서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외우고 있기도 한 구절, 짧은 구절이긴 한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무릎을 탁 치게 됐어요. 아, 이게 우리 사람의 어떤 살아가는 키구나, 열쇠구나, 잘 사는 방법이구나, 다른 게 없구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이것처럼 영혼이 정말 잘된 것처럼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 순서를 다 주님께서 성경 가운데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면 내 영혼 챙길게요, 그때 교회 갈게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았던 제 모습을 보면서, 아, 그게 정말 틀렸구나. 순서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데, 이 요한삼서의 말씀이 우리 7801번님의 이 사연을 보니까 확 떠올라가지고 같이 나눴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일도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는 이 영혼이 잘될 수밖에 없는 고백을 주님 앞에 계속 드리시는 우리 7801원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3480번님, 퇴근길입니다. 이번 한 주 잘 감당케 하시고, 둘째 딸이 세상을 향해 출발했어요. 많은 기도가 필요한데 둘째 딸 가운데 감당할 힘과 용기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네요. 얼마나 또 부모님들이 더 떨려하실까요? 그게 느껴지는 사연인 것 같은데요. 뭐든 시작은 두렵고 또 오만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잘 감당케 힘과 용기 주실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잘 하실 거예요. 5559번님, 기도문 챙겨가시면서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잘 듣고 있어요.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1440번님은, 피디님, 저에게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엄마를 암으로 먼저 떠나보낸 후 긴 시간 아파하기도 했고, 이제는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힘들면서도 늘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친구인데, 그동안 제가 몇 번 복음을 전했지만 쉽게 마음을 열지는 못하더라고요. 이번 주일에는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참

참을 수 없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나보다 예수님이 그 친구를 더 기다리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기도 끝에 들었던 영어 찬양 가사가 너무 깊게 와닿아 행저질라에 찬양을 신청해 봅니다. 언젠가 꼭 친구가 마음 문 열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친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크리스 라이스의 언타이틀드 힘 Come to Jesus 찬양 선곡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참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1440번님. 씨를 뿌리셨으니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분 우리 주님이실 겁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 친구분도 만나 주시리라 믿어요. 이미 일하고 계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신청하신 곡 크리스 라이스 곡 제가 준비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8546번님 참 간만에 듣는 행저질라 덕분에 귀갓길에 토닥임으로 미소 방긋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아빠의 위로에 감사합니다. 오늘 행저질라 참 감사합니다. 위로받았습니다. 보내주셨어요. 행저질라가 늘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5101번님 오늘은 저 자신에게 위로해주고 싶은 날인데 피디님이 먼저 위로의 말을 전하니 위로가 더 되네요. 오늘 수고했다 라고요. 그럼에도 감사하고 행저질라로 위로받고 있습니다. 감사 보내주셨어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5101번님 비롯해서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 애쓰셨고요. 지금 출근길이신 분들도 다시 한번 화이팅을 전해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8492번님 퇴근길 위로받고 있어요. 기도문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고 7502번님도 8월의 마지막 주네요. 9월달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인도해 주실까 기대하면서 기도문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무더웠던 다사다난했던 8월도 지나고 이제 곧 9월이 다가옵니다. 우리 잘 마무리해보자고요. 2178번님 기도문 라디오를 켰는데요. 오늘의 나를 위한 기도문 같아서 너무 좋네요 하셨고 9874번님 기도문 신청합니다. 오늘도 행저질라 들으면서 하루를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주님 안에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자 오늘 행저질라 여러분들께 저녁 기도문 전해드리고 있는데 벌써 8월의 마지막 화요일 저녁 기도문이에요. 받아가실 분들 필요하신 분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7시 전까지 신청하셔야 다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1440번님의 신청곡이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한 간절한 기도와 그 간절한 마음이 담긴 곡입니다. 크리스 라이스의 Untitled Hymn, Come to Jesus 이 찬양 함께 노래할까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담대히 이 저녁을 맞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한 저녁 보내시길 축복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주어.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지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 생명 시냇가에 새 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하는 교회 김선희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에 빠져 살다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에베소서 3장 12절부터 1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무릎을 꿇고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같이 읽을까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사랑 없다라는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순우리말인데요.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예쁘다, 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나는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지금 이게 문제야. 이게 해결돼야 돼.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돼야 돼? 라면서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발버둥을 치고.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그게 문제인가? 나에게 처한 재정적인 문제 혹은 관계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과거에 대한 상처, 후회 이런 것들이 진짜 문제인가? 물론 문제죠. 그거 해결돼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 문제를 넘어서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바울이라는 분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가져와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게 이 에베소서입니다. 시작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감옥에 있는 나의 상황이 너희들에게 되려 영광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감옥에 갇힌 거 이제 풀려나는 건가? 보석금이라도 마련하셨나? 든든한 백이라도 찾았나? 지금 주어진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이 문제를 주어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있나? 라고 말을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자신이 풀려날 거라는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대략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아니 왜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 문제는 이게 문제인데. 근데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 문제든 뭐 숙제든 뭐든 몸부림치고 있는 것들 어쩌면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도 꽉 붙들고 있는 그런 것들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더 나아가면 실제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사랑받고 싶은데 이 문제가 걸리적대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사랑받고 싶은데 가장으로서 사랑받고 싶은데 요 문제가 걸리적대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되든지요. 내가 어떤 관계에서 사랑받고 싶은데 거기에 어떤 것들이 거기에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거에 넘어서 있는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것이 틀어졌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상처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불안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주지 않아요.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어떤 노부부가 계셨대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침대에 이제 누워 계신 거예요. 침대 누워 이렇게 계시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남편 되시는 할아버지가 방에 들어오더니 침실에 들어오더니 할머니가 누워 계신데 침대 위에 누워 계신데 이렇게 가서 안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인형반이 미쳤나 봐. 갑자기 왜 이래? 막 그러고서. 그런데 너무 막 깜짝 놀라서 그런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기분은 좋았대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좋네. 그러고 냅뒀대요. 그랬더니 이 남편 되는 할아버지가 이렇게도 한번 안아주시더니 또 이쪽으로도 한번 또 안아주세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안아주시고 상하체를 전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왜 멈추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왜 멈춰요? 더 해도 괜찮은데 이랬대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리모컨 찾았어. 무슨 얘기입니까?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뭐예요? 그 사랑의 터치를 해주는 줄 알았죠. 왜요? 할머니 사랑받고 싶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사랑의 터치 해줬어요? 아니죠. 리모컨 찾는 터치였어요. 그렇죠? 때마침 그게 할머니 왼쪽 엉덩이 밑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이게 저와 여러분과 세상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사랑을 갈망합니다.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해요. 내가 뭐 가족이든 뭐든 자녀든 사랑 그래서 그렇게 애쓰시는 거고 저도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요 그냥 사랑해 주지 않아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리모컨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뭔가 이렇게 다른 걸 찾고 그렇다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끝없는 사랑을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과 그것을 주지 않는 이 세상과 그 안에서 갈등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너희들에게 영광이 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

말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우리 이제 생각하고 어떤 대단한 능력을 주시려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시려나,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 뿌리를 박아요? 사랑의 뿌리를 박고 기반을 다져. 들어보세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만,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아둥바둥 애쓰지만, 뭐라고 바울이 말하 그러냐면, 네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거 알아. 그래서 너희가 진짜 너희 삶에 이루어야 되는, 진짜 이루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예측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 그 깊이 안에서 네가 그 사랑을 누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게 막 착착착 이루어집니다. 근데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딱딱딱 그렇게. 근데 뭐냐 하면요,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향해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거하는 것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사랑을,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내가 기대하는 그 사랑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그 위로와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 스태프들이, 목회자분들, 우리 교회 목사님들하고 여러 스태프들이 리트릿을 갔는데, 본인이 듣고 싶은 이야기 적어보라고 그래서 종이 주고. 근데 정말 슬픈 건 뭔지 아세요? 못 적어요. 왜요? 누구도 물어봐 주지 않아서. 내가 진짜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못 적어요. 그렇게 한참 시간을 줬더니 이제 끄적끄적 적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도현 전도사님, 작은 마을 전도사님인데요, 우리 이도현 전도사님은 이렇게 적었어요. 도현아,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석해 봤거든요. 왜 우리 도현 전도사님은 저렇게 적었을까? 애기 둘의 엄마고요, 작은 마을 전도사님이고요, 너무 분주하고 바빠요. 그렇게 일상을 살면 막 살다 보니까 내가 진짜 제대로 살고 있나? 내가 진짜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따라 잘 살고 있나? 막 헷갈리는 거예요, 분주하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도현아!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거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운영관리자이신 김상목 집사님은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상무가 잘 살았어! 우리 김상목 집사님께서는요, 긴 시간을 직장 생활을 마치시고 은퇴하시고 이제 감사하게도 운영관리자로서 우리 교회에서 섬겨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마도 우리 상목 집사님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은퇴했는데 이 기간이 충분히 가치 있었겠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이 여정이 충분히 정말로 의미가 있었겠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상무가! 잘 살았어. 우리 이규용 목사님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규용아, 충분해. 우리 규용 목사님은 지금 우리 교회도 섬기고 계시지만 곁다리로 교회 하나 더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도 하나 하고 계세요. 카메라 이거 촬영하고 계시고 아이도 이제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내가 뭐 하나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규영아! 충분해! 이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카페에 계시는 우리 카페 매니저 재룡 목사님이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재룡아, 카페에서 꿋꿋하게 잘 버텨줘서 고마워. 아마도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카페에서 너무 애써주시고 너무 귀하게 섬겨주고 계시지만 그런 마음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목회자인데 내가 이 카페에서 이거 매니징하고 있는 게 진짜 내가 의미 있게 괜찮게 사는 걸까?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재룡아, 카페에서 꿋꿋하게 잘 버텨줘서 고마워. 우리 이길승 목사님이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길승아, 같이 놀자. 제가 보니까 우리 길승 목사님 외로우신 것 같아요. 지금 골방에서 영상을 죽어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골방에서 영상을 열심히 만들고 있지만 누군가가 나랑 좀 어울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죠. 요한 목사님도 쓰셨습니다. 요한아, 넌 혼자가 아니야.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요한 목사님은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분이시고 능력 있죠. 뭐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이 마음이 있으시죠.

0: 혼자 아닐까 이렇게. 근데 스태프들 시키고 구경하려고 했더니 우리 스태프들이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목사님도 하시라고.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요 안 써지는 거예요. 저도 내가 뭔 얘기를 듣고 싶지? 안 써져요. 그러다가 몇 자를 끄적여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선이야, 너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돼. 아마 제 마음 곳에, 깊은 곳에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혼자 짊어져야 될 것 같은 마음. 그리고 최근에 한 번 더 했거든요. 가까운 교회 가서. 가까운 교회 분들도 우리만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또 했는데 그때는 저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선이야, 부족하지만 애써줘서 고마워.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요즘에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리더로서 부족하고 설교자로서 부족하고 여러분을 돌보아야 되는 사람으로서 부족하고 그러니까 자꾸 실수해요. 말 실수를 하고 해선 안 되는 말을 할 때도 있고 부족한 면이 너무 자꾸 나와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저의 부족함 때문에 불편하거나 마음이 어려웠던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진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되게 부족해요. 근데 나쁜 의도는 없어요. 제가 나쁜 놈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나쁜 놈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그러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도 쟤를 알거든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너 많이 부족해. 근데 애써줘서 고마워라는 걸 듣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듣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하면 생각 안 나실걸요? 근데요, 마음에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우리가 쓰고 스태프들이 할 수 있었던, 우리 그랬어요. 아무도 안 한다 그랬어요. 저항하고 막 떡떡거리고. 근데 다 쓰고, 아까 보셨어요? 이걸 나누고 소리 질러주니까 다 울어요. 왜요? 잘 들으세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랑의 갈급과 사랑을 갈구하고 그게 필요한 존재들인데 이 액티비티를 통해, 활동을 통해 뭘 경험하는 거냐 하면요. 그 사랑받음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경험하니까 그 마음이 녹고 쏟아지고 그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 나도 그런 문제에 있어. 하지만 네가 진짜 필요한 건 뭔 줄 알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는 거야. 넌 너무 사랑을 보고 필요한 존재고 사랑받기 원하는 존재인데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늠할 수 없는 큰 사랑이 너를 둘러싸고 있어. 너는 그 안에 거하고 있어. 너는 그거를 누리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교회는요,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여기저기를 찾아 헤매다가 그것에 대한 갈급함은 있는데 그걸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늠할 수 없는 그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교회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교회라는 거죠. 이게 아빠가 애기 데리고 이거 마이클 댄스 잭슨 춤추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좋아요 누르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 보고 생각,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재밌는데 이게 막 애기 꼬마대고 막 문워크를 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장면일까? 보면 이게 아기와 아빠의 그 사랑의 장면인 거잖아요. 근데 상상해 봤거든요. 근데 뒤에 붙잡은 아빠가 그냥 낯선 아저씨라면 이 영상은 어땠을까? 그럼 납치된 거죠. 그렇죠? 아이는 고통 속에 있는 거고. 이 그림이 아름다우려면 뭐였냐면 아빠가 아이를 꼭 붙들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었을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끝내오는 몸부림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사랑받으려고 무지장했습니다. 근데 언제 그때 의미가 생기는지 아세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나를 꼭 붙들고 있다는 걸 실감할 때 나의 그 똑같은 몸부림이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그런 삶이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능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누리는 삶. 그 사람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 새 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함께하는 교회 김선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 042-471-2501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신의 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지금 우리는 광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광이고 입을 것도 과잉이고 인간관계도 과잉이고 소비할 것도 과잉이 되고 있습니다. 홀로 있음도 과잉이고 슬픔도 과잉이 되고 있습니다. 노는 것도 과잉이 되고 있습니다. 과잉의 시대에는 드러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뺄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다면 드러냄의 시간이요,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3: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누구와 어울릴 것인가 하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잠언 2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어울림은 인생을 아름다운 곳으로 물들이지만 잘못된 어울림은 파멸로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는 자리를 잘 분별하고 또 어울릴 사람을 잘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독일의 작가 실러는 진정한 친구는 기쁨을 두 배로, 슬픔은 절반으로 덜어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을 서로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길은 무엇보다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마라나타 프레이즈 앨범 11집 중에서 매튜 워드의 리드 보컬로 보내드렸죠. 주께 가오니 더 파워 오브 유어 러브를 보내드렸습니다. 악한 자들은 경건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 혼자 고관체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자며 손을 내밉니다. 그러나 한번 양보하고 타협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터진 봇물처럼 감당할 수 없게 되는데요. 죄는 작은 틈이라도 내어주지 말아야 할 겁니다. 인생은 순간순간 결단이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지금 들으신 곡은 크리스 라이스의 곡으로 오차유, 오 프리덤을 보내드렸고요. 그 전 곡은 길드아세 향유, There is a balm in Gilead, 그리고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Day by Day, 그리고 내 기도하는 시간, I need tea every hour. 이렇게 세 곡의 메들리를 신디아 크리슨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네이비 피처랜드의 색스폰 연주 그리고 캐시 트리콜리의 곡으로 천국의 호흡 Breath of Heaven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데이비 피처랜드의 색소폰 연주 그리고 캐시 트리콜리의 곡으로 천국의 호흡 Breath of Heaven을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제프 넬슨과 오크라이프 처치 합창단의 곡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Lamb Who Was Slain을 보내드립니다.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합니다. 날씨.

짧은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아침 일찍 최소한 20분, 가능하면 1시간 이상을 기도와 성경 연구를 위해 따로 떼어놓으며, 또한 잠자기 전에도 계속해서 잠깐씩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캠브리지 치리니 서약서에 약속한 내용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던 후퍼, 도르톤과 같은 사람들이 캠브리지 치리니로 불리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캠브리지에서 열린 무디 전도 집회에서 회심했습니다. 그 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중 일부를 성경 읽기 그리고 기도로 보내는 큐티로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이들은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고요. 또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두 좋아하는 것을 향해 치닫게 돼 있죠. 돈을 좋아하면 돈 버는 곳으로, 쾌락을 좋아하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장소로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아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거룩한 쉼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을 듣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첫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코너스톤스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찬송 들으시고요. 조수아의 말씀하시면 그리고 이재현의 찬송 달고 오묘한 그 말씀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참 귀하고 복되시고요. 오늘 방송 함께 들으시면서 또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또 함께 듣고 싶은 찬양들 이곳에 보내주시면 내 삶의 노래로 전국에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과 함께 풍성한 찬양의 시간 될 수 있습니다. 단문 50번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찬양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보내주셨던 문자들 있으신데요. 2699번님께서 항상 최고의 은혜의 찬송을 가장 많이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마음이 쉼을 얻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와, 너무 감사한데요. 그리고 0233번님께서는 익산에서 듣고 계시다고요. 나의 등 뒤에서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7078번님께서 선곡이 잔잔하기도 하고 깊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지선 전사님 버전으로 꼭 들려주세요 하시면서 비하동에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해 주신 대로 은혜의 시간 이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참 기쁨과 참 쉼이 넘쳐나길 축복하면서

가이 펜로드의 오늘 나온 구세주 예수 영어 찬송까지 띄워드렸습니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함 찬양 가운데 누리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신 씨라 신주 클래식화이어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신효선이 찬양하는 주말씀 향하여 함께 들으셨고요.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귀한 순금보다 더 사모할 대상이고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이 맛을 아는 성도님들은 시키지 않아도 이 오묘한 말씀의 속살을 얻고자 쉬지 않고 매달리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방송 듣고 계실 텐데요. 찬양들 들으시면서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또 운전 중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시간 말씀과 찬양이 풍성히 넘쳐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함 얻을 줘 믿습니다. 또 기도가 멈추지 않는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양한 문자들 기다리면서 찬양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창문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요. 다윗의 장막의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휴의 찬송이었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찬양과 기도가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결단하면서 찬양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도 이 방송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음성 곳곳에 들린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을 살리는 방송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문자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귀 기울이시면 방송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천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에 가사를 쓴 호레이쇼 스페포드는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을 마주했던 사람입니다. 전염병으로 아들을 보내고 큰 화재로 전 재산을 잃었으며 여객선 침몰 사고로 사랑하는 내 딸을 한순간에 모두 떠나보내고 말았죠. 슬픔에 잠긴 채 딸들이 잠든 그 바다를 지나가던 배 위에서 그는 놀랍게도 원망이나 절망이 아닌 내 영혼은 평안하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곁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깊은 평안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이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도 이와 참 닮아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텅 빈 상황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 말이죠. 세상의 조건이 충족됐을 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손일지라도 내 삶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참된 만족과 평안의 고백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 충주 지역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저는 주밤지기 남지구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내 평생에 가는 길과 주품의 메들리, 아이자야 61의 워십 리더 커뮤니티 음원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내 손에 쥐어진 소유나 환경이 채워져야만 비로소 기뻐하려고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세상의 조건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기보다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만족하지 못하도록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변함없이 존재하죠. 때론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오늘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요, 나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 보내시면 좋겠어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또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 세 곡 전해드릴게요. 한원찬님의 주 없이 살 수 없네와 1040 워십의 내 주의 보혈은, 이어서 김은경님의 내 진정 사모하는 연주 찬양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음묵상.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로 가늠하려 하지만 스바냐는 정반대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잠히라는 표현이 특히나 마음에 남습니다. 요란한 감정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오늘 내 신앙의 성취나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이 조용하고 견고한 사랑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0: 조준모님의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그리고 브라운워십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이 두 곡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전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하늘편지 순서 전해드리고요. 0017번님의 신청곡 예수가 거느리시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키려 애쓰는 너에게 나의 사랑아, 세상은 쾌락을 자유라 부르고 정욕을 사랑이라 착각하기도 한단다. 그러나 그 끝에는 공허함과 죄의 그늘만이 남게 된단다. 세상은 성을 상품화하고 소비하며 거룩을 조롱하기도 하지만 나는 그런 세상에서 너를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지켜주고 싶단다. 나의 사랑아,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란다. 너는 내가 값으로 산 소중한 생명이란다. 그러니 너의 온몸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거라. 거룩함은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복의 울타리란다. 달콤해 보이는 죄의 유혹은 결국 상처와 자책으로 너의 영혼을 찌르게 된단다. 진정한 자유는 절제 속에서 자라고 참된 사랑은 희생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나의 사랑아, 너의 마음을 지키거라. 눈으로, 손끝으로, 생각으로 들어오는 작은 죄의 틈이 너의 영혼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거라.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거라.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참된 사랑의 기준이란다. 세상은 또다시 너를 흔들겠지만 나는 언제나 너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줄 거란다. 나의 안에 거하면 너의 사랑도 너의 관계도 너의 삶도 다시 거룩으로 세워질 거란다. 오늘도 나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참된 사랑을 누리거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거라. 너의 방패, 너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하늘 아버지가

하늘 편지에 이어서 게리 모리스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영어 찬양과 0017번님의 신청곡 예수가 거느리시니 하나리님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노안나님과 조영훈님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 연주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 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여러분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삶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얼핏 보면 모차르트의 뛰어난 음악성과 그의 삶에 초점을 둔 듯이 보이지만 실은 그의 천재성을 시기한 궁정음악가 살리에르라는 인물의 고뇌, 내적 갈등을 다룬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리에르는 실력을 갖춘 음악가였지만 자신에게 없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모차르트를 보며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차르트를 무너뜨릴 음모를 꾸밉니다. 사실 우리도 남들과의 비교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다른 제자 요한을 가리키며 물었는데요. 자신의 사명보다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의 미래가 어찌 될 것인가를 더 궁금해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고유한 재능과 존재 가치를 갖고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남과의 비교는 에너지 소모만 되고 백행무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띄워드릴게요.

은혜의 찬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여러분께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축하사연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시면 정성스럽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3편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3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복 중에 복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예배가 어느 한 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이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몸으로 살아낸 그 시간이 이미 예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드려졌기를 바라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모리스 챕만의 Jesus, Your Name 들으셨습니다. 보통 예배라고 하면 뭐 예전에는 주일 그 시간을 떠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요즘은 또 찬양을 하는 시간을 예배라고 하는데 정작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 한 시간이 아니라 다 나머지 엿새 드러나는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인지 드러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태도, 손해봤을 때 나오는 말 아니면 피곤할 때 가족을 대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뭐 태도라든가 얼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 예배 실제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 나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되지 않나 그러면서 오늘 하루는 어떤 예배였는지 뭐 돌아보게 되는 그런 밤이기도 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아이자의 61의 삶의 예배, 제이어스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위러브의 예수 안에 우리 전해드렸습니다. 김도현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CC 와이넌스의 Blessed Assurance, 그리고 Maverick City Music과 Naomi Rain, 그리고 Joe Barnes가 함께한 Promises, 그리고 Cody Kranz가 함께한 From Foundation까지 전해드렸습니다. 9554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왠지 예전에 알던 아저씨 매트가

아, 생각나네요. 다음 주에 외국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 친구 아내가 주님 안에서 봉사하시고 열심히 일하세요. 제가 가족 없이 한국에 있다 보니 조언을 받으러 가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가족입니다. 감사하고 저도 주님 안에서 삶을 잘 살고 싶어요라고. 가족이 없이 한국에 있다. 해외에서 사시다가 오신 분인가 보네요. 사실 이 해외에서의 생활이 예전 저는 이제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낭만적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아, 해외에 살면 참 좋지. 근데 나이가 들면서 또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외롭더라고요.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만났던 저는 이제 호주에 있었는데 그때 만났던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던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이 가끔 떠올라요. 특별히 뭐 개인의 얘기지만 저랑 영어 공부하겠다고, 저를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성경 공부하면서, 호주 사람은 아니었고 베트남 난민 출신의 형제였는데 이름이 토였어요, 토. 그 형제가 이 글을 읽으니까 저는 생각이 나네요. 토 형제 뭐 하고 있는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빈들의 복을 받기를, 장근희의 당신은 자유, 최유지와 조준모가 함께한 쏟아부은 그 사랑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Jesus.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두 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말을 통해 마음을 전하는 걸 대화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정리한 일곱 가지 지혜로운 대화 방법이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듣는다. 잠언 18장 13절에 근거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건 대화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한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근거하고요. 받아들일 수 있는 눈높이로 대화해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실을 부풀려 말하지 않는다.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 사랑엔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의 사랑을 더해 말하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말다툼을 버리지 않는다.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성숙한 성도는 싸우지 않고도 의견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드럽고 친절하게 응대한다. 잠언 14장 29절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든 가시돋친 말이나 분을 품은 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상대를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심령을 회복시키고 격려하는 말을 대화의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비난과 책망에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비만과 책망은 그대로 돌아오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의 다른 어떤 책보다 귀한 지혜가 성경 안에 모두 있습니다. 말씀이 가르치시는 지혜로운 대화법을 배워서요, 오늘도 잘 소통하고 서로의 마음이 다치지 않고 지혜로운 말이 윤활유가 되어서 관계가 더욱 융택해지고 아름다움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강중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러빔의 때로는 너희 앞에 축복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일곱 가지 지혜로운 대화 방법,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이거요. 일곱 번째, 마지막 일곱 번째가 가장 그 가슴에 와닿았어요. 비난과 책망에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다. 생각해보면 비난과 책망을 들었을 때 왜 그대로 되갚아주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비난과 책망은 그대로 돌아오는 메아리일 뿐이라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로운 말이 서로의 관계를 더 윤택하게 하는 윤활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말이 소금과 같은지, 나의 말이 아름다운지, 또 나의 말이 지혜로운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비추어 나의 말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으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어떤 찬양이지,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일곱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려보면서 이 찬양 제 마음의 진심을 담아 여러분에게 띄워드립니다.

아멘. 희주일의 그대를 사랑하기를.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결국 사랑의 그 결정체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일곱 가지 지혜로운 대화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세요. 뜨끔하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을 나누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이 말로 인해서 얻는 것도 있고요. 잃는 것도 있습니다. 말을 얼마나 은혜롭게 또 부드럽게 지혜롭게 잘해야 될지, 정말 이 입의 파수꾼을 좀 붙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일곱 가지 지혜로운 대화 방법. 첫 번째가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듣는다. 두 번째, 상대가 알아들 수 있도록 말한다. 사실을 부풀려 말하지 않는다.

말다툼을 버리지 않는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응대한다. 상대를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마지막 일곱 번째, 비난과 책망에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다.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게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보다 오늘은 더 예쁘고 부드러운 말을 해야지,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응대해야지 다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내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서로에게

사랑의 말, 부드러운 말을 함으로써 우리의 관계가 더 융택해지고요. 아름다워지고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이 방송을 듣는 별그대 여러분이시겠죠.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금과 같이 고르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하트 PD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먹을 수 없이 쓴 물로 인해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10km, 약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엘림이라는 거대한 오아시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만약 이전의 원망과 불평을 참고 3시간만 더 순종했다면 어땠을까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베푸심과 돌보심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이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인 그 오아시스를 아주 큰 기쁨으로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텐데 말이죠. 범사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피아월십의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로 달빛간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매일마다 더 깊은 감사로 삶을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줄라이 프로젝트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니스 게인지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김범수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엘의 내 주를 가까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어쿠스틱 찬송가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로렌 다이글의 You Say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이미셸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소망의 바다에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연희엘의 비워주소서 띄워드리고요. 여섯 범키의 공감하시네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펜타토닉스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마커스 월십의 내 맘이 낙심되며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목자는 자신들이 보호하는 양들을 잘 인도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로도 또는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푸른 초장으로 잘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잘 인도를 하죠. 그런데 달콤한 것을 쫓다가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목자는 결국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북한의 지도자를 볼 때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녘에 2,500만이 넘는 우리의 동포들이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헛된 곳으로 또 잘못된 목자를 따라가고 있구나.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만을 잘 따르며 저 북녘에 있는 영혼들도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오늘도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계세요. 앞서 가시는 주님을 오늘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전해드렸는데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매 순간 느끼고 또 감사하는데 불구하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을까 의심이 먼저 들기도 하죠. 하지만 평탄한 길을 허락하시진 않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힘도 주시고 또 골짜기를 굽이굽이 언덕을 넘고 건너야 하는 그런 수고로움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오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럴 때에야 넓고 푸른 초장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기대하며 감사하며 남북한 모든 방송하는 여러분들이 목자 되신 주님과 기쁨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극동방송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와 대한민국의 각 지역 FM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남북한 전역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정보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간증과 다양한 정보들, 또 날씨까지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사연들 보내주세요. 또 복음 통일을 위한 여러분의 한 줄 기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복음 통일을 앞당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북한 인민군 병사로 복무하시다가 휴전선을 넘어 탈북하시고 지금은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목회자로 헌신하고 계신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칼럼 전해드릴 거고요. 또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분석하는 기도 제목까지 나누는 북한 바로 보기, 또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난주에 인사드렸던 임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을 제외하면 북한만큼 가난한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굶주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는 지구상에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북한은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게 되었을까요? 산들은 벌거숭이가 되고 있고 사람들은 내일을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겨울에는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아서 추운 방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이 북한에 주어졌을까요? 저는 얼마 전에 북한 땅을 10년 동안 다니면서 북한 고아원들을 돌보고 먹였던 한 목사님이 찍어온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먹지 못해서 뼈가 앙상한 아이들의 모습들도 많이 봤고요. 영양실조에 걸려서 정말 움직이지 못하는, 그냥 누워만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봤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 키가 자라지 않아서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1m 50도 안 되는 그런 많은 아이들의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비참해서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너무나도 끔찍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런 북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못 사는 이유가 미국이 제재를 해서, 또 미국이 많은 국가들을 통해서 북한을 못 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특별히 북한의 지도자들은

0: 그렇게 주민들을 세뇌하고 또 그렇게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북한 땅이 어렵게 그렇게 못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통치자들 때문입니다. 제도가 잘못됐고 경제가 잘못됐고 모든 국가 경제 시스템을 잘못된 어리석은 자들이 북한 땅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성경 말씀으로 북한을 좀 진단하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26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려움이 생길 거고요. 질병이 있을 거고 흉년이 일어날 거고 대적에게 패하게 될 거고 땅이 황폐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본적으로 북한 땅이 황폐하게 되고 농사를 지어도 소출을 거둘 수 없는 질병과 흉년과 가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은 딱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였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북한 땅이 못 사는 거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미국의 제재 때문에도 있을 거고 북한 통치자들의 잘못된 통치 방식 또 국가의 경제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커다란 제약을 집단적으로 저질렀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대로 얘기하면 북한 땅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땅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메마르거나 전염병이 유행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고 그 수준을 넘어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북한 땅에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일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세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북한 주민들이 아르석히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북한 다뤄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개수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듯 의사를 표시했는데요. 북한의 핵무기가 57개가 있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좋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21일 중국 APEC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회담을 가질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바로보기에서는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소식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세히 알려주시죠.
2: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했는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현지 시각 북한 핵무기 57개 보유를 언급하면서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1: 자, 이 소식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 아닙니까?
2: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질문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9일 백악관에서 올해 말 김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라는 기자 질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또 그는 같은 날 오후에도 김정은과의 대화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냐 라는 질문에 그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회피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1: 네. 그런데 북한 핵무기 숫자를 57개라고 언급한 이날 발언,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인정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2: 네.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북한 핵무기 숫자를 57개로 딱 찍어서 언급한 이날 발언은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라고 해석되고 있어서 네.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미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조에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 네. 저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도 지시를 했다고 하죠?
2: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에 기습적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지시를 공개한 이후에 연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재개를 바란다는 신호를 계속 발신하고 있습니다.
1: 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2: 예, 입장을 바꾼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보통 두 가지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입장을 바꾼 이유는 첫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의제로 한 협상에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김 위원장 입장을 의식화해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1: 예.
2: 또 하나는 11월에 미국에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지도가 30%대까지 떨어진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그 급하거든요. 뭔가를 네. 내놔야 되는 입장에서 외교적 성과를 얻으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또 반응들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2: 네, 북한에서는 아주 미묘한 첫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1: 예.
2: 19일 밤 김여정 담화에서 보도된 건데요. 한미연합연습축소에 대해 평가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서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1: 예.
2: 그렇지만 두 지도자 김정은 트럼프의 관계는 여전히 훌륭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의 연합훈련 축소만으로는 대화에 응하지 않겠지만 트럼프가 추가로 양보 조치를 내놓으면 다음에 응할 수 있지 않나라는 여지를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11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지도 않습니까?
2: 예, 11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도 사실 불투명하지만 그때로 예상하는 이유는 11월에 중국 선전에서 APEC 회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1: 예.
2: 중국에서는 김정은을 11월 APEC 회담에 초청해서 북미 회담에 성사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거론하고 있고요.
1: 예.
2: 또 미국 쪽에서는 APEC 정상회담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이나 원산을 직접 방문해서 파격 행보를 보이는 것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 네.
2: 중국에서 성사시키려고 하는 것은 중국의 의도로 보이고요. 평양이나 원산에 가려는 것은 트럼프의 의도로 보입니다.
1: 네.
2: 그런데 김정은의 생각은 무엇인지 아직 불투명합니다.
1: 네. 오늘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2: 예, 몇 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김정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에 대해 꾸준히 언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성사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1: 예.
2: 작년 가을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남을 원하는 언급을 했습니다.
1: 네.
2: 근데 결국은 성사되지 않았죠. 올해 11월에도 성사의 가능성 크게 높지 않습니다.

0: 맞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은 비핵화 없는 북미 수교를 원하는데 이 점에 대해 입장 정리가 덜 돼 있고 어느 선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인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을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간 끌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에서 별다른 성과를 못 내고 있고 뭐 러우 전쟁도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1월 중간 평가가 다가오기 때문에 북한은 이 상황을 10분 활용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얼마나 양보할 것이냐 그리고 북한이 얼마나 치고 들어올 것이냐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 끌기가 이루어질 거고 어려움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네.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 북미회담 때보다 몸값이 높아졌습니다.
1: 네.
0: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는 북한은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협상 여지가 있었고요.
1: 네.
0: 대북 제재 해제를 해준다면 거래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노이 노딜이 있은 이후에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를 급속하게 이루었고 핵무기 핵생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1: 예.
0: 그리고 2022년 노후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2024년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주약이 맺어진 다음에 대규모 파병과 또 러시아로부터의 경제, 군사, 안보 지원을 확보한 가운데 있습니다.
1: 예.
0: 그렇다 보면 북한의 입장이 전보다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를 지렛대로 삼아서 올해 6월 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했습니다.
1: 예.
0: 또 북중 관계도 전면적으로 개선됐죠. 그러다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버거운 상대로 체급이 올라있다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1: 북한이 절실하지 않은 거죠.
0: 북한이 절실하지도 않고 카드가 더 많은 것입니다.
1: 그렇죠.
0: 예. 네. 그만큼 미국에서는 설득하기 어려워지고 예. 더 많이 내놓아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자, 네 번째로 북한은 적게 내놓고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내놓을 최대치를 영변 핵시설 폐쇄 정도로 보고 있고요.
1: 예.
0: 또 미국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한미 군사훈련 영구 중단, 또 대북 제재의 상당 부분 또는 전면 해제, 또 핵 보유국을 공개로 인정해 줄 것,
1: 네.
0: 또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 아주 파격적인 양보를 받으려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이것을 언급하고 싶은데요. 혹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발적 성격이 북한과의 대화 성사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하는데요. 한편 대화 가운데서 남한 패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1994년 제네바 회담 이후에 경수로 할 때도 사실 협상은 북미 간에 했지만 사업 추진은 남한이 상당한 역할을 했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황에서도 남한 패싱이 형식적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실무 단계에서는 패싱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섣부르게 결론 내기보다는 차분하게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자,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또 우리가 함께 기도의 마음을 모아야 될 텐데요. 목사님, 기도 제목 세 가지도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가을 경주 APEC에 이어 올해 11월 중국 선전 APEC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려 한다고 합니다. 성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이익에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북미 관계의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활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국제적 도움도 필요하지만 민족 내부의 역량이 축적되고 성숙되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새 역사가 열리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또 여러분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북한 바로보기 함께해 주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한복이 중국의 전통의상인 한푸에서 유래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확산하면서 역사 문화 왜곡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동의 군사강국인 이스라엘과 튀르키예가 시리아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놓고 연일 충돌하면서 양국 간 직접적인 군사 대립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미국의 연방법원이 75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K-POP과 K-뷰티 등 K-문화의 인기에 고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해외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한국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역직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유럽을 덮치면서 알프스의 영구 동토가 녹아내려 전례 없는 규모의 낙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평양 시내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옷차림과 머리 모양은 물론 화장품과 개인 소지품까지 집중적으로 검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북한의 해수욕장이 단순한 피서 공간을 넘어 주민들의 소비를 유도하고 지방정부의 수익을 올리는 사업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일반 주민도 청진과 평양을 오가는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한복이 중국 전통의상인 한푸에서 유래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확산하면서 역사 문화 왜곡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틱톡에 한복의 기원을 한푸와 연결하는 영상이 다수 게재돼 있다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서 교수는 한복이 고구려 벽화에도 등장하고 상의와 하의가 구분된 형태로 중국의 한푸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부 중국 누리꾼들이 지난 수년 동안 한복이 한푸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펼쳐왔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의 백과사전이 한복을 조선족 복식으로 소개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서 교수는 한류 확산으로 한복과 갓 등 한국 전통 문화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이 같은 문화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의 왜곡을 비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한복을 비롯한 전통 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세계를 대상으로 한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동의 군사강국인 이스라엘과 튀르키예가 시리아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놓고 연일 충돌하면서 양국 간 직접적인 군사 대립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8일 튀르키예 국경과 가까운 시리아의 아부 알주르 공군기지를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가 공군기지에 튀르키예 병력 배치를 허용해 기존의 현상 유지 원칙을 깨뜨렸다며 튀르키예의 군사력 증강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튀르키예는 해당 기지에 자국군이 배치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튀르키예 대통령실은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팽창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시리아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한 군사 지원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튀르키예 군이 자국 국경 방향으로 세력을 확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양국의 갈등은 2024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시리아의 새로운 질서를 놓고 이해 관계가 충돌하면서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튀르키예는 친 튀르키예 성향의 안정적인 시리아 중앙정부를 세워 쿠르드계 무장 세력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 안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골란 고원 인근에 강력한 시리아 군이 재건되거나 튀르키예 군이 남하하는 것을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 측에서도 양국 갈등이 직접적인 군사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과 튀르키예의 시리아 주도권 경쟁이 앞으로 중동 정세를 흔들 새로운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K-POP과 K-뷰티 등 K-컬처의 인기에 고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해외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한국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역직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1조 203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는데요. 지난 1분기 처음으로 분기 판매액 1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2분기에도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K-뷰티와 K-POP 관련 상품의 인기가 두드러졌는데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팔린 한국 제품 가운데 화장품과 향수가 큰 비중을 차지했고 K-POP 포토카드를 꾸미는 스티커 등 관련 상품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른바 할머니 조끼로 불리는 누비 조끼와 이태리 타월, 때 비누 등 한국의 일상 문화를 보여주는 제품도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국내 판매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베이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신규 판매자는 2년 전보다 2배로 증가했고 G마켓 글로벌 판매자도 지난해 7,000명에서 올해 2분기 11,500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높은 원달러 환율도 역직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원화 가치가 낮아지면서 해외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한국 제품을 이전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해외 판매와 통관, 배송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개인이나 직장인들도 부업 형태로 해외 판매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75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75개국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의 복지 혜택을 이용해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행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자립 가능성이 높은 이민자들에게도 일률적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한 것은 신청자에 대한 개별 심사를 요구하는 현행 법률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당 정책을 근거로 지금까지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 결정은 모두 무효라고 밝혀 기존 신청권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미국의 복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75개국 국민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대상에는 소말리아와 아이티, 이란뿐 아니라 러시아와 브라질, 콜롬비아, 요르단과 이집트 등도 포함됐는데요. 이에 미국 시민단체들은 기존 이민법 체계를 뒤집는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번 판결이 비자 발급 제한으로 영향을 받은 전 세계 수십만 가정의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으며 백악관과 미 법무부는 아직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유럽을 덮치면서 알프스의 영구 동토가 녹아내려 전례 없는 규모의 낙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알프스 몽블랑에서 발생한 낙석은 약 450건으로 종전 최다였던 2022년 300건을 이미 크게 넘어섰습니다. 프랑스 알프스의 기온이 30도에서 35도 이상까지 오르면서 암벽을 붙잡아주던 영구 동토의 얼음이 녹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영구 동토의 얼음이 암석을 붙잡는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기온 상승으로 얼음이 녹으면서 암벽의 결속력이 약해지고 대규모 낙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여름 축적된 열기가 겨울까지 지면에 영향을 미치면서 올 가을에도 대형 낙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인명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몽블랑에서 낙석으로 체코 등산객 2명이 숨졌고 이달에도 남성 1명이 같은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현재 당국은 안전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몽블랑 등반에 이용되는 주요 산장 2곳을 폐쇄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는 폭염에 따른 피해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말 이후 폭염으로 유럽에서 1만 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으며 폭염과 산불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네덜란드 은행은 올해 폭염과 산불로 인한 유럽의 경제적 피해가 1,8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9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평양 시내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옷차림과 머리 모양은 물론 화장품과 개인 소지품까지 집중적으로 검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가 평양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북한 사회주의 애국 청년 동맹은 지난 8일 평양 건축대학과 평양 외국어대학 등 주요 대학에 이달 중순부터 약 한 달 동안 집중 검열을 실시한다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방학 중인 학생들까지 소집해 검열 내용과 주의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검열에서는 학생들의 복장과 머리 모양뿐 아니라 화장품 사용 여부와 안경테 형태, 가방 속 소지품까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도 불시에 검사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한국 영화나 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에서 볼 수 있는 화장법이나 패션을 따라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학생들의 선크림과 향수 사용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청년동맹은 남학생이 피부관리를 위해 선크림을 바르거나 진한 향수를 사용하는 것을 이른바 자본주의 날라리 풍에 물든 비사회주의적 현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평양시내 일부 대학에는 청년동맹 규찰대가 배치돼 학생들의 옷차림과 소지품 등을 수시로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무엇이 비사회주의 행위로 지적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크게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일반 주민도 청진과 평양을 오가는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편도 요금이 일반 노동자의 20년치 월급에 육박해 사실상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인데요. 자유아시아 방송은 함경북도 소식통 등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최근 북한의 공장과 기업소 인민반 회의에서 일반 주민도 청진과 평양 간의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는 방침이 전달됐습니다. 편도 운임은 미화 100달러, 북한 돈으로 약 7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 생산직 노동자의 월급이 3만 원에서 5만 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항공권 한 장을 구입하는데 약 17년에서 21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청진에서 평양까지 버스로 약 이틀, 열차로는 전력난 때문에 5일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항공편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높지만 실제 이용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특히 항공료를 북한 돈이나 중국 위안화가 아닌 미국 달러로만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당국이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흡수하기 위해 항공편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평양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통행증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복잡한 승인 절차와 비용까지 감안하면 일반 주민은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도 이용하기 쉽지 않아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8월 26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수요일 남한은 중부지방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도 내륙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알아봅니다. 22도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6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밤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14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9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수도권은 수원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인천과 이천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고요. 이 밖의 지역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아침 최저기온 서울 25도, 수원과 이천 24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이천 31도, 수원 30도로 예상됩니다. 강원도 영서도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영월과 대관령은 오후부터, 이외 지역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철원과 춘천 23도, 영월 22도, 낮 최고기온은 영월 30도, 춘천 29도, 철원 27도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전라도와 경상도는 오전에 구름이 많거나 맑다가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광주와 여수, 대구 24도, 포항 23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포항 36도, 광주와 대구 35도, 여수 33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신의주와 삭주, 구성에서는 오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신의주 24도, 안주와 신계 23도, 강계 20도, 낮 최고기온은 신의주 27도, 안주와 강계 26도, 신계 25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날씨가 흐려지겠는데요. 고성과 평강, 청진에서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고성과 평강 23도, 청진 22도, 낮 최고기온은 청진이 26도, 고성과 평강 25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에서는 대체로 종일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로 이겠고요. 서해 북부와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로 이겠습니다. 이상 26일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함께하심의 그 따스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은 은혜의 사연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문자로 남겨주시면 주후에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공익합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K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던, 공공연히 공개하던 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이 85살의 나이에 돌연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뒤 세례까지 받았죠.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80년을 살았음에도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상에서의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동안 살면서 바라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타적인 행동에 큰 감명을 받은 것이 이유였죠. 한 나라의 총리까지 할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던 이 정치인은 한평생을 고민해도 결국 인간의 존재 근원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손이 되어 어려운 일을 도왔던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이 철저한 무신론자의 마음을 녹이고 복음을 전하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바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경건한 오늘 하루, 구별된 오늘 하루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의 하루임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녹여내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새벽 시간 문을 열어볼까요?

시편 33편 12절의 말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이기적인 내 자신, 자아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오직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에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결단력을 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을 구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시편 33편 12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어갑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신으로 삼은 민족과 여호와께서 자신의 물림가산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되도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내가 믿나이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태양, 공기, 물, 믿음, 사랑, 소망. 그 중에서도 믿음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믿음으로 병을 고칠 수가 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고, 믿음으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믿음으로 산도 옮길 만하다고 했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0: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성경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깨알만한 글씨로 다섯 페이지나 됩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이 얼마나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새삼스럽게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사탄이 후두리는 무기 중에서 가장 흉악한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반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은 마귀, 사탄밖에 없어요. 또 두 번째로 모방. 이 사탄은 하나님을 얼마나 모방을 잘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인지 사탄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흉내내는 자가 사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기는 무고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라고 그래서 누가? 사탄이. 일본에 무고죄를 지고 들어가는 사람이나 한국의 무고죄 숫자를 보면은 일본이 하나가 있다면은 우리나라는 만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는 사람 갖다 고발하죠. 죄가 있다면은 고발하고 그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죄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돼요. 무고죄. 사탄, 마귀가 무고죄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의 영향력. 참 하나님 다음으로 힘센 작자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9장 18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귀신이, 이건 사탄의 종이지요.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해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9장 20절에 마가복음 이에 데려오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우리들은 사탄의 영향력을 경시하는 적이 있죠. 과소평가를 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탄에 대하실 때에 온 능력을 다 동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찬양에 이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과 북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주의 사랑 비칠 때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그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정착 몇 개월이 채 되지 않은 자매님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입니다.
1: 남한정착 3개월 차 우리 양강도 갑산이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다시 한번 자리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제가 계속 3개월 차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00일도 안 되셨어요?
0: 예.
1: 근데 이곳에서 바라본, 다시금 바라본 자매님의 고향 땅, 북한 땅은 또 새롭게 보일 것 같아요.
0: 예, 맞습니다. 아, 제가 북한을 떠나올 때는 그것에 다시 예, 가리라거나 그 마음을 그것에 둔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돌아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땅이었죠.
1: 네.
0: 그런데 이제 예, 중국 땅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이곳까지 오면서 정말 그 땅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땅이라는 걸 또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1: 아.
0: 그 우리 북한 땅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우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그 백성들의 그 이제 순교자들이나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탈북민들 우리 북향민들을 통해서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언젠가는 다시 열어주실 줄 믿고 또 그 땅에 그 수많은 그 동상들과 우상들이 무너지고
1: 아멘.
0: 정말 그것마다에 그 김일성 연구실이나 그런 것마다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1: 아멘.
0: 복음이 정말 그 땅을 널리게 하는 그런 역사가 어리라 믿습니다.
1: 아멘. 이 소망을 가지고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실까요?
0: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가 모여서 저 북한 땅에 그 우리 조상들의 모든 죄악이 있잖아요.
1: 네.
0: 그것들을 우리 이 남한 땅에서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가 제일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상들의 회개를 우리가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는 깨달은 자로서 먼저 깨달은 자로서 그 땅의 우상들의 죄와 정말 우리들의 악함을 악함의 죄들을 우리들이 회개하고 그 땅 가운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그 북한 땅이 열어졌을 때 우리가 좀 그 복음으로 잘 준비돼서 주님이 그 준비하신 그날에 때와 시간에 하늘 문을 여셨을 때 우리가 정말 그 땅에 가서 정말 3만 4천 명의 그 복음의 용사들이 군사들로 들어가서 에스더와 같은 군사들로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0: 그럼 그 분단의 장벽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질 때 예. 남과 북의 왕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유로우실 때 우리 선생님께서는 가장 먼저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1: 우리 하나님의 그 뜻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0: 아멘.
1: 저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 북한 땅에 내 고향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그분들에 전하고 싶은 게 저희 소망입니다.
0: 지금 이 시간 분명히 북한 땅에서 또 중국 땅에서 러시아 땅에서 제3국 외국에서 다양한 경로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한 주민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신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도 분명 있으실 테고요. 라디오 주파수를 돌리다가 같은 우리 조선말이네 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뭐 이 새벽에 남한에서도 방송을 듣고 계시겠지만 복음에 대해서 조금 낯설고 생소하게 느끼는 고향분들에게 혹시 그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 그 소망을 담아서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혹시 있으시다면
1: 예.
0: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1: 복음이라는 자체가 우리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기쁜 소식이고 정말 이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정말 그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 이 큰 기쁨 이 큰 기쁨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예수를 아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정말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0: 아멘.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남과 북의 그날을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요. 우리 자매님께서는 지금 나눠주시는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터에게도 해주셨고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아시게 된 지 그래도 꽤 되신 것 같아요. 언제 하나님을 처음 아셨어요?
1: 예, 저는 그 이제 중국 땅의 삼국에 와서 정말 유리방황했습니다. 예, 여기저기 살지 못 정말 살 길을 찾아서 집에 돈도 보내야 되겠고 정말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방황하면서 갈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제가 죽을 겁에 들어섰는데 정말 이 삼국에 오면은 꽤 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0: 네.
1: 정말 죽지 못해 살게 된 그때인데 이제 우리 조선적 목사님 그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겠지만 조선적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을 전해 듣고도 처음에는 뭐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았지만 또 이제 이 말씀과 그 찬양 그게 저의
0: 네.
1: 마음에 꽂히면서 처음에는 이 반항감이라는 게 아주 높았거든요.
0: 네.
1: 저희들이 이제 복음에 대한 걸 잘 몰랐잖아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리고 길리고 생명이라는 걸 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예,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그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 그런 말씀들이
0: 아멘.
1: 저는 저의 그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딱 네. 꽂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됐으니까
0: 네.
1: 이제 한국에 있는 우리 하나로드림께 성현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새벽 기도로부터 아주 빡세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0: 중국에 있을 때요.
1: 예, 우리 중국에서 사실 우리들에게 정말 이렇게 아이들의 후원을 해줘서 받는다는 거는 정말 너무도 큰 거거든요.
0: 정말 자녀분들.
1: 예, 자녀분들을 위해서. 또 거기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 우리가 남편에게 돈 타서 쓰는 것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정말 우리들이 나가서 신분증이 없이 돈을 번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0: 네.
1: 그

0: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자녀들을 후원해 주신다는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주일 예배를 이렇게 이제 함께 하게 됐는데 그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하면서 저의 그 더러운 돈으로 우상으로 살던 그런 것들 지금 다 보이기 시작하고 저의 죄가 생각나게 하고 막 이렇게 회개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서 제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복음은 자신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곁에 있는 분들도 살리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 감사함을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
1: 정말 갇힌 자를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 하나님을 중국에서부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조선종 목사님 그리고 남한의 여러 교회를 통한 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얘기를 나눠주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이 어떤 열매들을 허락해 주셨고 어떤 소망을 주셨고 지금은 또 어떤 비전 가운데 나아가고 계실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시간이 다 돼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 정착 3개월 차 우리 량강도 갑산이 고향인 양강도에서 온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자매님 너무나 귀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눈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고향 땅에 전해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고향 땅이 되기를 오늘도 그리움과 간절함과 그 소망으로 자매님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갑니다. 남과 북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대전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방송입니다. 대전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으니 그것이 온 세계에서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것 같이 너희가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그날부터 너희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 만유의 주제 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복음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그 열매를 주변에 나누며 더 풍성한 열매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그 열매를 경험하며 누리며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이 소망과 함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데요. 골로새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본문으로 믿음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유행이나 불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아이, 그게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제 저녁 잠잘 때 읽었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정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인 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예수님 믿는 게 복이다 그거 생각하며 감사하며 지내오셨습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라면 전능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그 은혜를 베푸실까 기대하면서 소망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넘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왔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예배를 지금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소망과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각자 돌아볼 뿐더러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리하도록 돌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런 열매가 여러분 맺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복음이 이르렀다. 이르렀을 때 그들은 듣는 둥 마는 둥 오는 게 아니라 들었다.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관련된 은혜를 내가 체험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듣고 그저 당나귀 귀처럼 많이 아는데 그쳤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았습니까?

복음은 들은 게 있어서 아는 채는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왜요? 복음을 듣고 은혜 깨닫는데 실패해서요.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변화의 열매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았다면 과거에 인간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중심주의로 매사를 바라보며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심령은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과거에는 절망과 낙담이었다 할지라도 소망의 말이고 그전에는 한숨이었다 할지라도 찬양의 소리가 터져나오는 횟수가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러면 내가 지금 복음의 본질에서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저 말씀 밑에 있는 말씀,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믿음 생활의 열매가 자라나고 있다. 이건 믿음이 무르익는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지식이 얼마를 많이 갖고 있나 그게 아니고 성경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그 성경 말씀이 무르익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내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복음의 본질을 깨달았다면 자연스럽게 사랑과 의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절제의 열매는 맺어야 당연합니다. 좋은 나무니까. 근데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5년 전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것보다 지금은 사랑의 열매가 무르익어야 돼요. 과거에 온유했던 것보다 이제 이 신앙생활이 5년, 10년, 15년, 20년 돼가면 더 마음이 푸근해지고 온유해져야 돼요. 10년 전 내가 주님을 향해 충성했다면 이제는 그 충성의 열매가 더 무르익어 가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무거워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요 원하시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감나무니 예수님 말씀대로 감이 맺히지요. 그런데 저 감이 더 이상 무르익질 않는 거예요. 떫은 거예요. 무르익지 않아서 자라지 않으니까 그러면 맛있게 옆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생명, 예수 믿어서 예수 생명은 있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라질 않는 거예요. 영걸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과거의 갓난아기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 영걸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좀 무르익어야 돼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예수님 닮아가는 게 뭐 원하지 됐으네 비슷하면 그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아 물론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성장의 속도가 느릴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무르익어가는 방향성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무르익어가는 방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축복의 통로 찾으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남보기에 내세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해서 남들은 나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나의 사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믿음 생활하는 말씀이 무르익어가는 이게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에 성숙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열매가 자라나려면 자라나는 식으로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양분이 있어요.

0: 해야겠지요. 자양분이 계속 공급되어야겠지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열매도 계속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변화의 힘이 무엇일까? 변화의 방향이 무엇일까? 이 모든 질문을 뭉뚱그려서 답을 딱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1: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0: 내 믿음의 열매가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내가 떠벌린다고 그게 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앙망하고 계속해서 배워갈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음식을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그것 자체도 없지요. 죽은 사람이 뭐 음식 먹겠어요? 사는 사람만 먹는 겁니다. 이처럼 내 믿음이 살아있다면 하늘 양식, 생명 양식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의 열매가 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계속 뭔가 배우며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가정에서는 인간답게 사는 거 배우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인간의 도리 배우고 여러 사람이 모인 사회에서는 더불어 사는 거 배우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배우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배워야 돼요. 그처럼 실천했던 교회가 본문 나오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사도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데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은요. 에바브라에게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복음을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간 사람일수록 복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이라고 하는 거, 부흥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주변에 아파트 단지 들어섰는데도 부흥 안 되는 교회도 적지 않아요. 이러면 여러분 좀 안쓰러워해야 돼요. 아니, 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 교회 부흥이 안 될까? 왜 그런 줄 알아요? 진정한 부흥은 말씀을 사모하면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에 보면 워터게이트가 나와요. 뭐가 나왔다고요? 워터게이트란 용어가 나와요. 순문이 워터게이트입니다.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때의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그걸 단면적으로 말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되에 6시간이나 서서 말씀을 들었대요. 말씀 사모함이 없으면 6시간 미쳤다고 듣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번도 무릎 꿇어본 적이 없는 사람, 말씀의 권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의 본질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인지조차도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말씀의 권위를 삶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세가 중요한데 그 자세는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 자세의 근본이 마음이에요. 잠언 보면. 그래, 내가 이 마음이요. 마음이 주의 말씀께로 향하지 않으면 어떤 말씀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아, 예수님 말씀하셔도 마음이 비틀어 먹으니까는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 위대한 평신도였던 느헤미야. 위대한 성직자였다, 평신도였다?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평신도였던 느헤미야를 통해 부흥할 때를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하는 건 항복입니다. 혹은 환호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앞에 저는 항복합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였다고요? 그대로 인정합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멘을 하는

0: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심실어 주시고 복의 근원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아요? 근데 교만은 뭐냐?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노래를 잘해. 그럴 때 교만이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 말이 그래요. 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외모를 보면 참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거 아름답다고 해야 돼요? 아름답지 못하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신 거 아름답다고 해야지요. 근데 문제는 나는 저 여시보다는 내가 잘생겼어. 그게 바로 교만의 죄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 많이 주셨어요? 인정하세요. 그게 겸손이에요. 문제는 내가 지능지수 높고 돈이 많은데 이건 아무개보다는 한 수비다, 낫다 비교하는 거, 이게 교만이고 무서운 죄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 순간 저 콜순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정해요. 그 큰 기업들, 근데 그거 끝나고 나면 그 유명한 레이시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의 그 CEO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변호사 하기로 이렇게 말이 오갔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모든 것 싹 정리하고 내가 나를 이곳으로 수감되게 하신 하나님, 이걸 깨닫고는요 나중에 죄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인정하고, 그래서 닉슨 행정부 때 관계된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수감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고, 그리고 나서 재소자를 위해서 일을 하고 몇 개월 후에 출감하게 됩니다. 계속 그 마음 변치 않고 재소자를 위해 일합니다. 그러다가 1993년 종교계의 로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때 받았던 상금이 100만 달러 정도였는데 이 모든 것도 자기가 안 쓰고 재소자들을 위해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칭송받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골슨이 칭송받는 열매가 무려 이거 같던 거, 성경을 배우면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위해서도 성경 말씀 꼭 배워야 돼요. 만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서 성경을 배울 마음이 없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제대로 알겠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는데 성경 배우지도 않으면서 뭐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내게 필요한 것을 성경적인 가치관이냐,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죄를 져요. 가끔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목자시기 때문에 음성 들려주시는 게 성경적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간절한 욕구와 판단을 자신에게 세뇌시킨 가운데 들려오는 마음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1: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즉 우리의 마음 밖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0: 하나님의 음성은 내 안에서 생성된 감정의 소리가 아니에요. 아, 물론 나를, 나의 정과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 믿는 그 심령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 감정이 아니고 밖에서 내게 들려진 말씀,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

뿌려져서 자라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듣기 위해서도, 아, 여러분이 칼바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 들어야지요. 근데 그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말씀을 계속 배워가야지요. 말씀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예수님에게서요,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이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었고, 바로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 그 터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거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소원 이루어 주시고 비전의 집이 올라가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터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각과 관련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었을 때는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이 배웠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이렇게 만나고 말씀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신실한 일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본문이에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피스토스 일꾼이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말 잘하는 사람이었으니 배웠다. 가르치기를 잘하니 배웠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인정하는 것은 언어를 하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신실했을 때에 그를 통해서 배웠다고 지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실함과 신실함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실은 뭐냐?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 성실하다 그래요. 근데 신실함은 뭐냐? 내가 해야 할 일을 맡기신 분의 뜻에 맞게 충실하게 수행할 때 신실하다 그럽니다. 성경의 신실함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것만 보면 성실한 것 같죠. 그러나 그게 성실한지 아닌지는 신실함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신실함이 뭐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주의 종이면서도 내 생각대로 하면 그건 신실한 일꾼이 아닙니다. 그 일을 맡기신 주인이신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신실한 일꾼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사랑을 소문내는 사람, 덕담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 뭐 아무개는 좀 그렇고, 뭐 부어가 부족하고 그런 얘기 한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들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베푸시는, 행하시는 그 사랑 이야기를 전하는, 덕담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멘토 누굽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먼저 찾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똑똑한 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서 뭔가 이루어 가시는 그 장점을 발견하고 그걸 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의 덕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발견하여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서 배우면 영원히 잘 되는 겁니다.
우리도

0: 에바브라처럼 사람의 약점 자꾸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밭에 심어놓으신 좋은 것 발견하고 여러분의 자녀 볼 때 문제점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점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중보기도하되 그 사랑하는 자녀 마음속에 뿌려진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름다운 그것을 사랑의 흔적을 발견해서 말하는 사람, 계속 응원하는 사람, 해서 상대방의 믿음도 무르익어가도록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인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이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열매가 자라야 돼요, 열매. 자, 또 이 열매가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계속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워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는 졸업이 없어요. 제대가 없어요. 평생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의 칼을 예력에 갈아야 돼요. 그래야 불행의 세력이 올 때 이 말씀으로 물러가라. 절망 낙담이 찾아올 때 말씀의 검으로 두려움 내어 쫓고 그러면 사탄이 어둠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검이 날카롭게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비전이 앞으로 나아갈 때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배워야 돼요. 예수님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예수님 닮아가야 해요. 여러분 믿음은 성숙할수록요 더 배우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꼬맹이들은 뭐 알면 되게 잘난 체 해야 하네요. 뭐 혼자 다 아는 것처럼 해요. 근데 어른이 되면 아닙니다. 모르는 게 많다 그럽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영국에서 목회할 때 경북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은 원래 천주교 신자였는데 우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던 분인데 문제 하나를 가지고요 3개월 연구하더니 글라스고 대학에서 세미나를 열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님이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수학 분야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르는 게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고 배워야 할 게 더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장성한 산의 대장부로 무르익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조금만 한 거 가지고 우쭐대는 갓난아기 상태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경 말씀 더 배워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여러분의 믿음에 한번 대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의 색깔이 선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도 많이 성경 많이 알고 있는데도 주님 더 알고 싶어요. 주님의 은혜 체험했는데도 더 체험하고 싶어요. 신앙생활 지겹지 않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믿음이 무르익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쪼록 믿음이 무르익어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골로새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본문으로 믿음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령 안에서 풍성한 사랑과 그 열매 가운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8월 26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밤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가 30에서 80mm로 함경도와 황해도가 20에서 60mm로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7도, 함흥과 청진, 부산이 26도, 해산과 서울, 목포, 강릉이 2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개성, 대전, 대구, 광주, 여수가 24도, 춘천과 포항이 23도, 강계가 2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포항 36도, 대구와 광주가 35도, 목포와 제주가 34도, 대전과 여수가 33도, 서울과 강릉이 31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춘천이 29도, 신의주가 27도, 강계와 함흥, 청진이 26도, 평양과 해산이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싶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태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오늘 나누었던 주님께서 주신 목사님 통한 설교 말씀처럼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구하는 성경 안에서 무르익어가는 믿음으로 행진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0: 같이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12장 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숨은 우상들을 온전히 파멸하고 약속하신 복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생명을 택하려면 첫째, 내 안의 세상 가치관과 은밀한 우상을 철저히 깨뜨려야 합니다. 26절에서 모세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라고 해요. 선포는 모세가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어요. 복 아니면 저주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고 그도에서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이르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하지요. 그런데 12장 1절에 이 약속의 땅은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고 해요. 이렇듯 하나님 나라는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얻는 땅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있어요. 그러니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2절에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라고 해요. 내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평안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끝이 아니죠. 그 응답받은 자리, 곧 차지하게 하신 그 땅이 바로 가장 위험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붙고나니 대학가의 술집과 카페, 쇼핑몰이 즐비하고 미팅신, 다이어트신, 미남미녀 숭배가 나를 유혹하거든요. 좋은 곳에 취직하면 어떤가요? 골프신, 접대신, 돈과 성공의 신이 언제든 내 손을 잡으려고 달려들지요. 그 우상들에 절하며 세상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곧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고 합니다. 거룩은 타협하지 않는 과감한 결단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차마 끊어내지 못한 은밀한 죄, 돈과 학벌과 명품을 향한 집착, 내 자식을 남보다 뛰어나게 키우려는 욕망의 신상들을 사정없이 찍어내고 불살라야 해요. 아까워하면서가 아니라 마땅히 역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3,000명이나 죽었다고 놀랄 게 아니에요. 다 죽어 마땅한데 조금밖에 안 죽었다고 해야 하는 거예요. 기껏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도 정작 천국에 못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억울함이 뼈저리게 느껴져야 아낌없이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오늘 내가 선택해야 할 복과 순종의 길은 무엇입니까? 헐고 부수어야 할 푸른 나무 아래의 우상은 무엇이죠? 버리기가 아까워 은밀히 감춰둔 죄는 없나요?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생명을 택하려면 둘째, 자기 소견대로가 아닌 주님이 택하신 방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4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

하지 말고라고 해요. 이방 민족들은 자기가 편한 곳, 즉 보기 좋은 높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 어디서든 자기 맘대로 우상에게 제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내 기분이나 편의주의가 통하지 않아요. 5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택하신 십자가 복음의 길로만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택하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기복과 신비주의를 따라 내 병 고쳐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떼쓰는 예배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물론 병 고침을 위해 재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요. 그런데 영혼 구원이나 거룩이 아니라 단순히 나의 행복만을 위해 구한다면 그것이 곧 기복입니다. 참된 예배는 6절에 나오는 번제와 희생제물, 11조 서원제, 낙헌제처럼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부인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회개와 헌신으로 내 고집이 부서질 때 비로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내 죄를 뿌리 뽑고 온전히 파멸하면 7절 말씀처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하게 되지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것, 성도가 모여 교제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편의와 기복적인 마음으로 이방신을 대하듯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나요? 내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위해 헌신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니까? 정해진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게임을 우상으로 섬긴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큐티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한 초등학생의 어린이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엄마는 큐티와 공부를 다 끝내야 게임을 할 수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빨리 게임을 하려고 억지로 큐티와 공부를 하고 정해진 게임 시간도 어겼어요. 결국 게임이 우상이 되어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혼난 뒤 게임은 금요일 저녁에만 하기로 했지요. 3절 말씀에서 모세는 아세라 우상을 불태우고 다른 우상들을 찍어버리라고 해요. 게임을 우상 삼은 것을 회개하며 큐티와 공부를 먼저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게임은 약속한 시간에만 할래요. 저의 적용은 게임을 하자고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면 금요일에만 할 수 있다고 말할게요. 입니다. 예배에 방해가 될 만큼 게임 생각으로 가득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9살 어린이의 샛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의 우상은 스마트폰 게임이에요. 주말에만 게임을 할 수 있다 보니 예배 시간에도 빨리 게임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멍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3절에서 우상을 불태우고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하세요. 게임을 아예 안 하는 건 아직 자신이 없지만 예배 시간을 방해하는 게임 생각을 깨뜨리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해 볼게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래요. 저의 적용은 예배 시간에 신나게 뛰며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할게요. 입니다. 두 어린이가 게임이 우상이라고 똑같이 말하네요. 아이들한테는 정말 게임과 스마트폰이 큰 우상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성공하고 평안해 보여도 하나님의 질서가 없다면 그것은 저주의 길입니다. 내 속에 또아리를 튼 교만과 이기심, 세상의 이름들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며 사정없이 헐고 깨뜨려야 해요. 내 편의에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드리는 이방 제사를 멈추고 피 흘림이 있는 진정한 번제와 헌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 가족이 여호와 앞에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욕심을 따라 저주의 길을 기웃거리는 저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곁눈질하며 세상의 푸른 나무 아래를 찾아 쾌락과 돈과 자식 성공의 우상을 섬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저희의 완악함을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저희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끄집어내어 헐고 깨뜨리고 불사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얄팍한 기복 신앙으로
주님을 내 편에 따라 섬기려 하

0: 이방 제사의 모습도 다 내버리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택하신 곳,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림이 있는 회개의 제단을 쌓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진정으로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하는 복된 가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디어와 스마트폰, 게임의 유혹으로부터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큐티를 먼저 하고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선함으로 복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도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1장 27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돈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내가

0: 부족하다고 무릎을 안 꿇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왜 사는가, 무엇을 믿는가, 자기 자신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물질을 믿는가, 많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하지 않고 딱 신학의 왜 학문이 아닌가, 요거 한 가지만 딱 손에 쥐어주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우리 민족이 살고 세계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것을 믿습니다. 다시 16세기 종교개혁을 했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개혁의 바람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길이 한국교회 전체에 퍼져서 기도와 용서와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의 학문이 아니란 말이 지나친 얘기다, 비약적인 거다, 장종의 목사가 신학 공부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외국도 못 가고 그러니까 대한신학에 나왔으니 저런 소리 한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면 학문에 자기의 이 머리에 꽉 차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뒷전인 거예요. 자기 논문을 쓸 때에도 신학자를 높였거든. 그러니까 학문으로 딱 되어놓으니까 새로 잡으니까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고 할 때는 거기 도리도리 하게 되고 거부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신학이 사변화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학이 성경의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본질에서 벗어난 학문화된 것이 바로 사변화된 것이다. 이 교수님들이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말을. 사변화되어서 자기가 학문을 우상으로다가 하는데 그게 우상으로 한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몰라요, 그 자체를. 뭐래요? 신학이 사변화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학이 성경을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본질에서 벗어나 학문화된 것이 바로 사변화됐다. 성령 인도하심에서 계시를 해줘서 성경을 66권을 썼다고 하는 것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사변화된 거예요. 그 사변화됐다는 그 자체를 그걸 인정을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 신학이 왜 사변화됐는가? 왜 됐는가? 성경 이 66권이 이 쓴 것이 연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대부분이 성경에서 각 권마다 보면 저자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 예레미야, 다윗, 바울. 바울로 쓴 거를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바울 소신을 듣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할 정도 되면은 아, 바울이 이혼했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막 나와요. 그렇게 해요. 바울이 이혼했다고. 바울이 쓴 그 시대에 쓴 그걸 보자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 66권을 하나님이 계시해서 사람을 통해서 영감으로다가 기록했다. 그러면 영감을 기록해서 쓴 사람이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 하나님 아니야? 그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보면서 이 빨간 글씨 쓴 것만 이렇게 빨간 글씨 쓴 것만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냐? 빨간 글씨 예수님. 이게 통째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는 이게 사변화됐다는 얘기야. 통째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 내가 모세 말을 왜 믿고 다윗의 말을 왜 믿어? 그 사람이 나나 똑같은데. 책에 처음 성경책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각 건마다 저자, 기록 연대, 기록 장소, 기록 대상, 기록 목적, 서술을 해갖고 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자체가 신학자 성경을 이렇게 만드는 그 자체가 사변화된 거예요. 신학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게 가르쳐주는 도구야. 배워야 돼. 알아야 돼. 그러나 그것을 받쳐주는 도구에 학문이 되어야 되고 신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신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낙심과 상심하는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찬양과 감사로 모든 막힌 담을 넘어서길 원합니다. 가장 좋은 주님의 뜻대로 말씀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길 소망하며 내용은 햇빛빛이니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오늘 네오네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부평교회를 담임하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하나님의 불공정 인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계 여러 나라를 위한 제사장 국가로 세우셨습니다. 제사장 국가의 구심점은 왕이 아니라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의 통솔 하에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끌어갑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교회 국가입니다. 교회 국가의 운명은 영적 지도자들로 세워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시며 어떤 사람들을 제사장들로 세우실까요? 교인들에게 초대 대제사장 후보를 꼽으라 한다면 단연 모세를 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물론이고 제사장 직분까지도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 대대로 세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처럼 존경하는 모세의 자손들에 대한 우대나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민족의 해방을 위해 온몸을 불살랐던 모세, 제 목숨을 내놓고 민족을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는 중재자로서 하나님 같았던 진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무덤도 없어요. 모세가 자리를 비운 동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을 주도했던 형 아론은 용케도 사형을 면했습니다. 동생 모세를 비방하고 지도력에 흠집을 내기도 했던 용렬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오늘의 인사청문회에 아론이 섰다면 어땠을까요? 아론이 모세를 제치고 아들들과 함께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임명받는 그날, 금송아지 사건으로 현장에서 사형당했던 3천명의 유가족들은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부정하실 만한 불공정 인사를 취하신 이유? 그것은요, 아론이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2절, 아론은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3절,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이 자기부터 속죄를 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무지하고 연약한

0: 죄인들의 입장에서 진심의 제사를 드리도록 아론을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아론조차 용납하시는 하나님께 안심하고 나오라고 하나님은 불공정의 비난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아예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는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오직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감수하신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오 성령님, 저의 영혼을 영원토록 신비로운 하나님 사랑에 잠기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무릎 꿇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용은 해피 비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께서 너를 복주시네 보내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V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으셨습니까? 아침 저녁 기온은 많이 선선해졌으나 한낮은 아직 불볕입니다. 풍성한 가을 거지를 꿈꾸는 농부들의 마음에 기도를 보태며 오늘도 은혜로 새벽을 엽니다. 지난밤 잠자리에 드실 때 단잠을 자고 가뿐하게 일어날 오늘의 새 아침을 기대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이 내일을 기다리며 오늘을 마무리할 때는 반드시 이 하루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감사가 뒤따르겠죠. 감사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기대와 감사로 오늘도 힘차게 달려갈 것을 결단하며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8월 26일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먼저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6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어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0: 이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번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사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마흔 척이요 너비는 서른 척이라. 구석에 내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내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 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6장 16절에서 24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오늘도 대전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46장 16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 가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거룩이 어디서 결정되느냐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 4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이 거룩의 질서를 소유와 공간을 통해 어떻게 구분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16절에서 18절까지 이 군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질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4절, 여기는 이제 성전 안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는데,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처리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물을 잘 삶고 굽고 해서 요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물에 대한 처리, 성물을 이제 처리하는데 공간 두 개로 나눕니다. 문제는 19절에서 20절까지는 제사장을 위한 요리 공간, 부엌이죠. 부엌. 그리고 21절에서 24절은 백성을 위한 요리 공간, 부엌에 나오죠. 자,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그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겠지만, 17절에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주면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희년이 지나면 군주에게로 돌려보내라 말씀하죠. 자, 먼저 여기서 이제 에스겔에서는 왕이라는 말 대신 군주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군주는 이제 영어 성경에는 프린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프린스 하면은 왕자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왕에게 하시는 말씀, 지도자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지도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기서는 왕이라고 하지 않고 군주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 군주냐? 이 왕들은 이미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한계를 드러냈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 왕조는 멸망당했습니다. 왕은 자기가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 군주는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지도자긴 지도자인데 최고 지도자는 아닌 거죠. 프린스. 위에 더 큰 왕이 있다는 겁니다. 왕자일 뿐이고 더 큰 왕이 있다. 더 큰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주는, 새로운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며 사는 지도자. 이게 이제 군주라는 거죠. 이런 군주에게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제 군주하면 힘이 있죠. 힘이 있으면 힘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군주가 자기에게 땅이 있는데, 너무 괜찮은 땅인데 참 마음에 드는

종 신하가 있습니다. 야, 너에게 내 땅을 하사하겠노라. 얼마나 통 크고 멋져 보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희년이 지나면 그 땅은 원래 주인인 군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군주가 잠깐 쓸 수 있도록 양도할 수는 있겠지만 희년이 지나면 그거는 너 더 이상 신하에게 속한 게 아니라 다시 이 땅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땅,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허락하신 기업. 그래서 이 기업은 내 마음대로 함부로 양도하거나 물리거나 또 경계선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그 땅에 살지만 이거는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 내 거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아빠랑 같이 가는데 아빠가랑 가는데 아이가 옆에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아, 맛있는 솜사탕을 들고 착 뜯어 먹으면서 아우 맛있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저걸 보고 아빠 나 저거 내 거 할래. 아빠가 그래 알았어. 그리고 지나가던 아이를 탁 때리고 야 임마 솜사탕 내놔. 그리고 빼앗아 가지고 자 네 거다 이렇게 줬어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거 내 거야 내놔 하고 탁 때려서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 풍조에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힘이 좀 생기고 우리가 돈이 좀 생기고 권력이 좀 생기면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이거 내 거야 임마 내놔 그리고 탁 뺏어서 딱 때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이렇게 주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뭐라 그러냐?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해도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잠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요거를 인정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 통치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왕이라고 너무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했던 왕들이 많았습니다. 힘 좀 있고 돈 좀 있고 권력 좀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휘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느냐?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 아합 왕이 살다가 어느 포도원에 갔는데 너무 포도원이 멋져 보이는 거예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포도 농사를 잘 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포도원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름진 평원, 이스르엘 평원입니다. 그곳에 있는 기가 막힌 땅이었거든요. 이걸 보고 이 아합 왕이 와 너무 좋겠다. 그래서 신하를 보내가지고 얘기를 하죠. 야, 그 땅 나한테 넘겨라.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돈하고 뭐 다 줄게.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 그러냐. 이거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못 넘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합이 이 얘기 듣고 알아눕습니다. 누워서 낑낑대는 거예요. 아우 저 땅. 아우 저 땅. 저건 내 건데. 아우. 이러니까 아내가 이세벨. 우상숭배에 아주 퀸카죠. 지나가다가 여보 왜 그래요? 아우 저 땅 저거 갖고 싶은데 저놈이 그냥 나봇이 아주 고집을 피워가지고 내놓지를 않네. 걱정 마요 여보. 내가 뺏어줄게. 그래가지고 가짜 거짓 증인을 불러다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래가지고 4절에 이 아합이 이 말을 듣고 근심하고 답답하고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밥도 안 먹고 쉽게 말하면 삐진 거죠. 그래서 이세벨이 폐하 왜 식사를 안 하시고 삐져 계십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이세벨이 10절에 불량자 두 사람을 나봇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거짓말로 두 명의 증인이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나쁜 놈을 당장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가짜 증인을 세워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 참 쉽습니다. 거짓말로 모함해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자, 이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런 거 보면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왕들이 힘 좀 있다, 권력 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거 함부로 빼앗는, 함부로 빼앗는, 이웃의 소유를 함부로 탈취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군주,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라고 안 합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왕은 왕이 아니라 프린스, 군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모든 게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막 휘두르지 말고 그분이 정하신 그 경계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내 소유와 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이게 뭐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내 힘이 있어도 못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라는 거죠. 군주에게는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기도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부엌을 말씀하시죠. 제일 먼저는 제사장을 위한 부엌입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갔고 그 방 뒤에 한 처소가 있었다. 자, 성전을 보면 들어가는 쪽이 동쪽이고요. 동쪽, 오른쪽이 북쪽입니다. 북쪽. 이 북쪽에 있는 제사장의 거룩한 방. 이거는 성소 가운데 이 성소 바로 오른쪽에 2층 테라스로 된 3층 테라스로 된 이 방이 있는데 요 거룩한 방 뒤쪽 서쪽에 한 처소가 있다. 그러니까 뒤쪽 서쪽으로 가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부엌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제사장이 드렸던 20절에 속건제, 속죄제, 희생제물을 굽게 되는데 이 성물을 갖고 20절에 바깥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하니 가지 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거룩하면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한 상태로 거룩한 제물을 갖고 바깥에 나가면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거룩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들을 접하면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거룩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 그 성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이제 이 수레가 덜컹거리니까 이 웃사가 성궤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 잡으려고 탁 손을 잡다가 거기서 바로 죽죠.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한 성궤를 감히 댄 겁니다. 레위기 10장에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불 말고 다른 불을 갖고 드리게 되죠. 그러다가 바로 거기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함부로 준비되지 않은 것에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이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잘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절에 바깥들로 나가면 조금 전에 성전 그림을 보시면요. 내 구석이 있습니다. 성전 뜰에 이 바깥에 보면은 오른쪽 끝, 왼쪽 끝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모서리. 여기가 뭐냐? 백성들을 향한 부엌이 된다는 거죠. 부엌. 이곳에서는 이들을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을 함께 처리하고 굽고 삶으며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은 제사장 수준에서의 거룩을 그다음에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0: 백성들이 이 거룩의 제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룩도 질서를 따라 준비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갖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들어가서 직장과 또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죠. 어디를 가든 주님이 동행하시지만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의 거룩을 잘 붙들면서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소유의 경계, 거룩은 내 소유를 잘 구별해서 모든 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그렇고 예를 들면 예물을 그리고 주일에 드리는 예배 이거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이거는 주님께 속한 겁니다라고 구별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에 대한 공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 네 거가 아니면 네 거가 아니다. 왜 힘과 권모술수를 통해서 뺏으려고 하느냐. 두 번째는 내가 거룩을 지켜나가야 할 삶의 공간에서의 여러 층위에서의 거룩의 공간이 있는데 그 경계를 지키며 그곳에서의 거룩을 잘 세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유와 공간에 있어서 거룩한 구별과 또 거룩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을 대전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 주셨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라 할지라도 함부로 백성의 기업을 빼앗을 수 없게 정해두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 아침 묵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 산업에서 함부로 쫓아내지도 못하게 막아두셨습니다. 친히 백성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이 말씀은 오랜 포로 생활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도와 위안을 주었으리라 생각하니 저도 함께 큰 위로를 받습니다. 혼란한 시대를 살며 우리도 오늘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의 거친 바람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마침내는 이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보호가 보장된 백성으로 예비하신 기업을 받아 누릴 것을 믿습니다.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마련해 두신 법을 우리도 오늘 믿음의 눈과 귀로 받으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고자 말씀으로 달려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8월 26일 수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

0: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넘치는 방송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대전 은포교회 이온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 방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을 종종 황무지와 광야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황무지와 광야 같은 힘든 그런 상황을 누구나 만나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40년 광야 길을 회상하면서

난 추위와 더위를 해결해 주셨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여름을 지내면서 더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경험을 하고 또 많은 소식을 들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살인적인 그런 이 더위를 이제 겪으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그 시나이 반도 이스라엘 땅은 평균 온도, 날씨 온도가 30도에서 50도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엄청 더워요. 예, 그런 살인적인 더위를 40년간 당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더위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이 더위와 추위에 힘듦도 있었지만은 항상 이 맹수들의 위험, 또이 적군들의 위험도 충만했습니다. 생명 위험이 충만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눈동자, 이 독수리의 강력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아니했던 그런 이 황무지와 같은 이 광야와 같은 힘든 사건, 상황을 만납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어떤 분은 실제적으로 이 황무지와 광야와 같은 힘든 그런 상황 사건을 만나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황무지의 삶, 이 광야의 삶을 살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 방법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황무지 인생 삶을 만났을 때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고 또 착하게 살고 형통할 때만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황무지와 사나운 짐승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광야의 삶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오늘 10절의 황무지와 광야는 내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을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먹을 것도 없죠, 마실 것도 없죠,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황무지와 광야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이 데스밸리, 데스는 죽음이고 이 밸리는 계곡인데 우리나라 말로 죽음 계곡입니다. 이 죽음 계곡이라 불리는 국립공원이 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덥고 이 건조한 그런 이제 그땅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우리가 딱 봐도 저기에서 어떤 생물도, 어떤 짐승도, 어떤 생명체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황무지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이 데스밸리 같은 이 죽음 계곡과 같은 그런 황무지와 광야에 그런 인생 삶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삶 가운데 이런 데스 밸리와 같은 이 황무지와 광야와 같은 인생 삶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데스밸리와 같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인생의 황무지와 광야에서 몸부림치고 울부짖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우리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뭐같이 지켜주셨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사람 몸에서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부위 중에 하나가 바로 눈동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작은 위험만 다가와도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어떤 뭐가 막 확 날라오는 것 같고 뭐 하면은요, 막 날라오면 더 눈을 막 크게 뜨고서 이렇게 볼까요? 나도 모르게 막 이 눈이 감겨져요? 예. 작은 위험만 다가와도, 지금 우리 속눈썹, 그 다음에 이 눈꺼풀이 가장 먼저 반사적으로 딱 닫히면서 눈동자를 보호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 광야를 만나서 위태롭고 고통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즉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찾아오셔서 섬세한 손길로 뭐같이 지켜주신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이 황무지와 이 광야와 같은 그런 내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말로 절박하고 이 처절한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험한 그런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밥도 세 끼만 먹는다 그럴 때는 막 더 먹어야 된다 더 먹으면 이기는 거예요. 죽는 사람 병든 사람 보니까 왜 병들어 죽느냐? 하루 세 끼 못 먹으면 병들고 쓰러지는 거예요. 에? 우리는 막 이 황무지 광야와 같은 그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쓰러져야 된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고서 막 다섯 끼 먹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큰 산불이 났을 때 일인데 산불이 진화된 다음에 공원의 경비대원이 숲을 순찰하다가 나무 밑동에서 까맣게 타죽은 어미새 한 마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타죽은 모습이 안타까워가지고 이 경비대원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어미새의 시체를 살짝 건드렸는데 그때 놀라운 반전이 벌어졌어요. 어미새의 날개 밑에서 살아있는 세 마리 새끼 새가 쪼르르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미새는 산불이라는 이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자기 날개로 새끼들을 덮어서 불길로부터 지켜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미새의 죽음의 이 사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광야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인데, 여러분, 죄악과 이 악한 자들이 산불처럼 집어 삼키려고 덤벼드는 위협적인 그런 이 코스모스 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의 불과 또 이 지옥의 불이 삼키려고 역사하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의 불, 이 지옥의 불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십자가에서 자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이 죄악의 불, 지옥의 불에서 지켜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받은 최고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지옥의 불에서 지켜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외면하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지옥불에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멜 요관 쓰시고 양손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르는 창에 찔리시고 온몸은 채찍에 맞으시면서 모든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지옥불에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이 황무지와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삶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처럼 지켜주신다? 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독수리 훈련으로 능력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품속에만 안고 계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강하게 흔드시고 또 고난 훈련도 받게 하시는데, 이런 훈련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독수리 훈련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여러분,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진짜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과정은 매우 혹독합니다. 이제 가장 안전한 그 깎아진 절벽, 어느 짐승도 이렇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절벽에다가 독수리가 집을 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튼튼한 나뭇가지, 가시나무들을 갖다가 이렇게 집을 만든 다음에, 이 짐승 털들을 이제 물어다가 아주 포근하게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먹이도 잡아다 주고, 근데 이제 어미 독수리가 딱 봤을 때, 이제 새끼 독수리가 날아야 될 때가 이제 되면은요, 그때부터 작심을 하고, 이제 어미 독수리가 훈련을 시작을 하는데, 이 부드러운 깃털을 오늘 지금 11절에 보니까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부드럽고 따뜻한 그 집에 부드러운 깃털들을 전부 다 걷어내요. 그러면 갑자기 이 푹신한 집이 원래 이제 그 안에 가시들도 있고 막 거친 이 나무들이 되어져 있는데, 부드러운 깃털을 다 걷어내니까 가시들이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솟아오르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거기 딱 앉아있으면은 이게 앉아있을 만에 가시가 찔러. 찔르면 갑자기 이 독수리가 어떻게 우는지는 모르지만 막 독수리, 독수리.

그러면서 아프니까 여기서 둥지에 못 입고 이제 해가지고 이 독수리 집 있으면은요 이 우에는 그래도 이제 미끈덕하니까 거기에 딱 올라와서 막 예? 어쩔 줄 모르면은요 어미 독수리가 사정없이 그냥 이 새끼 독수리를 툭 쳐버려요. 그러면 그 높은 낭떠러지에서 갑자기 새끼 독수리가 밑으로 떨어지면은 새끼 독수리가 시원해 무서워.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무섭습니다. 그러면 막 이 새끼 독수리가 이런 일 처음이니까 안 떨어지려고 막 하는데 이 날개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진짜 이 새끼 독수리가 얼마나 무섭냐고 해도 뭐 계속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새끼 독수리가 아이고 죽었다 할 때쯤 되면은요 어미 독수리가 쫙 오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면요, 이 날개로 새끼 독수리를 딱 받아요. 받아가지고 또 위로 막 샥 올라가면은 새끼 독수리가 엄마 나 죽을 뻔했는데 고마워, 고마워. 여러분, 개도 개들끼리 얘기합니다. 얼얼 하면서 나 배고파, 얼얼 하듯이 독수리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새끼 독수리가 엄마 너무 고마워. 여기서 이제 샥 올라가거든요. 그 고맙지. 여기서 샥 데려가서 그 독수리 집 중앙에다 딱 놓으면은 거기 있을만해. 또 아파. 그럼 막 독수리 독수리 하면서 또 이제 오면은요 사정없이 툭 쳐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머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막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쫙 오다가 아이고 이제 죽었다 할 저 되면은 또 날개로 막 샥 받아가지고 샥 올라가면 새끼 독수리가 어머니 말 다 들을게 말 다 들을게 왜 그래 왜 그래 왜 어머니 어머니 또 집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냥 놔둔다 툭 친다 언제까지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요, 막 진짜, 예? 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너무 절박한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사람도 막심을 쓰는 거예요. 뭔 힘 써? 예. 이 막 막심을 쓰면서 거기에서 이런 어려움도 저런 어려움도 힘듦도 극복하는 이 능력이 키워지는 거지. 맨날 에어컨 틀어놓고, 예? 편안한 데서 카드 막 얼마든지 써라. 이번 달에 300 썼냐? 좀 많이 쓴 것 같다. 조금만 철회라. 그때 막 400 쓰고. 예? 그래도 돈 있으니까 다 카드비 갚아주고. 예?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는요, 새끼 독수리가 막 아무리 울면서 막 사랑한다고 잘하겠다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예? 뭐에 힘이 생길 때까지? 예.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날아다니는 능력을 키워야 쇠중의 왕이 되는 거지. 덩치만 커가지고 어디 막 푸득푸득 예? 작은 새는 그나마 좀 어디 숨기라도 넣는데 독수리 새끼는 커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잡혀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제 처음 예수님 믿으면은요 막 하나님이 이것도 응답하시고 저것도 응답하시고 예? 뭐 해도 이렇게 좀 눈 감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예?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연수가 오르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해주신 그런 이 축복의 은혜도 누려야 되는데 그 날지 못하는 이 독수리 새끼처럼 그 아무 믿음의 능력이 없어. 예?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성숙과 또 이 영적인 그런 이 축복의 세계를 이 마음껏 날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훈련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그 푹신한 둥지, 예? 안정적인 직장, 건강, 사업장, 이 평안한 환경에 갑자기
가시밭처럼 하나님이 막 변하게 하시고.

0: 또 어떤 때는 조금만 불순종해도요, 하나님이 막 사정없이 예? 벼랑 위에서 그냥 밀어가지고 그 떨어지는 그런 위기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때는 뭐 죄 짓고도 죄 뭐 그런 거 잘 몰라. 그러면 이제 막 진짜 죽을 정도가 되면은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잘못했고요, 이것도 잘못했고요, 아버지 낭떨어져서 안 떨어지면은요 절대 잘못했다고 안 해요. 그 잘못한 것 자체도 몰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둥지 안에 연약한 새끼로 머물지 않고 영적인 축복의 세계를, 이 능력 있는 이 영적인 날개를 가지고 이 독수리처럼 막 온 땅을 다니면서 그 어마무지한 그런 이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끝없이 추락되는 것 같아도요,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독수리 새끼가 바닥에 딱 부닥치면은요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독수리 어미가 절대 바닥에 부닥치지 않도록 딱 날개로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끝없이 추락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닥에 부딪혀서 멸망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로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받으셔서, 아직도 불순종의 어떤 모습이 있고 죄악의 쓴뿌리가 있고 변화되어야 되고 성숙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때가 되면은 우리를 이 독수리처럼 막 데리고 올라가서 계속 먹을 거 갖다 준다, 툭 친다. 막, 그때 막, 예? 평소에는 죄는 왜 죄요? 떨어져 보면 막.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금자리가 어지럽혀져서 각가지 가시에 찔리고, 아프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끝없는 낭떠러지로 등이 떠밀려져서 추락하는 것 같은 고통 속에 계십니까? 지금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비상하는 법, 날아가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황무지와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황무지 광야에서 막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전혀 돌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막 너무 무능력하게 한없이 추락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손 붙들고 막 진짜 영적으로 살아보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떨어져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랑의 능력의 날개로 저와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받으셔서, 안전하게 받으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대전 은포교회 이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537-3917, 042-537-3917번 대전 은포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부산 구남교회 김지덕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나날이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 위에 바르게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는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평화 속에서 발전하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이 분열을 극복하여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신앙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 국가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나라와 백성을 위한 정치와 행정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엽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나주울타리교회 이정도 목사입니다.
0: 8월 26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수미입니다. 목사님, 내비게이션 예. 안내를 받았지만 그래도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드는 경우가 있으시죠?
1: 그럼요. 네.
0: 그러면 어김없이 내비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라는 메시지가
1: 있네요. 아, 맞아요.
0: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내비게이션 이럴 때 담담해요. 아, 왜 여기로 갔어요? 아까 제가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1: 아,
0: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1: 그럴만도 한데요.
0: 상냥하게 그냥 재탐색을 해주죠.
1: 네.
0: 그냥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다시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찾아주는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에서도 경로 재탐색이 필요한 순간이 있잖아요.
1: 아, 그쵸.
0: 계획했던 대로 살지 못했을 때, 결심했던 것을 또 지키지 못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결과와 조금 멀어졌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1: 예.
0: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지나온 길을 바라보죠.
1: 아,
0: 나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중요한 것은 지나온 길을 계속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방향을 다시 잡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도 길을 잘못 들지 않은 사람이라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길을 잃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0: 네.
1: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흐트러질 때도 있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앞세울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중요한 거는 얼마나 멀리 왔느냐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느냐겠죠.
0: 맞습니다.
1: 회개라는 말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단순히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후회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0: 네.
1: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걸 아는데도 계속 가는 것보다요. 잠시 멈추고 다시 길을 잡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0: 그럼요.
1: 내비게이션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다시 길을 찾아주듯이 오늘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하기보다 지금 여기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방향을 여쭤보는 겁니다.
0: 네.
1: 어제의 실수 때문에 오늘까지 잘못된 길을 계속 갈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0: 그럼요, 그럼요.
1: 다시 방향을 잡는 순간 새로운 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0: 네.
1: 오늘도 하나님께 방향을 여쭤보고 한 걸음씩 바른 길을 걸어나가는 복된 수요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0: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수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0: 이정림 사모님의 음성으로 하나님만이 예, 오늘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차 안에 있는 두 여인의 두 여인이 서로 달라요. 아하. 한 여인은 내비게이션이고 예. 한 여인은 아내인데 아내는 좀 잘못 가잖아요.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1: 그렇죠.
0: 아니 거기서 거기다가 하라고 했잖아. 아니 길을 모르고 물어봐야지. 내비게이션의 그 여인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다시 재탐색을
1: 담담하게.
0: 아 그러네요. 배우는 게 많아요.
1: 아 그러게요.
0: 그 여인에게.
1: 그러니까 또 그 여인의 말을 잘 듣는 거겠죠.
0: 아, 진짜 목사님 그래요. 진짜 잘못 걸어왔다,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진짜 뭐 백날 그냥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거기서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죠. 예.
1: 돌이키는 것.
0: 맞아요.
1: 회개라는 단어는 후회가 아니죠.
0: 아, 맞습니다.
1: 회개라는 단어는 지나온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왜 그랬나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방향을 돌이키는
0: 그렇습니다.
1: 겁니다. 바꿔서 예. 돌아와야죠.
0: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잘못된 길 알면서도 계속 남 탓, 내 탓, 환경 탓 하면서 계속 잘못된지도 알면서 거기서 그냥 머물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근데 사실은 방향을 튼다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1: 그럼요.
0: 인생에 있어서.
1: 내가 네. 또

0: 그동안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하기도 네. 하고요. 약간 시간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경로 재탐색해 줄 때 네. 이럴 때 있잖아요. 길을 잘못 들어서 유턴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어떤 분들 중에는 유턴 안 합니다.
1: 저도 잘 안 해요.
0: 계속 가다 보면은 다른 길이 분명히 뭐, 있을 나오겠지. 것 같지 하면서 계속 가요.
1: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0: 근데 계속 유턴하래요.
1: 그러니까. 맞아, 맞아, 맞아. 예. 유턴 필요하면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일단 우리가 용기를 탁 내면 그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0: 아멘.
1: 놀랍게 또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자, 뉴턴의 용기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수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자, 오늘도 명품 배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0: 그렇죠.
1: 든든합니다.
0: 명품 배우들과 함께하는 탈무드 이야기 오랜만에 네. 들어봅니다.
1: 잠시 후에 또 어떤 이야기가 또 여러분 기다리는지 기대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참여를 기다립니다.
0: 참여하실 분들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네. 무료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다는 점 이제는 모두 아실 거라 믿습니다.
1: 네. 많이들 다운받아주시고요. 그리고 드디어 유튜브가 열렸네요.
0: 아하.
1: 네, 유튜브가 열렸어요.
0: 그렇습니다.
1: 자, 유튜브 들어오셔서 대전 극동방송 검색하시면 라이브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게 참 불편하네요. 그동안 편했어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저희 사실 방송하다 보면 유튜브를 좀 의식을 못하게 되는데
0: 그쵸.
1: 가끔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0: 아.
1: 지나고 나서 아 내가 그 다 많잖아요 공개되는 막 카메라 앞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예.
0: 하나님의 CCTV가 예.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1: 호람대요.
0: 예. 생각하면서 예. 하루하루 살아가면 좋겠네요.
1: 하나 더 또 오늘 마음에 새깁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7087번님.
0: 7087번님, 오늘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만나주시고
1: 네.
0: 주님의 자녀된 가족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멘.
1: 또 말씀 카드 필요하신 분들 만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13번님이요.
0: 우리 인생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동굴을 뚫고 터널을 만들어서 우리를 맞으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1: 아멘.
0: 그런 주님 잊지 말고 낙심치 말고 주님 만나서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아멘. 맞습니다. 아. 예. 뚫고 찾아오시는 분.
0: 우리가 지금 어두운 곳을 네. 막 가고 있을 때 여기가 동굴 아닌가 끝이 막혀 있는 것 아닌가 동굴에 갇힌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끝에 터널이라서 뚫고 나아가면은 네. 밝은 빛이 비출 겁니다.
1: 아멘. 7902번님은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낮에는 늦더위로 무더운 날씨지만 곡식의 열매를 무르익게 하는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만나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삶 달게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예. 그리고 우리 밥쟁이 공사님도
0: 몸이 아파서 쉬려고 했는데 내 빈자리가 너무 커서 걱정입니다. 아오. 같이 일하는 쌤들 그냥 옆에만 있어달라고 전화가 계속 오고요. 아프기는 하고 그쪽도 걱정되고 어쩜 좋아요. 아버지 우리 아들 딸 만나주세요. 아이고 몸이 아프신데 또 하시는 일 때문에 염려되고
1: 맞아요. 네.
0: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쪽도 잘 돌아가게 해주시고 네. 몸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삶을 사셨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삶이에요.
0: 그럼요.
1: 자, 찬송 계속 이어드리고요. 우리 명품 배우들 잠시 후에 만나뵙겠습니다.

0: 드디어 극장이 열렸습니다. 예. 탈모드 인생 극장 함께합니다. 오늘도 명품 배우들 함께하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2: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춘희 집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최용 집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다들 또 건강하게 다시 만나시니까 네. 또 우리가 나이가 나이인지라 건강하게 만나는 게 참 네. 반갑고 감사하거든요. 네. 저도 확실히 목사님 2인가 봐.
4: 아 그렇군요.
0: 혼자 할 때보다 이렇게 꽉 차 있으니까 막 뭘 하지도 않았는데 신이 나네요.
4: 에너지가 그렇죠? 넘칩니다.
0: 그러니까요. 어떻게 감사하죠. 지내셨어요?
2: 네. 네, 저는 여름 캠프 잘 다녀오고요.
0: 네.
2: 감사하게 잘 지냈습니다.
0: 그렇군요.
3: 네. 네. 네. 저는 말씀과 함께 네. 성경 정도. 2개월 안에 저희는 성경을 한번 읽어야 돼서 지금
0: 네. 다 읽으셨어요?
3: 아 조금 남았습니다. 이번 주까지라서
4: 이번 주까지 야.
0: 역시
4: 기가 막히네요.
0: 이렇게 또 이

0: 그 방송 마이크 앞에서만 사역자가 아니라 마이크 밖에서도 사역자로 사시는 우리 명품 배우. 그래서 명품이요. 아니. 우리는 명품 진행자라는 소리를 못 듣잖아요.
1: 원래 명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어가는 그렇죠, 노력이 있거든요.
0: 그렇죠. 역시.
2: 야. 그리고 남이 명품이라고 해줘야 되는데 네. 저는.
0: 아 제가. 하긴 이 명품이 아마 본인이 먼저 시작했을 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시작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네. 자,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 우리 탈무드 인생극장 함께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 프로그램 소개를 잠시 해주시죠.
1: 탈무드 인생극장은 네. 저희가 라이브로 드리는 네. 아침 드라마입니다. 네. 탈무드가 이제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여름방학 지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네. 유대교의 경전이에요. 말하자면 유대교의 경전 중에 네. 미드라시, 미시나 탈무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드라시가 말하자면 구약 성경에 대한 본문 주해에 네.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탈무드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화집 같은
0: 그렇습니다.
1: 거죠. 이 네. 본문을 주해한 내용을 랍비들이 예화로 이야기 동화처럼 해주면서 설교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옛날 얘기 동화 아니야 싶지만 성경적 가치관과 네.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들어가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미나게 들으시고 또 그 은혜를 잘 좀 품으시고 오늘도 인생극장 오늘 벌써 13화거든요.
1: 이야.
0: 잘 들으시고 또 끝에 듣고 나서 그냥 아유 재밌네. 아유 명품 배우들 잘하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여러분들의 묵상도 좀 함께 보내주시고
1: 예.
0: 어디로 보내요?
1: 보내주실 분들은 샵 9330 우물정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로 보낼 수가 있고요.
0: 네.
1: 극동방송 어플에서 무료로 보낼 수도
0: 그렇습니다.
1: 있답니다.
0: 예.
1: 아 방학 때 쉬고 오니까 진짜. 이것도 갑자기 안 되네요.
0: 시옥 기사님 어디로 보내요?
2: 아, 제 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0: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 유신사님은 안 물어도 다 아실 것 같으니까 두 분만 점검하면 됩니다.
1: 예. 네.
0: 자 7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좋은 아침 라디오 드라마 탈무드 인생극장 제13화 작은 구멍 하나

0: 살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된다. 그건 내일 아닌데. 틀린 말은 아니다. 사람마다 맡은 일이 있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내가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가끔은 분명 내일이 아닌데도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순간이 있다. 조금만 손을 보태면 될 것 같은 일. 누군가는 하겠지만 지금은 아무도 하지 않는 일. 그리고 내가 우연히 먼저 발견해버린 일. 오늘 이야기는 낡은 배 한 척에 난 아주 작은 구멍에서 시작된다.
1: 요셉, 부탁하네. 이 배가 오래되긴 했어도 오랫동안 나와 함께한 소중한 녀석이라네. 칠이 많이 벗겨졌으니까 이번 참에 좀 말끔하게 새로 칠해주게나.
2: 네, 그럼요. 오래탄 배일수록 정이 더 많이 들죠. 낡은 칠은 깨끗이 벗겨내고 새로 잘 입혀놓겠습니다.
1: 그래, 그래. 잘 부탁하네. 이 내일 새벽에는 다시 바다에 나가야 되니까 오늘 안으로 끝내주면 좋겠구먼.
2: 네. 멀리서 보면 아마 새배처럼 보일 겁니다.
1: 그 말을 들으니까 벌써 기분이 좋아지는구먼. 내일 새벽에 다시 바다에 꼭 나가야 되니까 오늘 안으로만 부탁하네.
2: 예, 어르신 걱정 마십시오. 선체 바깥쪽 전체 말씀하신 대로 파란색으로 이쁘게 잘 칠해놓겠습니다.
1: 그래, 그래. 그리고 이거 품삯일세.
2: 예? 아니,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품삯을 다 주시면...
1: 아유, 자네가 하루 이틀 일해준 사람인가. 믿으니까 맡기는 거지. 잘 부탁하네.
2: 믿어주시니까 더 잘해놓겠습니다.
3: 좋아. 자, 한번 시작해볼까? 요새 이 정도 배 사이즈면 우리 둘이서 해지기 전에는 끝나겠지?
2: 아이, 그래야지. 나도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 봐야 해. 막내가 아침부터 열이 좀 있더라고. 아내 혼자 약방까지 다녀왔을 텐데 마음이 좀 쓰이네.
3: 아이, 그럼 오늘은 정말 시킨 일만 하자.

0: 아이고, 아이 자네는 뭐 하나 눈에 들어오면 그냥 못 지나치잖아. 어? 그러다가 꼭 일이 하나씩 늘어난다니까.
1: 알았어, 마르코. 아이, 오늘은 딱 맡은 일만 한다. 됐지?
0: 좋아. 그 말 내가 기억한다. 저 요새! 어, 이쪽은 거의 다 됐어. 자네 쪽만 끝내고 정리하면 되겠는데?
1: 아이, 잠깐만 마르코. 아, 여기 와서 여기 좀 봐봐.
0: 어, 왜? 뭐가 있어?
1: 아, 여기 판자 사이가 벌어져 있어. 아, 작은 줄 알았는데 안쪽까지 깊이 들어가 있네. 이 정도면 배를 띄웠을 때 물이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
0: 뭐 이건 주인한테 얘기해주면 되겠네. 내일 배 띄우기 전에 고치라고 하지 뭐.
1: 오늘 밤까지 안 들어오면.
0: 그럼 내일 알겠지.
1: 마르코, 내일 새벽에 배를 띄운다고 했잖아.
0: 하, 요새 우리 오늘 부탁받은 일이 뭐야?
1: 어? 어? 페인트 칠.
0: 그래, 페인트 칠. 배를 고치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
1: 아이, 그건 그렇지만.
0: 아이, 저걸 제대로 막으려고 하면 칠 벗겨내고 나무 조각 대고 송진 매기고 한두 시간 더 걸려. 아, 오늘 막내도 아프다며. 주인한테 구멍이 있다고 알려주고 가면 되지. 우리가 맞지 않은 일까지 다 해주다 보면 끝이 없어.
1: 나도 알아, 마르코. 오늘만큼은 정말 일찍 들어가고 싶었다고. 아, 그런데 내가 아, 이걸 봐버렸잖아. 아, 내일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때 내가 막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자꾸 날 것 같다고.
0: 아, 참. 아유, 자네 성격 누가 말리겠나. 아, 그럼 난 먼저 갈 테니까 너무 늦지는 마. 자네까지 골병 들면 식구들이 더 걱정한다니까.
1: 알았어, 마르코. 자네 먼저 들어가.
0: 그래.
1: 난 이것만 막고.

0: 에휴, 오늘은 정말 일찍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봐버렸으니 어쩌겠어. 못 본 척하고 가는 것보다는
1: 이게 낫지. 주님, 이왕 손댄 거 단단하게 잘 맞게 해주십시오. 내일 바다에 나가도 문제가 없게 말입니다.

0: 여보! 여보! 여보, 여보!
1: 응?
0: 여보, 어딨어요?
1: 아, 살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0: 여보, 애들이 안 보여요. 아침부터 집에도 없고, 친구들 집에도 없대요. 그런데 부두에 와보니까 배까지 사라졌어요. 어?
1: 배가 없어졌다고?
0: 네, 밧줄도 풀려 있어요. 아, 며칠 전부터 자기들도 아버지처럼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했잖아요. 아, 설마 정말 그 배를 타고 나간 건 아니겠죠?
1: 안 돼.
0: 어, 왜요? 무슨 일이에요?
1: 그 배 밑에 구멍이 있다고.
0: 네?
1: 며칠 전에 암초에 부딪혀서 물이 조금씩 들어왔어. 아, 이거 어제 7일만 끝내놓고 오늘 내가 고치려고 했던 건데 큰일이야. 그 상태로 멀리 나간다면 물이 들어올 수가 있어.
0: 아니, 그럼 어떡해요. 빨리 사람들을 불러야죠. 아이들부터 찾아야 돼요.
1: 그래. 한국 사람들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하자. 아직 멀리 가지 않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
0: 하나님, 우리 아이들 좀 지켜주세요. 제발 무사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0: 여보, 잠깐만요. 저기 좀 보세요.
1: 어디?
0: 저쪽으로 들어오는 배요. 저 우리 배 아니에요?
1: 맞아, 우리 배야. 아이들도 타고 있구만.
0: 얘들아, 아유, 감사합니다.

0: 아니 여기 분명히 갈라진 곳이 있었는데 아니 누가 여기다가 나무를 덧대고 송진까지 발라서 단단하게 막아놨어.
1: 당신이 고친 거 아니에요?
0: 아니야 나는 어제 손도 못했다고. 요셉.
1: 그 어제 배를 칠해준 그 사람 말씀하시는 거예요?
0: 그래 요셉 그 이밖에 없어.
2: 요셉, 그 판자 이쪽으로 조금만 당겨봐. 그래. 거기면 됐어.
3: 잠깐만, 내가 지금 못 박을게.
0: 요셉, 이보게 요셉.
4: 엘리아 씨, 웬일이세요? 혹시 배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요?
0: 자네가 어제 내 배 밑에 난 구멍 막았나?
4: 아이, 그거요? 칠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대로 두면 물이 들어올 것 같아서 나무를 조금 덧대 놓았습니다. 혹시 제가 괜한 일을 한 걸까요?
0: 괜한 일이라니. 오늘 새벽에 아이들이 몰래 그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었다네.
4: 아이들이요?
0: 그래. 그 배에 구멍이 있었잖아. 그래서, 내 배가 없어진 걸 보는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하더구만. 아이들이 그걸 모르고 바다 한가운데까지 갔다면 어떻게 됐을지. 요셉, 이거 받게.
4: 아닙니다. 어제 품삯은 이미 다 받았는데요.
0: 그건 배를 칠한 값이고 이건 다른 돈이네. 자네가 어제 박아준 그 구멍 때문에 오늘 내 아이들이 살아 돌아왔어. 내가 어떻게 그냥 돌아가겠나.
4: 아이고,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혹시 위험하겠다 싶어서 막은 것뿐인데.
0: 자네한테는 그저 작은 구멍 하나였겠지. 하지만 나한텐 아니었네. 오늘 아침에 배가 없어진 걸 보고 나는 아이들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
4: 엘리아 씨.
0: 이 받게. 이건 일한 값이 아니라 내가 자네에게 고맙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서 주는 걸세.
4: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절하기가 더 어렵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만 정말 뭘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0: 알고 있어. 그래서 더 고마운 거야.
2: 요셉, 어제 내가 먼저 가면서 자네들어 참 피곤하게 산다고 했지?
4: 그랬지.
2: 오늘은 그 피곤한 성격이 참 다행이네.
4: 나도 오늘은 정말 그런 것 같네, 마르코.
0: 오늘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온 걸 보니 한 가지는 알겠네. 사람은 자기가 베푼 작은 친절이 어디까지 흘러갈지 모르는 법이야.

요셉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배의 구멍을 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란 것도 아니고 더 많은 품삯을 기대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작은 구멍 하나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이런 순간을 만납니다. 누군가 놓친 일을 먼저 발견할 때도 있고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몫과 한계를 아는 것도 분명히 지혜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조금 더 수고해서 막아놓은 작은 구멍 하나가 누군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이 보느냐 보지 않느냐,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행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0: 네. 자, 우리 명품 배우들과 함께한 탈무드 인생극장 제13화 작은 구멍 하나. 오늘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와, 예. 그렇죠. 진짜 너무 작은 일이고, 내가 굳이 안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그 작은 섬김이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거. 야, 이게 우리 인생이 사실은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 예. 기본적으로, 이 지금 우리가 방금 들은 찬양처럼 네. 주 앞에 서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가 이걸로 뭐 누굴 구하겠다 이런 생각 아니었잖아요. 네. 그냥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주님이 보고 계신다 생각하면은 네.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들 그 행동들이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자, 우리 유춘희 쌤 어떠셨어요?
2: 아, 저는 대본을 조금 제가 일찍 보내주셨는데 늦게 봤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네. 마음에 하나님 제가 이것을 통해서 제가 어떤 것을 느끼기를 원하시는지 계속 기도를 했는데 오늘 새벽에 그 4시 반에 일어나서 이 대본을 계속 보다가 네. 로마서를 봤어요. 근데 로마서 그 5장 11절이랑 9장 10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라는 말씀이 반복돼서 저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그 복을 주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넘치도록 그렇게 잘 그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네.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딱 앞에 있는 거 말고 그뿐 아니라 더한 것으로. 야. 아, 그래서 그냥 오늘 아침에 이 묵상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로마서에 예. 나오는 그뿐 아니라가 여기 있는 거와 이제 결합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제 묵상입니다.
0: 그 표현이 아. 유난히 딱 와닿은 거죠.
1: 예.
0: 아. 할 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뿐 아니라 조금 더 하는.
1: 네. 사실 로마서 말씀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0: 그러니까요.
1: 거거든요.
0: 예.
1: 우리 주님이 그렇게

0: 해주셨으니까 우리도 주님 닮은 삶을 살아야겠죠.
1: 예. 아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네. 그냥 이렇게 어설프게 말을 해도 우리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잘 너무 되게 제가 그렇다고 굉장히 되게 그 막 되게 좋은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막 이렇게 잘 포장을 잘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2: 예.
0: 좋은 배우시잖아요.
3: 아, 아름답습니다.
2: 이 두 분의 대화가 이렇게 깊어질수록 이제 부담 가시는 한 분이 계세요. 어떠셨어요? 명품 배우님.
3: 예. 예. 아, 저는 참 그 세상 말로 네. 그 인생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2: 네.
3: 저희가 이제 짧아 그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저도 이제 50에 이제 딱 달아보니까 인간 관계가 이제 옛날에 지나쳤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는
2: 맞아요.
3: 시점입니다.
2: 네.
3: 아, 맞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잠깐 베풀었던 거 아니면 저를 좋게 봤던 그 모습이 지금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2: 열매가 되는 거죠.
3: 열매가 되는 거죠.
2: 맞아요.
3: 이걸 경험하니까 네. 제가 농담으로라도 그냥 이 말씀은 모든 일을 할 때 주님 앞에서 잘 하면 고람데오 정신으로 잘 네. 하면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도 인정받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2: 네.
3: 세상 말로 인생 잘 살아야 된다는 게
2: 인생 잘
3: 언제
2: 살아야
3: 어디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2: 그러네요. 예. 맞아 그런 때가 있네요.
0: 예.
2: 이 사람을 다시 볼까 싶었는데 살다 보면 꼭 다시 봐야겠다.
0: 그러게요.
2: 그때 잘 헤어졌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좀 마무리 잘했어야 돼. 아주 그렇습니다.
0: 아, 예.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아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 하셨잖아요.
2: 네.
0: 사람에게 하듯 한다는 게 뭔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내가 잘못을 해도 다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 잘한다고 해도 다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3: 그렇죠.
0: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한다는 건 적당히 해도 모르겠지. 또 잘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잘해도 아무도 안 알아줘. 이렇게 하는 거라면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건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시니까
2: 그러니까요.
0: 모든 걸 보시는 분 앞에서 행동한다.
2: 네.
0: 어떻게 보면 CCTV 앞에서 행동하는 것과 비슷할 것
2: 맞습니다.
0: 같아요.
2: 유튜브 생중계.
0: 예, 유튜브 네. 생중계 앞에서 행동하는 것.
2: 자꾸 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네. 자,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아침 탈부드 인생극장은 작은 구멍 하나라는 예 이야기를 통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청취자분들도 귀한 사연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5153번님 사연부터 유춘희 쌤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꿋꿋이 찡하게. 마음이 따뜻한 내용입니다. 작은 배려가 사람 목숨을 구하는 큰일을 했네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런 배려가 아닌가 합니다. 좋은 아침 명품 배우님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피디님도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225번님이요.
3: 교회에서 모두가 맡은 일이 많아서 일거리가 보여도 지나칠 때가 있는데 며칠 후에 봐도 그대로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보이는 사람이 해야지 하며 살면서도 지나쳤던 일들이 회개가 됩니다.
2: 네.
3: 지나치지 않음이 생명을 살릴 수도 편안함을 선물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0: 아멘.
2: 여기도 보이는 은사가 있는 분이 계세요.
0: 아, 그렇죠. 네.
3: 그렇죠. 예.
2: 근데 이제 이게 뭐 은사지 생각하다가도 어떨 때는 열이 나지. 나는 왜 언제까지 나만 나 내 눈에만 보이는 거야?
0: 남들은 안 보여요.
2: 강 PD 눈에는 안 보이는 건가? 하지만 다시 한번 또 그래 나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를 아주 행복하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렇죠.
0: 아멘.
2: 네. 0360번님
0: 누군가의 관심이 이렇게 크게 돌아오는 일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작은 것에도 그냥 지나치는 일을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 들게 하는 꽁트 정말 감사드립니다. 명품 배우님들 감사드려요.
2: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1975번님
1: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고 위대한 사랑을 받았으니 머무는 곳마다 내딛는 걸음마다 주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길 기도합니다.
2: 아멘.
0: 아멘.
2: 네. 그러네요.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요거 조그만 거 요거 조금 손해 본다고 내가 그렇게 열낼 일인가?
0: 아멘.
2: 네, 이런 마음으로 좋습니다. 3186번님
3: 정말 감동입니다. 작은 일도 허투루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길 원합니다.
0: 아멘.
2: 예, 우리 청취자분들의 또 이야기들도 함께 더해지니까 더 은혜가 되네요. 그죠?
0: 예.
2: 7770번님.
0: 탈무드 잘 듣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날입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잘 모셔야 되겠다는 마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2: 예, 맞습니다. 요양보호사 분들, 이제 어르신들, 또 특별히 이렇게 또 아직 정신이

0: 온전치 않고 이러시면 아 요거까지 굳이 안 해도 그냥 넘어가도 뭐
1: 맞아요.
0: 이럴 텐데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더 정성껏
1: 사람을 상대하고 네. 특히 어려운 사람을 상대하는 일들일수록 아 내가 뭐 돈 받은 건 요만큼 받았으니까 그치. 난 거기까지만 하면 맞아. 되지 네. 이러지 않으면 좋겠고요.
0: 맞아요.
1: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방법일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아, 네. 예 마지막 사연입니다. 9818번님.
2: 요셉이 그냥 가면 어쩌나 아하. 조마조마하게 들었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멋진 연기와 깨달음 감사합니다.
1: 네.
0: 아, 네. 아마 강 PD였으면 그냥 갔을 거예요. 빨리 아, 네. 하고 집에 가고 싶어요.
1: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갔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실제로.
0: 말해주면 되지.
1: 예. 예.
0: 아니면 메모 한 장 적어놓고.
1: 예.
0: 여기 구멍 났어요. 꼭 챙기세요.
1: 아.
0: 이러고 갔을 텐데.
1: 예. 예.
0: 아유,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나는, 정말 누구 앞에서 일을 하는가.
1: 네.
0: 그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우리 명품 배우들의 연기가 더해진. 오늘 진짜 어떤 분이, 정도 목사님도 이제 거의 명품 배우시라고 하셨는데, 방학 동안 연습하셨나요?
1: 네. 아, 방학 동안.
0: 오늘 굉장히 잘하셨어요.
1: 네, 삶의 풍파와 함께.
0: 네.
1: 연기가 깊어지지 않나?
0: 그 안에 삶이 막 이제 묻어나면서 그렇지 연기는 맞아요. 확실히 경험을 해봐야 돼요. 자, 저는 명품 배우들과 반가운 만남 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좋은 아침 듣고 계신 시각 7시 51분 지나고 있어요. 목사님, 올해가 극동방송 70주년입니다.
1: 그렇죠.
0: 정말 뜻깊은 한 해잖아요. 예. 그래서 뜻깊은 행사들이 많았어요. 전국적으로. 예. 이제 마지막 행사로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1: 홈커밍.
0: 예, 10월 17일 좀 시간이 좀 남았어요. 예. 남았는데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린 이유는 홈커밍 데이라고 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종일
1: 예.
0: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1: 오.
0: 온갖 행사들이 있어요.
1: 온갖 행사들이요.
0: 온갖 행사. 방송도 10시간 릴레이 생방송. 그러니까 그날은 방송을 현장에서 하니까 구경도 갈 수 있어요. 아. 생방하는 거. 구경도 하실 수 있고
1: 예.
0: 한쪽에는 어린 합창단 공연이 있고
1: 오.
0: 또 한쪽에는 체육대회도 있고
1: 체육대회요.
0: 한쪽에는 계속 그 푸드코트가 그래서 전국으로 이제 저희 극동방송에 전국적으로 함께하는 많은 협찬사들도 있잖아요.
1: 예.
0: 그분들이 또 그날 다 푸드코트 쫙 만들어가지고 아. 그 물건들도 좀 싸게 구입하실 수 있고
1: 예.
0: 음식도 맛있는 거 드실 수 오. 있고 하여튼 그날은 하루 종일
1: 하루
0: 홈커밍데이 축제 각각 행사들이 각 얼마나 넓어요 대학 캠퍼스.
1: 그러게요.
0: 거기에 다 준비가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날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세시봉 공연도
1: 세시봉.
0: 있고, 예 뮤지컬 배우들도 오고, 막 하여튼 온갖 게 다 있는데 중요한 건 대전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오. 우리가 같이 출발을 할 거예요.
1: 대전에서 서울 네. 한양대학교까지.
0: 네.
1: 아.
0: 그래서 사실은 서울이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오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또 우리가 또 소풍 가는 마음으로 버스 한 열 몇 대 빌려가지고 우리 청취자들이 또 차를 쫙 타서 이제 같이 이제 그렇게도 한 팀을 준비를 하거든요.
1: 오.
0: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그날 참여하실 분들 신청을 미리 받는 거예요.
1: 신청을 받는군요.
0: 그래서 얼마나 오시느냐 사실 뭐 무한대로 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아마 선착순으로 좀 마감을 예. 할 거고 선착순으로 오셔서 못 오시면 그냥 개인적으로 오시면 되긴 하는데 예. 재밌잖아요.
1: 그렇군요.
0: 예, 다 같이.
1: 같이 버스 타고 가는 기분.
0: 그리고 또 안전하고.
1: 띠띠빵빵 예. 룰루랄라.
0: 그렇죠, 그렇죠. 가을 소풍 가는 마음으로.
1: 그렇군요.
0: 예, 여러분들 극동방송 난 애청자다 하시는 분들은 그날 온 가족들과 함께 참석을 하십니다.
1: 아.
0: 예, 그래서 그분들 명단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해서 차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될지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미리 받습니다.
1: 그래야 되겠네요.
0: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거 아나요? 또 경품 행사가 있어요.
1: 경품도 있습니까?
0: 1등이 뭔지 아세요?
1: 뭡니까?
0: 자동차.
1: 1등이 자동차라고요? 네,
0: 가실 거죠?
1: 경품 1등이 자동차라고요? 자동차요?
0: 아주 되게 좋은 뭐 전기차 뭐
1: 장난감 자동차 아니고요?
0: 아니요, 진짜 자동차.
1: 진짜 굴러가는 네, 운전하는 자동차예요?
0: 그렇답니다.
1: 2종 그, 오토로 사실,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
0: 왜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품이 잘 안 돼. 하나님이
1: 아.
0: 그런 은혜를 잘 안 주시고 성실 안 내주시는데 안 되는 사람들끼리 모이잖아 그날.
1: 아 그날은 또 안 되는 사람끼리 모이니까.
0: 안 되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1: 야.
0: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미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 안 하셔서 못 오시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때 같이 또 강 PD 이정도 목사님도 다 같이 버스 타고 가는 또 가을 여행으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미리 신청하셔야 저희 극동 대전 극동 방송에서 함께 가는 버스에 오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냐면요.
1: 어떻게요?
0: 샵9330으로
1: 답문
0: 오시면 장구면 유료 문자 메시지로 홈커밍.
1: 홈커밍.
0: 예, 홈 약간 오타가 와도 괜찮아요. 저희가 온갖 오타의 그 경우의 수를 다 적어 놓고 있으니까
1: 홈커밍.
0: 이렇게 하면 신청서가
1: 커밍 순 뭐 이렇게 보내도 되는 거죠.
0: 여러분 요런 거는 이때 누구 대표자분만 쓰시면 안 되고 이름을 다 주셔야 돼요. 연락처 대표자분만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건 나중에 저희가 또 다시 한번 해서 왜 뭐 또 같이 버스 타고 하면 또 보험도 놓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1: 아 그렇죠.
0: 그거는 이제 선착순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해당 사항이 되니까
1: 여행자 보험을 그렇습니다. 하기 위해
0: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이름이랑 대표자분 연락처 하나만
1: 예. 네,
0: 근데 이름은 어느 분인지 각각 이름은 다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1: 오.
0: 그거 미리 선점하셔야 돼요. 예. 네, 10월 달이니까 아직 멀었지 하다가는 그 버스는 못 타.
1: 아 그렇군요.
0: 예, 그 버스는 못해요. 우리
1: 기차 타고 각자 와야 합니다.
0: PD들이랑 같이 출발하는 그 가을 여행 버스는 못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미리 신청하셔야 돼요. 뭐라고 보내요 목사님?
1: 홈커밍이라고 샵9330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샵9330으로 미리 신청하셔서 자리를 예 다시 한번 확보하시기 바라고요. 10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아침 9시 30분부터 뭐 저녁까지 쫙 이어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행사를 다시는 할 수 있을까
1: 이번이 70주년이니까 140주년 때 한번 또
0: 준비하는 팀에서도 과연 정말 이런 일들 우리가 다시는 할 수 있을까 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조화가족들 많이 함께 가자고요.
1: 예.
0: 자 오늘 말씀 카드입니다. 아니요 약속 노트 예.

0: 네? 죄송해요. 네.
1: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0: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아멘. 말씀 또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하면서요. 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1: 예, 여러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희의 강가로. 은희의 강가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청주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의 꿈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신앙생활의 연수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상당교회 그 전에 또 어느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교회 다닌 연수에 따라서 또 내가 신앙생활했던 교회 배경에 따라서 내 삶의 여러 가지 또 크고 작은 다양한 기억에 따라서 교회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굉장히 기쁨의 장소이고 때로는 굉장히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다 달라요. 또 특별한 것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전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란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알과 알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하지만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기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평가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규정을 하시나,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어떤 꿈과 또 기대와 비전을 갖고 계시냐.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생긴 기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세운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신적인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과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설계자의 의도를 알아야죠. 교회를 처음 설계하시고 처음 만드신 창조자의 그 생각과 꿈을 들어봐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 각자의 다른 생각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꿈이 무엇이고 교회에 대한 비전과 그 설계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셨어요. 그곳은 온갖 이방 신상들이 가득했던, 황제를 우상화시켰던 세상의 권력과 우상 숭배의 정점을 찍는 그런 화려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따른 대답에 근거해서 교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교회의 기초입니다. 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정답을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칭찬하세요.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베드로야, 이것은 너의 생각, 너의 지식, 제자들끼리 방금 전에 모여서 토론한 결과가 아니지.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너의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번뜩이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계시의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 귀한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천주교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는, 피터 베드로라 하는 그 개인 한 사람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죠. 그러나 개신교회는요, 개인을 향한 그런 주님의 가리킴이 아니시고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찌 연약하고 실수만 한 개인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 귀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이 교회 첫 출발이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자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을 근거로 시작이 되고 거기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화려한 건물도 다양한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의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 주인이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교회 주인이세요. 어떤 교회를 창립하신, 세우신 목사님도 아니시고 헌금을 많이 하신 한 성도님도 아니시고 교회 오래서부터 많은 활동을 하시고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신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도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소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설계자시고 그분이 친히 당신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다툼이나 분열이나 야망과 욕심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돼요. 교회 모든 사역과 결정의 중심에는 딱 하나의 질문만 남아야 됩니다. 뭐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실 일인가? 이 질문이 왜 중요해요?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그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분란을 겪고 있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다 찾아서 들어가 보면 결국엔 잘못된 주인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셔야 되는데 잘못된 주인의식, 잘못된 공로의식이 거기서 충돌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깨어지는 경우가 참 많죠. 세 번째, 교회의 능력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의 능력이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은 가장 강력한 약속 중에 하나예요.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 사단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어두운 힘들을 상징하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교회가 세상에서 평안할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수많은 공격이나 핍박이나 박해나 유혹이나 도전 등이 교회를 힘들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결론은, 답은 결정되어 있어요. 교회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사탄이 아무리 교회를 공격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교회는 굳건한 요새와도 같다, 산성과도 같다. 마치 어떤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 해석이에요. 두 번째는 반대인데, 이 권세, 음부의 권세라는 의미 중에 하나가 게이트, 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음부의 문, 음부의 게이트, 이것은 사단이 지키는 아주 견고한 죽음과 어둠의 그 문을 교회가 침투해 들어갈 때 그 사단이 그것을 방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설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견고하게 방어막을 뽕뽕 들어맞고 있는데 절대로 사단이 이길 수 없다. 마치 벙커버스터로 수십 미터의 핵시설을 폭격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듯이 교회는 단지 방어하는 존재만이 아니라 어둠의 심장부를 꿰뚫고 들어가서 그곳의 생명의 빛, 진리의 소식을 비추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권위를 말씀하시죠.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교회의 천국 열쇠라는 놀라운 권위를 위임하셨어요. 이 열쇠는요, 교회가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과 연결되는 통로임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해요. 죄사함을 선언해요. 하늘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성도를 회복시켜요. 그 권위를 확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과도 같은 거예요. 해외에 대사관이 있죠. 영사관이 있죠. 나라의 모든 행정적인 업무들을 거기서 다 관장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천국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불신앙과 완악한 죄에 대해서는 경고하며 그 문이 닫혀있음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권위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위임하신 교회예요. 권위예요. 그 교회가 크냐, 재정이 많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냐. 그렇지 않은 교회는 굉장히 힘이 적고 위축되고 보잘것없고, 그게 아니라 이 땅의 지상의 어떤 교회든 크기나 어떤 조직이나 교단이나 이런 걸 상관없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분명한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평생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나중에 출장을 가거나 해외에 아니면 파견을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다른 교회에 혹시 이동을 해서 예배를 드릴 때도, 신앙생활할 때도 이 네 가지의 말씀 꼭 기억하세요.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무엇이고 권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회에 대한 꿈과 그 디자인과 설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꿈이, 이 비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나죠. 여러분, 갑자기 불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이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속사에 굉장히 중요한

흐름 속에서 흘러오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서,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완성될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하에 교회가 중심에 있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로 이 디자인 설계도에 근거해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탄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교회들, 음부의 권세가 깨트리지 못하는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교회들, 서로 교제하고 찬양하고 성찬을 나누고 기도로 그 영적인 능력들을 함께 북돋우며 나가서 전도하고 모여서 정말 전도하고 함께 모여서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찬사를 받는 선교적인 교회의 선교적인 삶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초대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놀라운 모습으로 여기저기에서 교회가 출현을 합니다. 탄생을 합니다. 임신을 했다면 출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에 근거해서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탄생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 사도를 이렇게 속썩였던 고린도 교회,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이 출현을 했고 흥망성쇠를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부흥도 했지만 쇠퇴도 해요. 엄청난 성장, 한 번에 막 3천 명씩 회개를 하고, 하지만 많은 아픔과 갈등을 겪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럽에 엄청난 성당들이 있죠. 많은 성전들이 있죠. 수많은 관광객들만 왔다 갔다 합니다. 흔적만 남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 소아시아 7개 지역에, 튀르키예 지역에 소아시아 교회들 보면 터만 남았어요. 뼈대만 남았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의 참상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쇠퇴하기도 하고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교회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통한 그 교회는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죄성과 이기적인 마음들이 교회 안에서 충돌하고 어려움을 많이 나타내기도 하지만, 지상의 궁극적인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결국에는 영원히 존속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여러분 기대와 확신을 가지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에 대한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로마에 가서 미결수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야, 지금까지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 크고 작은 교회들, 성공했던 교회들, 아니면 갈등과 어려움과 상처를 주고받은 교회들, 그 한 면면을 보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특색이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쫙 들여다보니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셨어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교회에 대한 놀라운 해석을 허락해 주셔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 영광이에요. 교회 영광, 교회가 갖고 있는 찬란한 그 영광들, 그 놀라운 그런 은혜와 능력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크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이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흔히 교회는 하나의 건물로서, 하나의 조직이나 제도로서 의식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머리가 아니겠어요? 그 몸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누구다? 지체다. 우리는 지체다. 아까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머리로부터 모든 명령과 생각과 의도를 다 지시받고 공급받아서 지체된 모습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는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새 사람으로서의 교회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2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처음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체들끼리의 연결도 가능한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서 출생, 탄생을 하는 거죠. 새로운 인류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죽일 듯한 원수들끼리 서로 화해하고 용서한다는 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 전쟁을 일삼고 서로 많은 상처 아픔을 주고받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나라나 국가나 정부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유엔이 그것을 하나로 만듭니까? 미국이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정부가 그걸 만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럼 큰 기업이 그걸 만듭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익을 추려내는 그런 집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주인과 노예가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자리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고요. 남자와 여자 모든 혈통과 인종, 문화와 계급을 초월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의 몸,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한 몸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이번에는 한 성전으로서 머리 되신 주님과 지체된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죠. 수평적으로 다른 여러 그룹들과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들죠. 근데 하나의 성전으로 주님을 모퉁이 돌로 하나의 건물로서, 하나의 건축물로서 지금 비유를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하나의 성전, 하나의 몸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중심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 무슨 운동회나 아니면 체육대회 때 뭐 2인 삼각 경기를 합니다. 다섯 명, 여섯 명 나오세요. 다리를 끈을 묶고 어디 뭐 반환점을 돌고 그러다 보면 서로 막 영차 하다가도 넘어지고 뭐 이렇게 막 까르르 웃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불안정하게 묶는 그런 연합이 아니에요.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의견이 다 다른데 제가 그때 한 말씀을 드렸어요. 샴 쌍둥이로 활동하였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 그런 모습의 불완전한 그런 모습의 어떤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조각조각이 다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모양이 달라요. 하지만 모퉁이 돌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면 그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현재 진행형. 만들어져 버린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어져가는 바로 그런 조직, 그런 기구로서의 교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자,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들어요? 언제 주로 듣습니까? 5월달에 들어요? 5월달에 가정에 달 때 듣지만 결혼식 때 많이 듣잖아요. 결혼식 주례. 아, 결혼식 주례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나?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이것은 교회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비유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순결한 신부가 바로 교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주의 신부입니다.

0: 교회가 신부예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영혼 결혼식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신부로서 준비해야죠. 어떻게 해요? 더 꽃단장하셔야 되고 분칠하셔야 되고 예뻐지셔야 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되, 아이 그게 뭐가 필요했어? 이제 뭐 혼인증명서 다 이렇게 발급받고 어디가 신고했으면 끝났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건 행정적인 얘기고, 그러면서도 알콩달콩 재미있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린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걸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 더 아름다운 신부로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갖고 가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꿈, 그 비전, 교회 기초가 무엇인지, 교회 주인은 누구신지, 교회 갖고 있는 능력과 그 권위는 무엇인지 살펴봤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다양한 모습의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에베소에 나타난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 그리스도의 몸이요,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의 성전이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내가 교회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생각들을 갖지 않으면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휘둘립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졸아가면 위축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이 무엇이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시작하셨고 그분이 현재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속의 역사들을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상담교회가 지금까지 잘 왔어요. 선교주교회라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복음문화 선교의 핵심 가치도 설정을 했어요. 우리의 과제는 주님께서 주신 이 교회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여서 공간 안에서 하나의 건물 안에서 드려지는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우리 성도가 또 다른 움직이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역할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 이 시대에 그런 아름다운 교회 선교적인 삶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청주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43-288-2203, 043-288-2203번 청주 상당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지금 우리는 광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광이고 입을 것도 과잉이고 인간관계도 과잉이고 소비할 것도 과잉이 되고 있습니다. 홀로 있음도 과잉이고 슬픔도 과잉이 되고 있습니다. 노는 것도 과잉이 되고 있습니다. 과잉의 시대에는 드러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뺄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다면 드러냄의 시간이요,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건강 백서.
1: 안녕하세요. 한의사 왕경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거북목과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북목

은 머리가 몸의 중심보다 앞으로 빠져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면서 흔히 생기며 처음에는 단순한 자세 문제처럼 보이지만 목과 어깨 통증, 두통, 턱관절 주변의 불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머리의 무게는 약 4에서 6kg입니다. 머리가 앞으로 빠져

0: 또한 머리와 목의 위치가 달라지면 턱관절 주변 근육에도 영향을 주어 이를 악물거나 턱이 뻐근한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거북목은 단순히 턱을 당기고 허리를 편다고 바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근육이 굳고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다면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치료에서는 먼저 목과 어깨, 뒤통수 주변의 긴장된 근육을 풀고 움직임을 회복해야 합니다. 침치료로 근육의 긴장을 줄이고 염증과 통증이 심한 부위에는 약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직이 오래되어 주변 조직이 두꺼워지거나 짧아져 유착된 경우에는 도침으로 굳은 조직을 풀어 움직임을 회복하도록 치료합니다.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동도 필요합니다. 턱을 가볍게 뒤로 당겨 목 앞쪽 심부 굴곡근을 강화하고 짧아진 가슴 근육은 스트레칭하며 날개뼈를 뒤로 모아주는 등과 어깨 근육을 함께 강화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는 모니터 화면을 눈높이에 맞추고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통증이 반복된다면 자세만 고치려 하기보다 먼저 굳어진 조직과 제한된 움직임을 치료한 뒤 운동으로 지지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북목은 단순히 보기 좋지 않은 자세가 아닙니다. 목과 어깨가 자주 뭉치고 두통이나 턱관절 불편감까지 반복된다면 목과 주변 조직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와 운동을 함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1: FEBC 건강백서 지금까지 헤아림 한의원 왕경석 원장이었습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아, 인천 재물포 있는데 사는 물된 동상교회 섬기고 있는 이재은 권사라고 합니다. This lovely
2: land with me. 사랑하는 전파 선교사님들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이재은 권사님의 교회 자랑으로 시작합니다.
1: 아, 권대현 목사님이십니다. 전도사 시절에 화양 감리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때 정말 어려운 청년들, 문제 있는 청년들을 정말 잘 양육해서 그 청년들이 인천까지 곤지암에서 상계동에서 김포에서 주일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달려오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희 딸들도 이 목사님 밑에서 양육을 받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일꾼으로 잘 설 것 같아서 8년 전에 거기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정말 그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지금 7년째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고 있거든요. 예, 목사님 말씀이 정말 맛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새벽 시간이 귀해요, 저한테는요.
2: 이재은 권사님은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그리고 극동방송을 통해 매일 공급받습니다.
1: 제가 우체국 구내식당을 13년 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새벽에 새벽 예배를 잘 못

0: 못 드리고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그 아침에 새벽 예배 큐티를 갖다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새벽 예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출근을 하게 됐어요. 우체국 아저씨들 아침 식사 준비하러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 되어서 전파 선교사를 하게 되었고 적은 물질이지만 정말 그렇게 하면서 제가 너무 많은 은혜와 많은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극동방송을 통해서요.
1: 하나님께서 이재은 권사님에게 주신 달란트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것입니다.
0: 개척교회들은 주일날 식사 대접하는 것도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부터 이제 점심 식사 봉사를 하게 됐는데, 인천에 있는 한 6개 교회, 점심 식사를 토요일마다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아침이면 배달 가면서, 섬기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여자 목사님들도 계시고, 사모님들도 계시고, 그런 교회들을 제가 음식을 해서 할 수 있게 한 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1: 오늘 복수리의 주인공 이재은 권사님에게는 희귀 유전병을 앓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를 그 가운데 베풀고 계십니다.
0: 저희 딸들이 유전병이 있어서 이번에도 서울대병원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런 지가 지금 이제 한 두 달 정도 되는데 저희 큰딸 같은 경우도 그 병이 너무 깊어지고 있어서 3개월째 솔직히 회사 생활 못했는데 회사에서 이 딸을 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거기 이사님께서 병가를 3개월 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 딸은 퇴직을 하고 싶어서 회사에 피해를 주니까 그만두겠다고 했는데도 저희 딸을 놔주질 않으시고 이 회사 아니면 너가 어딜 가겠니? 여기에서 네가 뼈를 묻을 정도로 열심히 그냥 다녀줬으면 좋겠다 그만두지 말아라 그러면서 1년 반밖에 다니지 않은 저희 딸을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다시 출근하게 해주셔가지고 다시 회사를 출근하게 됐어요.
1: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이재은 권사님이 애청자들께 우리 함께 전파 선교사가 되자고 권합니다.
0: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어느 위치에서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또한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전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작아 보이지만 정말 이게 전 세계를 향해서 도서 지역까지 북한까지 전파되는 이 전파 선교사를 모두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도 이 전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부족한 자들이 모여서 힘을 합칠 때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울려 퍼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지연이 아빠, 당신을 만난 지가 27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당신과 당신을 통해서 태어난, 귀한 세 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당신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수술 받으면서 정말 생사를 알 수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여서 다시 새 생명을 주었는데, 함께 손잡고, 야곱이 열두 아들을 위해서 축복했던 것처럼 당신이 세 딸을 축복하면서 함께 손을 붙잡고 천국까지 동행하는 동반자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어. 여보 사랑해요.
1: 사랑하는 남편이 소중한 아이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가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재은 권사님의 목소리에 이렇게 눈물이 고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은 권사님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제가 이제 올해 55인데 이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솔직히 새벽마다 홀로 된 저희 언니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녁이면 또한 찬양을 하면서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또한 학원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일회 학원인데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새로운 사업을 또한 해보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꼭 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0: 기도했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열국 교회에 배고픈 분들을 위해서 정말 맛있는 것들을 해드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 사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나 하나의 잘됨을 위한 물질을 구함이 아닙니다. 세상에 자랑할 권력을 구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재훈 권사님의 기도 제목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폭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초대형 이벤트가 열립니다.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956년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전파를 쏘아 올린 극동방송은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7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이벤트로 다가오는 10월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역대급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정말 많은 즐길거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사역과 역사전시관, 북방선교관, 방송체험부스와 어린이체험놀이존, 푸드트럭과 K푸드체험존, 전파선교사와 운영위원, 어린이합창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행사, 70주년 특집 공개방송, 10시간 릴레이 라디오쇼, 그리고 푸짐한 경품은 물론이고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70주년 페스티벌 음악회까지 눈과 귀는 물론이고 마음과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시간들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극동방송 70주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데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당일 행사장을 오고 가는 버스편도 준비될 예정이니까요. 극동방송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FABC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청소년 여러분, 혹시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있나요? 무료 포인트나 승부 예측처럼 게임으로 보여도 돈을 걸었다면 결코 게임이 아닌 도박입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지만

0: 결국 더 큰 돈을 잃고 범죄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 도박은 학업 중단과 가족 갈등, 친구 관계마저 무너뜨립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은 처벌 대상이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순간의 호기심보다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와 건강한 꿈을 선택해주세요.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와 상담은 국번 없이 117입니다. FBS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대전 유성경찰서와 함께합니다.
1: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2: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가 10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청주 중부 명성교회에서 청주 83기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 이래교회가 농촌교회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교단에 관계없이 농촌지역에 소재한 교회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내용은 예배에 필요한 음향 장비의 수리와 교체, 교회 예배 환경과 사택의 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신청은 9월 13일 주일까지 세상의 빛 이래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된 내용은 교회 재정 여건과 지원 필요의 시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방문과 상담을 거쳐 지원 교회를 선정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세상의 빛 이래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도안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성경, 신화인가, 역사인가 라는 주제로 제2회 도안 기독교 변증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세대학교 구약학 차준희 교수와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이삭 교수를 초청해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과 고고학적 발굴자료를 중심으로 신앙의 근거를 다시 세우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도안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좋은교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광림교회 남성 성가단 초청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좋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위치한 서남목자교회가 9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성경클럽 예수 행적 순례반을 진행합니다.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1년 과정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남목자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수원침례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중문침례교회 장경동 목사와 함께하는 마을잔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 수원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시니어 선교회가 9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에 위치한 행복한교회에서 18기 대전 시니어 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시니어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대전 시니어 선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세종 YWCA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7시 세종시 한솔동에 위치한 세종꿈의교회에서 2026년 세종 YWCA 후원의 밤, 말씀과 함께하는 제2차 찬양페스타를 개최합니다. 회복, 다시 사랑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재즈밴드 양왕열 콜텟과 세종꿈의교회 현승원 전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YWC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목회자 선교협의회가 9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 천안시 서북구 백석 5길에 위치한 백석 장로교회에서 목회자 비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안산 드림교회 이헌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 목회자 선교협의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넌 할 수 없어 라는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고 그 일을 마침내 성취해내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생각만 해도 막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사실 이런 일이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렸어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13만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고요. 거대한 홍해가 쩍하니 갈라졌습니다. 비단 성경 이야기뿐이겠습니까? 극심한 교회 탄압의 국가였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마르틴 루터의 담대한 발걸음에 종교개혁의 문이 열렸고요. 140년 이 한국교회 역사가 바로 또 그 증거입니다. 자, 이런 모든 불가능의 영역을 가능으로 바꾼 공통의 비결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